0: 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 역시 우리 근내 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0: 네.
1: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근내 보신환이 아니라 동화악여 제약공장에서 만든 동어젠노 불성환입니다.
0: 네.
1: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 우리 그 젠노라는 거는 우리 뇌조직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쓴 불순하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에서 콩팥은 선천적입니다. 선천적으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느만한 기와 원기를 갖고 난단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염병을 한다, 감기를 한다, 수술을 한다, 무슨 교통사고 생긴다, 많은 만성병이 시달리면서 몸의 원기가 점점 싹 없어지게 되죠.
0: 네.
1: 우리 몸은 원기가 다 없어지면 사망합니다.
0: 네.
1: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그 외에 우리 비장이가 후천적으로 이 콩팥이 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장기입니다. 비위가 우리 좋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약물, 여러 가지 이런 보약 이걸 원기를 보충하는 데 쓰게 되죠.
0: 네.
1: 이래서 불순하는 약들은 꼭 비순 동调합니다. 비장, 후천적인 비장하고 선천적인 콩팥이 기능을 동시에 조절해준다 이 말입니다.
0: 네.
1: 따라서 콩팥이 좋아지면은 심장이 좋아집니다. 간도 좋아지고, 이래서 샹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하고 콩팥이 사귄다 이 말인데,
0: 네.
1: 심장하고 콩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알고 보면은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으로서 그 효과가 좀 종합적으로 납니다. 때문에 이 약을 쓰는 분들 우리 효과 반응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심장이 두근다근하면서 심리물란이 있어서 예 좁어요 황찬이요 진단받았던 사람들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이런 말도 하죠. 다 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맛이 돌아온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경을 심장이가 지배한단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건의보시한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이 당뇨 합병증이 이제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손이 나빠질 때다. 예.
1: 네.
2: 뭐, 소백이 굳어나, 아이 가고, 누기 애 나고, 깡치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허유,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1: 심했습니다.
2: 예. 그래서 이것도 이걸 내서 병원에가 그냥 이 소염제 땡기다 하고, 그래도 어제 또 며칠에만 돌아섰대다. 예.
1: 맞습니다. 당뇨병성 신염은 당뇨병이 치료해야 되는 한 그게 잘 쉽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냥 땡기갖고 해야 됩니다.
2: 예,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땡기고도 가맞고 맞고 1년에 몇 번씩 그래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위도 싹 나빠져서 밥도 못 먹자. 그리고 이와의 소설이 그래도 이 밥 먹기 용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건의보시안서 때 소변도 깨끗해지고 입이 쓰던 게 간이 좋아졌는데 이 지방가에 재단이 그래더라 말라.
1: 네.
2: 간이 좋아졌는데 입도 안 쓰고 밥맛이 돌아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맹이 난다.
1: 아주 좋죠. 당뇨병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소갈증입니다. 입이 마릅니다. 에 따라서 입이 쓰게 되고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몸에 진액이 확 들어오면서 입도 마르지 않고 쓰지도 않고 당뇨병성 신염 특히 당뇨병 합병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약이 딱 맞습니다.
2: 예, 어쨌든지 여름에 놀러 예 손이 좋아서 그런도 입도 안 쓰고 속도 편안한 것 같고
1: 예.
2: 어쨌든지 머리 상태도 별로 맑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형 이 써보니까 건의보시 하는 내 당뇨병이 지금 딱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1: 당뇨병 환자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약
2: 예, 합병증이 여러 가지 많이 가서 병원을 가면 어느 거 치료도 하고 어느 거 알 치료도 하겠는가. 예, 등기 지금 영속도 편안하고 병원 안 다닌다.
1: 네, 혈당 조절도 잘 됐겠습니다. 이 홍삼이 들어가면 예.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2: 혈당 조절이 잘 돼서 혈당이 예.

0: 후두두두 거리면서 이제 붙인 다음에 꼼짝 못 하겠단다. 예. 게다가 이제 소변이 또 이 거긴 찌득찌득 자꾸 나간단다고도.
1: 예.
0: 여신이 들어온 거 들어왔는데 그도 이 팬티를 그 양식 심에 산다며. 그런데도 전가 물어봐 달란다.
1: 그분은 아마 콩팥이 문제가 있으면서 심장을 쳤단 말입니다. 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예, 금방 따라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오래 두면은 예, 이래서 이런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심장이나 콩팥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이게 싹 없어집니다.
0: 자꾸 이래 후들후들 너무 떨려서 이 예. 심장에서 어디 뚝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이래 손으로 꾹 누르고 있다면 그래서
1: 심장에 피가 모자라면 허혈성 심장병이면 그렇습니다. 이 약이 아주 맞습니다.
0: 예예 그래 예. 뭐 오늘에는 요 먼저 예, 가서 배달 받았습니다. 게 우리 친구 오늘이 그러면 예, 그래서 또 다음은 즉시 빨리 갔다 쓰겠다. 오늘 배달 받았습니다.
1: 요즘에는 우리 전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0: 예예 예, 예.
1: 배달 전화번호 적고 배달을 받으십시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1: 예, 예.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근래 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니, 머리 휘감이 자꾸 머리에서 소리 나, 귀에서 소리도 나고, 허리 다리 아프면 걸기 좀 바쁘고, 특히 밤에 소변 자수가 자다가도 이래서 내 지금 이 근래 보시면 선택해서 봤는데,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예.
3: 머리 휘감하던 것도 많이 나고, 자꾸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도 많이 나서졌습니다, 지금.
1: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귀를 잘 못 듣는다, 이게 다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이 무슨 약입니까? 불순한 약이니까, 그런 증상은 직접적으로 없어지, 해결됩니다.
3: 특히 소변 자수 잤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예.
1: 그렇죠.
3: 거기 다니면 꼴기 바쁘는 것도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1: 예.
3: 이번에 활도 특별히 좋다니까 활도 장관에 좀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약이 25가지나 되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약을 들어보면 이 중요한 약재인가 아닌가 이거는 조금만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약재들이 다 재배 약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공장이가 동화 악요 제약공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좋다는 게 이 양치라는 게 왜서 자꾸 말하는가 약이 질량을 보존하는 데는 그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나도 건의 보시아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혈압이가 다들 많습니다. 가다, 예. 나갔다 하면서, 예, 그냥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뭔가, 그 밤에는, 예, 꿈이 많고, 잠이 아여오고, 아, 그러고 밤중에 혈압이 올라가, 혈압이 약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 건의 보시아를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예, 나사졌죠, 예.
4: 예, 그리고 예, 뭐니까 난 또, 배가 나빠갖고, 예, 맨날 폐염증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다음 목에서 가래 떨어야 되지.
1: 네.
4: 힘이 딱 너무 기침 나갖고, 어떻겠냐. 사람 먼데를 가기도 어떠했습니다.
1: 예.
4: 계절약이 있는 것 같은 게 다, 남자 시리하는 것 같은
1: 가래도 있었습니까?
4: 예, 가라는 크게 없는데 마른 기침.
1: 마른 기침이죠, 예. 마른 예. 기침이면 이 약에서 그저 즉시 효과 본다. 왜냐하면은 유방주라며, 렌스라며, 진화라며, 이게 다 소염시키면서 진액을 보태주는 약이기 때문에 폐가 좀 진액이 나오면 예, 부드러워지면서 마르지 않으면 그런 기침은 뚝 끊어집니다.
4: 예, 그래, 기침도 그렇게 뜯기 지난 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
1: 네.
4: 그래, 왜 콩팥이도 나쁘고, 그저 사변 차수란 게 그저 하루에도 소변 몇 번 받는지도 모릅니다.
1: 예.
4: 그래는 제 무식인가. 소변도 예, 밤섭이랑 그저 한, 너네가 한 번도 먹어둘 때는 안 보고, 사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예.
1: 그럴 겁니다.
4: 예, 예, 소화기 때 좋지 않아서 밥도 잘못 먹고 밥만 먹으니 맥이 없지. 맨날 누워있고

0: 강의밖에 안 했는데 이게 소화에도 영 독수입니다. 이 아기들은
1: 그렇죠. 곰팥이 좋아지자면 소화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백출봉종 산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0: 예, 그래 그러면 소화도 그렇게 잘 되지. 그렇게 소화해.
1: 네.
0: 아무런 거 먹어도 일 없습니다. 어떨 땐 제 안에 먹습니다.
1: 맞습니다.
0: 좋아서. 예.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봐서 예, 이 약을 좀 쓰려고 예, 지금 약은 있었는데 선생님 15가구 정도 돈 현금 1,000원 빼줍니까?
1: 1,000원 빼준다. 저래 약값에서 그 보조금 그 나오는 1,000원만큼 덜어주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 또 아이 되죠. 15가구 사면 15가구 주는데 또 1,000원 빼주니까 예, 이번에는 싸놓으십시오.
0: 예, 정말 우리 하던 것 좋습니다. 그러네, 오늘 15가구 좀 살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너바시할 우리 집에 아바이께서, 아, 우리 아바이 면세지간 나이 102형 많습니다.
1: 예.
3: 다섯 곳을 이전에 한 석 달도 썼겠다. 어, 다른 약도 많이 썼는데, 이 썬이 나빴어.
1: 네.
3: 썬이 나쁘시면 지활병도 있고, 예. 그리고 어찌 특히 썬이 나쁘고 위도 어찌 나쁘단 말입니다.
1: 위 나빠온 게, 위 나쁜 걸 먼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썬이 나빠집니다.
3: 아, 어디서 위 나쁜지는 어떻게,
1: 예.
3: 한 20년.
1: 그걸 더듬으면 곰팥이 나빠집니다.
3: 그
1: 다음에 곰팥이 나쁜 걸 또 그렇게, 예, 그죠, 그, 뭐, 너무 열이 나고 염증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놔두면 또 심장이 나빠지고, 이 다 돌이 있는 말입니다.
3: 지금 심장도 나쁩니다, 그러게.
1: 예.
3: 예. 그래서 뭐, 이 하고, 야, 병원에서 입원돼, 썬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해서 댄디도 해보고, 무슨, 리료도 해보고,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아이, 되는 게, 이 약 다 쓰고 지금 효과 좋다며, 우리 아빠의 나중에, 야, 이렇게 좋냐, 예. 우리, 언니가 뭐, 견적 그랬다면서, 예, 그래, 그러면서, 다 쓰는 게 더 열심히 잤습니다, 지금.
1: 예.
3: 열심히 잤고, 썬이 나빠서.
1: 그러면 또, 이 효과 더 잘 납니다. 이거, 예, 약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약을, 요 약을 꼭 쓰기 쉽다, 이런 마음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효과는 더 빨리 납니다.
3: 그렇지, 어느 약보다 효과 좋다면서요. 지금 기뻐하면서요. 매일 열심히 사요. 뭐, 먹으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찾아 먹고. 예. 그러니까 썬이 또 나빠놓거나, 그런 곰팥이, 그런 곰팥이나 예.
1: 전일성 비대가 있죠.
3: 전일성 비대가 있어서
1: 그래.
3: 나는 싸다 아프고 무슨 소변장이 작고, 그 다음에 소변 색깔이 별로 담겼는데, 지금 소변장이 많아서 그런지, 용을 전분기 영 시원하다. 말향도 영 많단다. 그래서 시원하다. 제가. 그리고 저녁에 또, 어제 소변 자꾸 보잖아요. 저녁에 맨날 잡으려 봐요. 다섯 번, 여섯 번 깨라든지, 요즘은 이거 잡순다면, 저녁에도 한두, 한 번, 두 번 깨나오고 아이 깨납니다.
1: 남성분들이 이 약을 쓰면,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대부분 70대 이상은 이 전립선 비대로 엄청 고생합니다.
3: 예.
1: 그 방면에서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3: 야, 여기 좋답니다. 이 약이, 네.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먹은 중에서는 이 약이 제일 좋다면서, 열심히 먹고, 계속 다른 약을 먹던 거 다 지어버려도 아예 다시겠던데.
1: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약종이.
3: 그래서, 그래, 위로 영 좋았어. 요즘은 밥을 미래, 밥 안 먹었어. 영 애나 그러는데, 밥을 영 다 잤습니다, 요즘.
1: 예, 그럴 겁니다.
3: 예.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이 이번에 좀 많이 써라. 15곽 사면 저는 뺏는다 말아 올까?
1: 예. 15곽 더 드리고, 또 이렇게 자문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 15곽 사면 15곽 더 드리고, 1,000원 빼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 후미 큐십 두 통 드립니다. 예. 이 후미 큐십도 심장 영양제.
3: 심장약인데.
1: 예.
3: 심장약인데.
1: 예.
3: 후미 큐십.
1: 예. 너무 좋습니다.
3: 예, 그거 우리 싸먹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러면 좋군요. 15가지, 서른 가지 뭐, 어려, 좀 어려 먹겠습니다.
1: 오래 먹습니다. 지금,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약종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가 제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딱딱 연필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파서 무슨 약을 선택할 때라도 이 선생님 이 약은 어떤 어떤 작용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약을 선택하기 아주 쉽습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 하는 특징이가 자꾸 날마다 몇 번씩 강조드리기 싶은 게 뭔가 약종이 질량을 보존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누구기 위...

한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향기 오는 돼지강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

안녕하십니까. 농촌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종건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존경심이 하나의 선율로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영남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은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웃음을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명 작사 작곡이 외롭지 않아요는 따뜻한 시선과 성기를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정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임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전우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아나운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병원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경절 추석 두 가지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성급한 혈배강어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황진순타이, 하나는 쉐베캉, 이 두 가지로 나온 겁니다.
0: 네.
1: 약이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황진순타이는 어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문 우리 중풍 당화에 왔거나 언어장애 있겠거나 말을 잘 못하고 또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가고 전문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이 처방에만 해도 이 약재가 모두 35가지 약재 들어갔습니다. 대략 큰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35가지 약재를 분석한다 할 때는 거기에 모두 3가지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발진탕. 발진탕이라는 게 8가지 약재 들어가는데 4가지 약은 사군자탕입니다.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경전 처방이고 그 다음 4가지 약재는 사물탕입니다.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4가지 약재입니다. 경전 처방이죠. 이 발진탕, 그 다음에 부양환우탕. 이 부양환우탕이라는 건 전문 우리 중풍 치료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천정산이라는 거는 비뚤어진 거 바로 잡아준다. 이래서 천정산이라는 이런

0: 이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비뚤어진 거, 특히 이런 중풍이나 걸린 분들이 입관원이 비뚤어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손이나 탁발 소외되고 그리고 또 반신이 잘 말아야 듣고 이래 쩔뚝쩔뚝함이 걸고 이것을 바로 잡아준다 해서 첸중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이런 과학기술이 이야기되면 첸중산은 주요하게 우리 신경계통 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처방 그래서 여섯 과학 사는 분들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럼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열 과학에는 직접 열 과학 더 드립니다. 3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5 과학에는 20 과학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침구를 8번 그것을 놔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로 다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쉐베캉 혈배강은 10곽 사는 분들 10곽 더 드리고 예, 그리고 20곽 사는 분들 40곽 더 드리고 30곽 사는 분들 70곽 더 드려서 100곽 가게 됩니다. 그래서 30곽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침구 8번 해드릴 수 있고 2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또 더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채 띄고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찾아올 때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원래 기차역점 마승현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1: 네.
0: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 전화치면 예약도 가능하고 저하고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상시에 혈전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병원에 가서 뭐 댄디를 맞으면 혈전이 없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댄디라는 거는 근근이 혈관을 그 당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겨서 방과를함이 생겨서 거기 혈액순환에 잘 건네 못 간다 할 때 혈관을 확장하게 되면 그 즉실로 거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이 혈전, 방과를 이런 것들을 녹일 수는 없습니다. 방과를한 건 근본상 이 혈관이 파괴된 게죠. 그런 혈관을 다시 회복해준다는 건 그 댄디가 아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절이 바뀔 때마다 댄디를 맞아서 혈관을 씻어낸다. 예, 시쳐낼 수 없습니다. 근본상 댄디가 우선에.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처방을 본다 할 때 방과를 녹이는 처방 예, 단삼 삼칠 제일 첫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홍화 들어가고 천공 타오를 이 다섯 가지 약재가 결합하면 어떤 혈전이든지 방과를 이런 것들을 다 녹일 수 있고 혈관을 다 원래 모양대로 수복해주면서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라는 건 보통 40세부터 80세가 가는 이런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혈전이. 그리고 사람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고혈지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고혈지 하게 되면 그래서 근근히 고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혈지란 게 왜서 생기는가? 그 다음에 당뇨병이란 게 왜서 생기는가? 고혈압이란 게 왜서 생기는가? 이 원인을 꼭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가 검사하는 거는 근근히 결과를 말하는 게지 무슨 그 질병의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지라는 거는 인체 내에 이런 오장육부 기능 떨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오장육부를 갈라놓는 이런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우리 산지오시통이랍니다. 그래서 이 산지오시통이가 오장육부가 이런 움직이면서 오장육부를 기계를 놓고 말한다 할 때 기계가 돌아가면서 꼭 노폐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노폐물들을 꼭 그 막을 통해서 산지오시통을 통해서 바깥으로 인차인차 내보내줘야 되죠. 근데

0: 나가지 못한다. 산소시통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이 성집의 그 하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집의 하수도 얼기설기 많지요. 몇백 집이 있을까나. 그래서 그런 하수도가 다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상 이게 독소 쓰레기 나가지 못하죠. 그러면 거기에 잠복해 있으면서 혈질환이 게 생깁니다. 피가 걸어지게 되면 당뇨병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혈관 내벽 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성이 끼면서 특히 우리 혈압이랑 높아진 사람들,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예, 혈관 자성이라는 게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자꾸 튼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러면 그 어간으로 터들터들 하니까 원래 혈관 내벽은 반들반들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가 트면서 그 어간으로 자꾸 이런 잡질들이 낍니다. 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혈관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맥 방块 예, 이것이가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1.5mm 이상 두꺼워진다 할 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발다리랑 마모기 오고 그 다음에 또 혈압이 자꾸 높아지고 또 이런 미스겁고 머리 아파난 이런 현상 그 다음 엄중한 사람들은 이 반신이가 펜탄이라는 게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벌써 혈증이 생겼다. 어디면서 알겠는가? 소화계통이 벌써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 물나에 올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 팔다리 예, 이짝이 마모기 오는 증상 벌써 나타납니다. 절대 이 손발이라미 손끝이랑 발끝이랑 마모기 온 데서 병원에 가게 되면 말초신경염이랍니다. 이게 완전히 우도하는 겁니다. 말초신경염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비뚝 생각하는 게 아 말초신경이가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반식게 생각해야 하는데 기실은 뭔가 갑자기 혈액 공급이 아예 됨으로써 말초신경염 생기는 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저한테 찾아오게 되면 제가 이런 걸 자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이 질병을 치료할 때 먼저 어디부터 어떻게 손 써가지고서를 치료를 해야 되겠는가? 이걸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나는 지금 혈배강 약을 예전부터 석 달 먹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있으면 석 달 됩니다.
0: 네.
2: 예, 그 처음에는 진해 아프니까 숨이 차고 예, 귀에서 소리가 자꾸 자동차 소리가 나 기차 소리가 나고 이랬단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어깨가 뿌듯하고 양쪽 어깨 막 뭐 더러운데가 다 잡아 두드려도 아이 되고 그리고 기억력도 아이 되고 약 어때는 또 먹었는데 또 모르고 먹고 이 기억력도 아이 되고 혈압도 어떻게 저기 어떨 때는 높은 또 병원 실려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보통적으로 하루에 세 번씩 먹고 이랬습니다.
0: 네.
2: 혈압 약을.
0: 네, 예.
2: 예. 그, 또, 아침에 일어나면, 팔을 들지 못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팔을 쓰지 못하고, 예, 손가락 이렇게 막, 움직이지 못하고, 이래서. 아이, 그 다음에는 정말, 예, 눈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서리 예. 그 좋다는 이사를 다, 뭐, 아이뎁니다.
0: 네.
2: 지금도 맞고 한데, 아이뎁니다. 예, 그러다가, 예, 선생님이, 이, 혈배강하고 이 친구를 용하다는 이 소문 듣고 소리에 지금 먹었는데 네. 벌써 이 친구 지금 전날에 너무 모르겠던 게 이틀 사흘부터 지금 요새 밤부터는 요새 때부터는 어떻게 효과가 좋은지 벌써 뭐 몸이 거뿐하더란 말입니다.
0: 네.
2: 예, 친구 맞을까 예. 단등 친구마다 다이 되던 게
0: 네.
2: 그리고 예, 지금 침 맞고 지금 예, 이 혈배강 먹고 한데 아이 벌써 어깨 통증이 완화될까 이 온몸이 거뿐하다 말입니다. 어깨 아프면 어째 그리 바쁜가?
0: 네, 대단히 바쁩니다. 팔도 예, 바쁘고 옷 입기도 바쁘고
2: 예, 예, 예 옷 입기 그럴 때는 옆집에서 막 갖다 입혀달라고 이랬댔습니다.
0: 네.
2: 하루도 마음대로 돌릴 수 없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 친구하고 혈병을 먹은다면 바로 마음대로 돌릴 수 있고 그래서 기타 소리가 나던 게 아예 납니다. 오, 정신 나가서 나 늘뚱한 게
0: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어깨 아픈 거 그래서 간단히 뭐 견주염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장이 나쁜 사람들이 이 어깨가 자꾸 아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배가 써서 심장이 좋아지거나 우리 이 어깨도 막 들 수도 있고 아프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2: 예. 맞아요. 그리고 기타 소리도 아예 납니다.
0: 네.
2: 그 특히는 혈압이 언정될까에 아예 지금 혈압이 완전히 아예 먹습니다. 어쩌나 네. 좋은지.

0: 우리 환자분들이 기본상 우리 혈배강 가지고 서리 혈압 조절에 직접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혈배강은. 예.
1: 예, 그러니까 지금 얘 완전히 회복 가져오니까야 벌써 얘 얼굴 색깔이 나와 곁에서도 나에 들러들 얼굴 색깔이 좋아진다 말인다.
0: 예.
1: 예, 걔 고름고름도 힘 있고 예.
0: 예.
1: 예, 밥도 맛있고 밥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예.
0: 네.
1: 아 잠도 제 시간에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0: 잠 잘 잡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몸이 가볍고 정말 마음이 기분이 정말 젊어지는 기분이 난다 말입니다.
0: 예.
1: 아, 이 약이 오면은 이리 좋았을 것 같으면 내게는 딱 맞는 이런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도 잘하지. 약도 내게 맞고 할까. 지금 얘 많은 효과를 가져올까. 나는 나보다 효과를 가져올까. 기분이 좋고, 젊어지는 기분이 돼서 지금 모산도 갑니다.
0: 예.
1: 예, 다리 맥여신 모산도 못 가던 게, 아, 뒤에서 소리 나면 이래 못 가던 게 모산도 가고, 예. 지금 이 공원도 가서, 예. 그, 육회 이렇게 놀다가 온단 말입니다.
0: 네.
1: 예, 공항에 이런 삭제도 하고 이랬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번 또, 이, 뭐 하는, 이런 효과방, 이번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네,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예.
1: 예, 제일, 제 규모적이니까.
0: 그래서
1: 네. 이번 활동에 효과 많이 보니까, 계속 지금, 예, 먹으려고 이번 활동에 참가하려고.
0: 혈배강 지금 20곽삼 40곽이나 더 드리고,
1: 예.
0: 30곽삼 또 70곽 더 드리고,
1: 예.
0: 환자분이 여기다 전화해서 직접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20곽 이상부터는 또 공장 측에서 또 10곽 더 드리죠. 예.
1: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효과 있을까? 20곽 더 싸려고 합니다.
0: 좋죠. 예. 2880018번. 예, 전화 치시.
1: 예. 예. 싸려고 합니다. 또 먹겠습니다.
0: 예.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저는 그, 혈배강하고 경호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3: 병원에서, 예, 그때는 이 주선, 위험 진단을 받았는데,
0: 네.
3: 평소에는 위에 아픈데, 정말 불로 딱 이겨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0: 네.
3: 뭐이나 조금만 먹어도 얘 배 아프지 위 아파서 얘 진짜 허리를 못해지 빈혈이 얘 너무 심해 앉았다가 휙 쓰러질 때만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얘 항상 맥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어서 어떤 집에서 위시 하나 더 없습니다.
0: 아,
3: 너무 아프다는
0: 예.
3: 소리를 해서
0: 네.
3: 그래서 그리고 얘 자꾸시 국물이 입에 올라오는데
0: 예 네, 소화상을
3: 입이 쓰고 얘 자꾸 냄새 난답니다 입에서.
0: 네 그렇죠.
3: 그리고 얘 음식이 내려가야 어찌겠는데 내려가 가슴이 그래서 항상 그래서 다 내려가는 것 같고
0: 예.
3: 거기다가 심장까지 나빠서 마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할딱할딱하지 어떨 때는 이 뒷산 등까지 막 아파 어깨까지 아파 나는데
0: 네.
3: 그러고 나면 막 이빨까지 통제 나서요 온 마음 다지 못할 때만 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심장이 나쁜 사람들 예.
3: 떨려붙는 것 같아서 물 마실 때도 자꾸 깨끼지 손발이 항상 차가웁지 식은 땀이 잘 달라지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0: 예.
3: 그러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이거 지금 먹는데 내 지금 한 달 조금 더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 효과 좋습니다.
0: 예.
3: 지금 이제 말하던 증상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겠어리 없어졌습니다. 지금
0: 예.
3: 그러니까 예, 집안에서 예, 그 뭔가 집식구들도 예, 쉬고야 합니다. 용 이상해 합니다. 이게 무슨 약이길 그렇게 말을 잘든 한 달 먹고 저렇게 좋아하던 거. 어둠 죽을 때까지 먹소. 집에 영감도 그랬는데 비싸도 되는데 죽을 때까지 먹소.
0: 예.
3: 그래서 예, 예 어제 그 오늘부터 큰 활동한다는 소리 듣고 소리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0: 네, 예. 이번에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예.
3: 없습니다.
0: 네,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주시죠.
3: 예,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4: 예, 혈배강 먹고 예, 효과도 와서 환청하려고 그럽니다.
0: 네.
4: 예, 나의 저기 무슨 문제 있는가 뭐예요. 몸이 딱히 쉬고 나고 맨아니고 또 남들은 쉽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 걷어서 여름에 걷어서 막 집단분들 얼마만큼가 여름이고 겨울이 묵어도 땀이 너무 나가지고
0: 네.
4: 잠잠 못하겠습니다.
0: 네.
4: 예. 그렇지, 짠이 나는 거, 이게 무슨, 뭐, 사람은 집은 사람은 좋겠어, 좋겠어. 근데 그건 너무 불편하다 말이다.
0: 불편하죠.

0: 먹어서 자꾸 가까이 봐야 되지. 이것도 나갔어서 로 먹어서 샤워를 해서 해야 되지. 고민한 것도 나갔다 먹으면 집에서도 땀이 나겠지. 여름에는 뭐 마다 키우기도 안 난다. 그래야 병원에 이게 검사 뭐에.
1: 네.
0: 아무 문제도 없단다. 지피에도 문제 없고, 뭐, 기사들 메고 받았는데, 무슨 뭐배용지 무슨 큰 문제 없는지 모르겠다고 이랬나.
1: 네.
0: 그래서 돈을 그러면 이게 큰 병원 가면 되는데, 계속. 그래 뭐 큰 병원 가겠는가 죽을 게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 대고 그래서 양도 더 잠그놓으면 남들이 더 잠고 아무 이랬는데 허가 없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우리 내 난이 혈압도 올라가니 이또 땀이 벗어 날 때는 혈압이 막 올라간다 말입니다.
1: 네.
0: 근데 이번에 저기 친구 저기 선물 받아서 그분이 예, 이거 먹고, 이제 강 먹고, 타고,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그거 먹어볼까 해서, 예, 이제 가서 또 사서 먹어봤는데,
1: 네.
0: 신중하게, 이제, 그거를 한 몇 년 동안 고생하던 게, 그거 먹은 게 지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네, 아, 이렇게 좋냐, 아, 이게 뭐, 뭔데, 아이고, 옆에 병원데, 아이고, 이렇게 작은 병원에, 이렇게, 이제, 어째, 이제, 이렇게 만났는가 싶은데,
1: 네.
0: 그러면 이 이게 뭐지? 그것만 땀이 너무 나고 이럴 때는 이 뭐지? 이 머리 진짜 혼란이 안 되는지 그래서 머리 막 힘내나 아찔해 난다 많이 많이 난다.
1: 이 약 처방하고 그 병이가 딱 맞았죠 지금 이번에. 예.
0: 그것도 말입니다. 이렇게
1: 약이 좋은 게. 예, 우리 여기 그 약 처방 본다 할 때 그 로구이하고 그다음에 꾸이즈하고 예? 그다음에 파반샤 이거 그리고 뿌룡 이 네 가지 약재가 땀을 걷어들이는 이런 작용이 엄청 좋으면서 심장을 많이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심장을 안전한 작용 쳐서 또 잠도 잘 잘 수 있게 하고 예? 예, 이런 방면에 이 약재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0: 우리사 그런 거 모르는 게
1: 맞나? 예.
0: 요즘에 신옷 입었습니다. 신옷 입었는데.
1: 네.
0: 그래서 얼마 입으면 그것도 누리꾸리 해야지.
1: 맞습니다. 땀 많이 흘리죠.
0: 네.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무슨 나이 있다 해도 여자들이니까 좀 객실을 들여서 하얀 옷 입기도 하는데 하얀 옷 입으면 바지는 입었는데 위에도 땀은 겨드랑이랑 이 목이 이런 데랑 그것은 누렇게 되면서 이제 비싼 거 입어도 쓸데없단 말입니다. 그래. 야, 이게 정말 병원에 가도 검사에 알고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될 거 아니지? 이거 대신에 밥 먹고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방송하면 된다.
1: 예, 예.
0: 예, 그래, 이번에 얘도 활동, 이렇게 큰 활동 있다는 게.
1: 예.
0: 이번에 이 활동에
1: 참가하고 네, 처음으로 이렇게 공장 측에서 많이 드리는 건데 이번에 활동 네. 참가하세요. 예. 네, 2880018번 전화 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저 선생님 이 시간도 정말 수고 많습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와 남편은 예, 혈배관과 황진산 타일을 쓰고서 많은 에, 허전이 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체가.
1: 네.
3: 특히 혈배관은 예, 500도를 된 작은 극히 작은 분자로 제조돼서 효과가 대단히 좋고 빠른다.
1: 네.
3: 예, 활성산소를 없애줘서 좋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신체상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1: 네.
3: 네, 동맥 경화, 심교통, 기관지염, 관심병, 눈, 시경 위축을 치료한다는 공용 조치에 쓰여 있는 것은 이 혈배관계밖에 없습니다.
1: 네.
3: 치료가 참 잘 된다. 특히 우리는 예, 혈압이 정상으로 되었고, 심장이 지나치게 뛰고, 악몽이 지나치게만한 반성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가 빙빙빙이 돌아가면 머리가 무겁고 그저 제대로 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툭 앉게 됩니다.
1: 네, 그런 분들은 대중세금.
3: 대중세금과 예, 그리고 우리 남편이 선생님도 알지만 심장 조절하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예.
1: 네.
3: 우리도 예, 영 시름 넣고 이 약을 쓰고 있는데 까딱 일 없습니다.
1: 예, 혈배강 쓰면 심장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예. 혈관이가 예, 관상동맥이라면 예. 다 막혀가지고 예. 쯤밖에 없다. 이래도 예, 혈배강이 500도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몽땅 녹여줍니다. 예.
3: 예, 그래 그렇구만요.
1: 예, 예.
3: 그 황진산타는 황금보다 더

0: 이동안 약으로서 이 혈액수리 독소를 없애면서 혈액 깨끗해져서 그런지 간이 좋아져서 눈이 희미하고 눈물이 나던 걸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1: 네.
0: 결국도 예, 나는 예, 급한 일이 있으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으면 아파서 얼굴부터 예, 새하얗게 질리고 이런 현상도 하나도 없고 예, 조금 이래 급하면 예, 막 화장실을 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진산 타이거의 혈배가
2: 말씀 주시죠.
1: 혈전이 형성되는 원인 보게 되면 예, 혈관 내벽에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파괴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서 파괴되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 혈압약 본신이가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합니다. 혈관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혈압약 먹고 매일마다 그 혈관을 늙어놓고 하게 되면 마지막에 혈관 내벽이 벌써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 이런 혈관 그쪽에 염증이 생겼다 할 때는 이건 보통 우리 풍습성 심장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맥경화 이런 빵块 이것이가 터져가지고서 혈액순환 따라서 돌아다닌다 할 때 혈관이가 많이 손상받습니다. 예, 감염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연세가 많아짐으로써 또 모종 이런 기초 질병이 있는 분들, 특히 내가 원래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은 혈액이 더 끈적끈적하면서 지액화를 합니다. 한 대 엉킨다고 뜻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노후병도 올 수도 있고 골절도 생길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런 소상 이래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런 탕환돼서 침대에서 자꾸 일어못 나거나 한 가지 동작을 계속 취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사람들이 계속 앉아있고 계속 소지만 보고 이러면서 뭐 별로 움직이지 않죠. 한 가지 동작 딱 취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과량하게 또 음주,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거. 지금 담배 이게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자꾸 말합니다. 우리 담배가 지금 영 나쁩니다. 어제 나쁘다는 감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담배가 제일 피우기 좋은 게 뭔가 완벌루입니다. 그래서 이 완벌루 냄새를 그 좀 이렇게 모방하기 위해서 담배 공장에 보통 한 전문 그 냄새를 연구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화학 이런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막 한 대 이래 섞어가지고서 그 냄새를 맡게 합니다. 순 이런 담배는 초담배는 괜찮지요. 근데 이렇게 화학 성분이 꽉 찬 거 이거 자꾸 이렇게 피우게 되면 예, 사람 몸이 엄청 해롭죠. 예, 암도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이 유니 텐시 이게 뭐인가 우리 길을 파리 뭐 땅고랑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저도 소수랑 가게 되면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몽땅 添加剂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反式脂肪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동맥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 배가 짱연하고 메스껍고 흑부에 나올 수도 있고 관상동맥에 혈전은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호흡곤란이 오고 어지럼증이 나고 뇌동맥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 나고 언어장애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의 동맥에 이런 혈전이 생기게 되면 허리 아프나고 또 단백뇨가 나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전들을 빨리 녹여 내보내줘야 되죠. 이런 방면에 우리 황진수한 타이가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쓴 과일을 넘겼으나 거북한 쓴맛은 그냥 남아있다. 현명하게 눈앞의 난제를 처리한 정치가들은 공산당원의 지혜와 리상을 보여주었다. 백룡 강가에 있는 장종마을 구어제에서 1-3군단 전사들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혈육처럼 부둥켜 안았다. 고위급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언제 갈등이나 응어리가 있었냐는 듯 한맘이 되었다. 마을 옆으로 수십 멘터리 되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우로 좁다란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은 고제였다. 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커다란 집이 바로 장적경당이었다. 9월 12일 오전 지도자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었다. 중앙정치국 긴급 확대 회의가 열린 것이다. 조울래만이 몸이 좋지 않아서 빠졌을 뿐 모태똥, 장문찬, 박구, 왕가상, 하계풍, 류소기, 등발 등 정치국 위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었다. 팽덕회 양상군, 림표 서병진, 최수본, 엽검영, 리부춘, 림백거, 리유환, 주서, 라서경, 원국평, 장순청을 비롯해 21명이 더 참가했다. 자그만 경당이 사람들로 배고 기들어찼다. 회의를 앞두고 다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역금령을 둘러싸고 그 아슬아슬했던 장면에 대해 물었다. 호위병들은 어디에서 얻어왔는지 복도에 커다란 주전자를 걸어놓고 물을 끓였다. 마른 나무가 툭탁 투닥탁 불꽃을 튕기며 훨훨 타올랐다. 겉으로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씁쓸하고 떨분 기분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모태똥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는 누구보다 북진을 꿈꾸었다. 10만 대군이 함께 감속남부에 들어간다면 마치 룡이 바다에 들어간 듯 마음대로 주름을 잡으면서 멋지게 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서북에 적군이 많기는 하였지만 밥을 싸움을 부추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기동전의 강한 장점을 살려 한 개 군, 한 개 사바만 싸운다면 상황은 금방 바뀔 수도 있었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리는 인민들과 힘을 모은다면 미래가 밝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비록 1, 3군단은 이끌고 나왔지만 겨우 7, 8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8만 6천 명이 강세에서 출발했는데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사람만 남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다. 하지만 모태똥은 이대로 실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었다. 푹 내려앉은 모자를 쓰고 모태똥 곁에 앉아있던 장문천이 상을 톡톡 치면서 모태똥이 주황서기철을 대표해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태똥은 신누른 손바닥에 담배를 낀 채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먼저 고통스러운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았다.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당주왕은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지만은

0: 장국도는 기회를 엿보면서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7월 중순 당정에서 홍구를 집결시키라고 하였지만 장국도는 따르지 않았다. 오로화에 이르러 중앙정치국에서 장국도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한 뒤에야 홍군 사방면군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나갔지만 몰가에 이르기 전에 또 흔들리었고 아바에 이르러서는 더 나가지 않고 되려 우로군도로 남하하라고 요구하였다. 중앙정치국의 몇몇 동지들이 모여 림시회의를 열고 장국도에게 함께 북진하자고 전보를 치었지만 장국도가 드러내놓고 중앙의 방침에 맞섰다. 그래서 일방면군의 주력부대만 단독으로 북진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모태동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를 물론 믿음직한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고 뒤로 물러설 길도 없는 곳. 양식이 모자라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곳을 기반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한두 달이야 괜찮겠지만은 안 다제주까지 쳐들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홍군이 줄어들기만 할 뿐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부대를 대부분 잃게 됩니다. 중앙은 절대 1, 3군단을 이끌고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은 다제주가 아니라 전국혁명을 지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모태동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사 방민군이 헤어지고 장국도 동지가 험난했기 때문에 중국혁명은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뭉치고 정확하게 부대를 이끈다면 반드시 적을 이기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굳센 얼굴로 회장을 쭉 둘러보았다. 적들한테 져서 흩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 점령구역에서 혁명할 수가 있고 의용군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모태동은 드디어 가장 힘든 문제를 사람들 앞에 꺼내놓았다. 그도 장국도의 비례남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은 흥분을 가라앉혀야 했다. 모태동은 느리지만은 분명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지금 우리가 장국도 동지와 벌리는 투쟁은 역시 당내 투쟁입니다. 앞으로 그가 중앙을 따를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에 우리가 당장 결론을 내리고 조통첩을 보내야 할까요? 모태동은 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닙니다. 우리는 되도록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림표와 서병진, 백덕회와 리부추 같은 지휘원들 이름으로 전부를 지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말이죠. 모 대통령의 말에 회장은 활기를 띠었다.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마다 생각에 잠기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장에 매달려 가볍게 흔들거리는 띠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도 있었다. 모두 리성을 앞세워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다. 리성과 감정이 당에 대한 충성심과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힘과 치미는 우라가 뒤섞여 결과를 잡기 어려웠다. 이어서 백덕회가 홍군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보고해야 한다. 팽덕현은 지금 부대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 영과 살을 없애고 탑만 남기자고 제안을 해왔다. 팽덕회가 보고를 끝내자 정치국 위원 등발이 더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등발은 노동자 출신 당원인데 새까만 두 눈이 생기로 넘치었다. 훤칠한 기에 여느 때처럼 외투를 걸치고 권총을 찬 모습이 늠름하였다. 장국도가 지금 총대를 앞세워 당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탐낸 자리가 자기 몫이 안 되니까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총정치위원 자리에 오르게 되자 아래에서 이간을 붙이고 부축했지요. 사후회에서는 당정을 자기 입맛에 맞게 뒤엎으려고 했습니다. 정치국 위원이 모두 8위였는데 장국도는 사방명군 사람으로 9사람을 더 늘리려고 했지요. 우리 당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단호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었다.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장국도와 진청호를 당적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특별법정을 열어 재판을 해도 마땅한 일입니다. 중국혁명은 중앙의 지도에서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국도가 반인명 진영으로 넘어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회장은 또 한 번 술렁거리었다. 대부분 비슷한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깊이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어 종정치부 주임대리 리부춘이 발언을 했다. 왕가상의 부상으로 들것에 누워 가야 하는 형편이어서 리부춘이 대신 일을 맡고 있었다. 최근에는 양상군이 맡고 있던 3군단 정치위원 자리도 넘겨받았다.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았지만은 웃는 얼굴만 보아서는 시골학교 늙은 교장 선생 같았다. 리부춘의 발언은 부드러우면서도 냉정했다. 그는 장국도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시 해직시키고 리특은 당성도 없고 오만하니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항 조직 부장 라메가 기침을 두 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는 호남 사람인데 남방 사람 치고는 드물게 키가 컸다. 남에게든 자신에게든 몹시 엄격해서 무슨 일을 할라 치면 불물을 가리지 않았고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장국도로서는 본질적으로 보면은 적한테 겁먹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 소베트 구역을 만드는 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장국도가 경솔하게 악의 환근거지와 통강, 남강, 파중에서 철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편가르기를 하면서 당을 어지럽혔습니다. 6기 사정전의 이후에 라장용이 한 행동에 버금갑니다. 그는 말을 잠깐 끊었다가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모태동 동지 의견처럼 당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왕가상이 나섰다. 그는 태연해 보였지만은 아직도 고름을 빼내는 고무관을 끼고 있어 고통을 견뎌야 하였다. 장국도는 볼셰비크의 지도자가 아니라 건달습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장국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전략이 달라서만이 아니라 노선이 달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왕가상은 장국도가 당의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결정 내릴 때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왕가상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뒤를 이어 팽독회가 발언을 했다.
1: 장국도에 대한 당의 결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북상을 하겠다면 최악의 결론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0: 서병진도 그 의견에 찬.

하지만 이번 일이 장국도가 호종남한테 겁을 먹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태동과 장국도의 권력 다툼이라고 한 몇몇 동지들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양상곤도 서병진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리부춘의 말처럼 리택을 당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림표와 박고, 장문천도 잇따라 발언을 했다. 그들은 모두 모태동의 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림표는 장국도가 일방면군은 지식인 군대이고 사방면군은 노동자 농민의 대우라고 하면서 두 방면군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일을 비판했으며 장국도의 잘못을 사람들이 알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였다. 박근은 그동안 장국도한테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고 인증을 하면서 내부에서 장국도의 잘못을 분명히 알 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장문천은 리론가답게 치밀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국도가 다른 당을 꾸릴 테니 반드시 사방면군 간부들에게 그 점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은 사방면군 간부들을 최대한 끌어오는 데 힘쓸 때라면 장국도에 대한 결정은 희망이 아예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여느 때와 달랐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 숨 가쁘게 진행이 된 회의도 아니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가시박힌 말로 마음을 후벼 파는 회의도 아니었다. 담담하고 따분하기만 한 그런 회의는 더더욱 아니었다. 오늘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싸웠다. 감정이 북받치는 대로 일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한 사람씩 말을 보탤수록 회의장에 모인 이들의 마음은 차츰 차분해지었다. 모태동은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정신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떨음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의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부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라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

0: 양금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보도입니다. 습금평 종사계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정이며 여러 민족 인민들을 성류씨처럼 단단히 뭉치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끊임없이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마음을 긴밀히 이어주며 각 방면의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해 중국식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위업을 이룩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강 민족 지역에 위치한 전국에서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인 우리주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민족 단결과 변강 건설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변강 단결 안정, 번영 진흥, 장기 안정의 신시대 세상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9월에 우리주는 74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을과 전국 첫 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주를 맞이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일련의 선전교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바 10가지 함께 계를 특색 활동을 펼치고 주급 중점 추천 활동 30개와 현시 기층 실천 활동 142개를 통괄 기획해 민족 단결 리념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 마음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선전을 중점 활동의 하나인 본보기와 동행, 모범의 발자취, 민족 단결 진보, 전역 순회 강연 활동이 일전 훈촌에서 가동됐습니다. 강연 활동은 전주 8개 현실을 찾아 각 업종에서 온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행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주변 이야기를 통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공동으로 삶의 터전을 건설해온 따뜻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긍정 에너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무난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소계영입니다. 이번 선전 강연 활동을 통해 우리 기층 사회구역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기층 선전 강연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집집마다 심입되게 하며 민족 단결의 꽃이 기층에서 항상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훈촌시 농업농촌구 부국장 유조입니다. 변강이 뿌리 내려 서로 지키며 도와온 선진 모범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교양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구체 사업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본보기들을 따라 배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을 기층 봉사에 융합시키고 알심들여 농업 관련 실사를 잘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의 발전 성과를 공유하게 하겠습니다. 언어가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문화가 융합되면 마음이 하나로 됩니다. 우리주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교정 언어 문자 교육 진지를 깊이 갖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가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소통 교류하는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시 주황소학교에서는 규범적인 언어와 문자 보급을 일상적인 덕육 교양과 실천 수업에 융합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전 명작 낭송, 표준어 웅변, 독서 활동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이 국가 통영어로 문자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주황소학교 학생 리진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전 명작들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표현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표준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연습도 하면서 한어 언어 문자가 지닌 독특한 매력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 기지. 아이들이 생동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통해 중화 문화의 심오하고 풍부한 매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수 부교장 전월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체험관에서는 전부 국가 통용어로 문자를 사용해 국수, 중의학, 다예, 전통수공예 등 몰입식 학습을 합니다. 언어를 유대로 여러 민족 사생들이 같은 언어로 마음을 나누게 추진하면서 듣고 말하고 설명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중화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수업 주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와 공동체 연맹을 설립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선전강연과 주제웅변 경연을 상시적으로 펼치면서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단으로부터 전국 학술연구 토론회에서의 풍채 과시에 이르기까지 전주 여러 민족 교원들은 양성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련으로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능력의 뚜렷이 향 정서적 동질감을 강화하며 언어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을 촉진해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청춘의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120개 학교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선행 학교로 명명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이 일상적인 교육 교수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항일연군의 길을 다시 걷기, 문화재를 통해 역사 알아보기 등 40여 개의 견학 과정

지속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근 만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해온 위대한 실천을 체득했습니다. 여러 민족은 공간적으로 서로 어우러지고 정서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열린 천인 비빔밥 활동 현장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어울렸습니다. 정상껏 구축한 민족 융합 견학 중심과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에 의탁해 우리주는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플랫폼을 마련해 민족 단계를 씨앗이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회구역 당위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안념입니다. 이번 주제 활동을 한 목적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 문화의 전통적 매력과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속에서 이웃 간 거리를 좁히며 민족 간의 정을 더 돈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관광은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유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에 입선된 우리주는 높은 표준으로 33개 촉진 기제를 구축하고 다채로운 연변, 중화민족 한가족 주제로선 14갈래를 발표했으며 관광 플러스 무형문화재, 관광 플러스 미식 등 1년에 몰입식 체험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관광객들의 관광 과정에서 중화 문화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끊임없이 깊이 하게 하면서 문화 관광 융합으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연변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초청 가정 대표 왕시호입니다. 색상이 산뜻한 여러 가지 복식을 보고 여러 민족의 특색 복식도 봤으며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재 전시와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활동도 접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 인해 형성된 문화 분위기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주 5개 변경현시 98개 변경촌에서 서부교획 위국수변 청년자원봉사자들이 현지 초민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면서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한상 가득 차린 소박한 집밥에는 민족 단결의 따뜻한 정이 스며들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 왕연명입니다. 저는 길림 연변 화룡 송산진에 불이 내려 카메라로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아내며 변강 향촌 진흥의 생동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층에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 가운데서 초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기층 봉사에 깊이 참여해 촌사무 관리를 협조하는 한편 전자상 거래를 통한 농촌 지원에도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루게로 천여 차례의 생방송 판매를 진행해 현재 귀버섯, 꿀, 입살 등 특색 농산물이 전국 각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현지 실정에 맞게 331 국도 연선의 고목 커피, 특색 민박 등 시장화의 새로운 길을 성공적으로 모색해 변강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흥변 부민에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가양입니다. 저는 주로 마을의 문화관광 선전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국경제를 앞두고 저는 331 국도 변경 1일 관광 선전문을 기획해 내놓았습니다. 초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보람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기층에는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기층에 와서 빛과 열을 발산하기를 바랍니다. 근 1년간 1300여 명의 서부교획 자원봉사자들이 시대 부름에 호응해 나라에 보답하려는 리상을 품고 선으로 연변 농촌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들은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를 촉진하고 향촌 진흥과 민족 단계를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써나가는 데 청춘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혼입니다. 그늘 류캅 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연변 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화룡시 룡두산 첫 공연 이후 지금까지 근 100차례 공연됐습니다. 민족 무용그 오설 장백은 동북항일연군 역사에 초점을 맞춰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공동으로 삶의 터전과 조국을 수호한 충성심을 보여줬으며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 공연 참가 종목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러한 문예 정품들을 통해 여러 민족 문화가 교류와 상호 참조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공유의 정신 터전이 더 튼튼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길림성 연변 강우단 당위석이 왕금입니다.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은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혈맥 속에 스며들어 반석같이 굳건해졌습니다. 연변주는 연속 5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유되면서 변강 안정, 변경 평안, 사회 조화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은 단계를 근본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본보기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세상을 힘차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문화 전승과 시대 분투가 같은 박자로 울리고 정신적 힘과 실천적 담당이 서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교정에서 사회구역까지 도시에서 농촌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에서는 강대한 정신적 합력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한 가족이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장백산 아래와 두만강반에 울려 퍼지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변강 번영 발전의 새 장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후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정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로 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의 로처바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써보시게 되면 그만하래 해도 그만할 수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0: 28가지 진기약재소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멍석통, 멍약에 속하는데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인데 모두 29가지 진기약재소 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다른 약재에서 보통 쓰지 못하는 물섣뿌리 농축뿐이라든지 그리고 인공사양이라든지 그 외에 치명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진주펀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가서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빨리 열어줄 수밖에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멍석통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두 개의 큰 명절을 맞이하는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대활동도 비교적 폭이 크게 진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로방은 한 각에 198원입니다. 엿새를 복용할 수 있는데 40각을 싸면 3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거기에 1,000원 현금권은 다 빼줍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00원 조합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내가 황제의 대우를 받는 이런 좋은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멍석통은 한 각에 498원인데요. 1약 2제로 되어 있으면서 드시고 부동한 부위에 붙이는 이런 고약으로 또 함께 그 여러분들한테 물어 드리게 되었는데요. 15세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하루에 한 번만 딱 저녁에 뭐 식사 그 후 30분 자후에 드시면 됩니다. 15각에 10각을 물어다 드리는데요. 현금권 1,000원을 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은 이 제품은 어전 우리 이 지구에서 발돋움한 시간이 긴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과 질병에 계시는 분들은 명서방은 내 눈을 살리는 기본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한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5각을 드립니다.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눈병은 40대 중후반부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점차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으로 가는 몇 가지 중한 안과 질병을 포함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도 생각이 나빠서요. 지금 무슨 톡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모서도 쓰니까 숨이 차고 용 맥이 없고 그러던 게 지금 맥이 나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0: 경락이 잘 수통되는 역할을 하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잔소 그럴 겁니다. 예.
2: 이전에 다리 맥에서 한바닥 거기가 빨리 지금 이거 먹으면 다리 마음대로 나간다.
0: 그럼요. 예.
2: 진단이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0: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붙이고 이런 두 가지 일약 이제로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노년기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맥이 떨어지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뭐 소화공능이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잘 해결받을 수 있는 우수한 성분 29가지로 조성됐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멍석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멍석통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하고 너무 잘 어울리거나 나이 드셔서 지구를 두 바퀴 반 가볼 만한 이 혈관이 막혀서 심각 노공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동이 다 떨어지는 거 해결해주는 데는 아주 이름 그대로 빨리 그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잘 선택됐습니다.
3: 예, 어쨌든지 난 놓고 왔다 간 후에 쟨가에 그냥 어지럼증하고 머리도 터이고 예. 혈압이 조절하게 되면서 그저 180, 160 여기서 우떨면 머리고 양아팠단 말입니다. 예.

0: 그러던 게 이 몽석통 지금 쓰니까 나의 오용 좋습니다. 머리다야 부해라도 덜두다고 우선 어지럼증하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어지럼증 주의해야 됩니다. 내 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거지 단순히 신경계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품 네. 자체가 그거 풀어줍니다.
0: 예. 그래, 예, 그다음에 저녁에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1: 예. 예.
0: 저녁에 자부름이 아니고 맨 안에 이 심자에 붙이면서 그래도 답답하고 어떤 때는 막 이 겨울에도 한데 나가서 있기도 하고 이래 되는데 지금 그런 증세 없이 용돈순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예. 그래, 이번에 우대할 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돈도 예. 빼주지, 약.
1: 저는 빼주지, 예, 약 많이 주지, 예.
0: 예, 매달 받아서 그냥 좀 쓰자, 그린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이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29가지로 됐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어르신님 냉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하에 물이 자꾸 피지면 자꾸 고기를 사달라고.
1: 예.
3: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 좀 나고 이래서 내가 지금 냉서가 선택했었는데 많이 나사진 게 아닌다.
1: 예.
3: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 나는 증상도 많이 났고 눈이 자꾸 피지면 고기 사달라는 게 이게 지금 고기도 많이 사달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1: 예.
3: 저 피지도 그래도 많이 났고.
1: 예.
3: 저 분이 활도 특별히 좋을 때 15가 배달받아 계속 쓰라고 그랬네.
1: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우대정책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주고 1,000원 빼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집에서 몽석통 있습니다.
1: 예.
4: 이래 6년 전에 심장에 두 자리 했는데 또 다시 가슴 겨우 숨이 차던 게 이 약전에 지금 가슴이 겨우지 않고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예.
4: 또는 세상에 와서 바로 한딱 바로 부들부들 떨며 다 잡힌다는 게 다 흘려서 우리 또 잡수게 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좀 자기들로의 밥도 잡사도 됩니다.
1: 그렇죠. 막힌 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4: 예, 걔 걷는다는 게 왔다 갔다 하면 걸던 게 그냥 똑바로 살고.
1: 그렇죠. 예, 예.
4: 걔 선생님 이렇게 효과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여기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5: 뇌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쪽 신경마비, 간과 심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살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셨는데 와 효과가 이렇게 빠를 수 없더라. 지금 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텔레비 극학본이 100페이지 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읽어보면서 놀랐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신경이거나 노경 있어가지고 뇌경 세경이나 신경경색이 있어가지고 금방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던 게 가슴이 편하고 그리고 머리가 시원하고 잠을 잘 자고 소화가 잘 되고 경락이 잘 소통되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29가지 특수한 성분들로 여기 조성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물소뿌리 농축분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정열 해독할 뿐만 해독을 해주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뜨거운 피가 머리에 올라가서 혈관을 너무 그 터지게 하거나 순환장애를 얻는 거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공우황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가래가 성하는 거 쉽게 풀어줄 뿐만 아니라 정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우리 아빠 엄마서 또 이제 있으셨는데 조금 이렇게 눈이 뿌얘진 게 나고 머리 어린이나게 좀 났단다. 그래, 조금 샀었었는데 그래, 이게가 혈액 순환 잘 되게 한가?
0: 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을 다른 제품들이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했습니다.
1: 아, 머리 이렇게 자꾸 예, 어지럼증하고 이래가나. 혈압은 그렇게 높지 않는다는데 머리 어지럼증.
0: 아, 딱 혈압이 높아 낮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예. 아, 경락이 숙통이
1: 아까 바꿔보면서.
0: 어, 그렇죠.
1: 예, 그래. 이거 이제 일주선이 조금 허리 아픈 게 낫고 어지럼증이 좀 낫다는 게 조금 싼데
0: 이 제품이 기혈이 잘 숙통되고 경락이 완전히 막혔던 게 잘 풀리게 돼. 우리가 지금 지구를 두 바퀴 반 막을 만 그 되는 이런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막히는 것은 기본으로 돼 어느 마이 막히는가 퍼센트가 중요합니다.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혈관을 쭉쭉 뚫어주는 데는 빠른 역할하는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배달하자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락을 잘 숙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7개 지거샹, 띵샹, 두무샹, 목향, 담향, 치명, 인공사양, 천샹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서 경락을 잘 숙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특히 여기에 인공사양 그리고 인공우황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가래를 삭혀주면서 경락을 잘 숙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혈관은 뭐 굳어있거나 막히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생기거나 노공이 생기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감각을 못 느끼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거의 5, 60% 막혔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70% 이상 막히게 되면 그때 가서는 뭐 요일링에 불량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모든 그 우리가 먹고 마이고 혹은 또 영양 그 수송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가 하면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고 혈액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드신 그 약도 혈관을 통해서 어느 그 부분에 가서 불려왔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그게 전달되게 되었는데 순환장애는 이런 공론 끝이도 막아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몽속통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뭐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제에서 쓰기 어려운 처방에서 다른 처방에서 쓰지 못하는 이런 우수한 약제들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특히 여기 인공사양 같은 것은 경락을 잘 숙통시켜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부종을 빼주고 지통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비파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한을 몰아내고 우리는 항상 너무 그 어떤 분들은 지금 기혈 부족으로서 쭉 하면 추위를 쉽게 타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 한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래야 기본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순환장애를 풀어두게 되는데요. 이 성분 자체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여기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물소풀이 농축분이란 이거는 아주 희소한 약품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너무 피가 뜨거워도 안 됩니다. 그리고 피를 식혀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본 체온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해독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됐고 쉽게 안진 부여오는 게 우리 어떻게 말하면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면서 안심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됐고 변이 잘 통하고 여러분들 이 제품을 드셔보게 되면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방해라든지 해중주차오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콩팥이 든든해지고 뇌가 령활해지고 이런 우수한 성분 29가지가 들어간 이런 큰 처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약 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바르고 붙여주는 이런 성분이 붙여주는 이런 고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박은 하루에 한 번 하시면 되는데 모두 한각 안에는 300알이 들었는데 한 번에 20알씩 드시면 15알을 드시고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동안 드시는 이런 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멍석통은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독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 여기 붙이는 그 고약이 또 있는데요. 모두 야드펜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붙이는 고약은 당뇨면 당뇨, 그리고 반신불수면 반신불수이고 침혈이 있습니다. 그 그림 다 나타나는데요. 지치관련이 있으면 지치관, 전열선이면 전열선, 유선염이면 유선, 여기에다 붙이는 그 그림이 나타나게 되니 침혈을 거기다 다 표시했습니다. 거기에다 하루에 야습 시간씩 딱딱 붙이게 되면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막힌 거는 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치매를 자극하는 방법으로서 경락이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붙이는 고약이 모두 야두편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경락은 빠른 속도로 그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장수이로 처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주약에 여기에 장수이로 처방 가운데 제 관건의 관건은 곰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여기에 곰팥을 중심으로 해서 구범 배회해주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산주요 뚜중 복분자 토사자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그 우리 지금 심장열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7가지 향기 들어갔고 소화공동을 충분하게 우리가 누구든지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공동에 이상이 생겨서 밥을 제때 챙겨 못 드시고 온 하루 동안 하루 3시 중만 드시고 절대 영양은 다른 데서 보충될 기회가 없습니다. 고기를 드시자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좀 계란 같은 거 드시자도 소화가 되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는 이러한 우수한 성분들 복령이라든지 택사라든지 스고프라든지 이런 스고프란 성분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소화 공능에는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경락이 잘 수통대장하면 룬창 통변해서는 변이 잘 통해야 됩니다. 여기에 백자인이라든지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룬창 통변해서는 역할을 하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원지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장을 도와주면서 양신해주면서 주면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기억이 잘 돌아서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종합적으로 특히 부산 종양해서는 이 제품이 다른 데 못 들어가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종양해서는 성분 가운데서 여기에 구변이랑 구라는 것은 개구자입니다. 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라고 생각하는데 해구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구변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변이라는 것은 개의 곰팥을 좌우하는 이런 중요한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 이게 황궁에서 쓰는 아주 황제의 그 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에서 부선종양해주는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 여성들은 곰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하면 요슬금이 생기거나 혹은 소변이 늘 저래서 염증이 생기거나 그 외에도 뭐 곰팥에 문제가 이상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담백뇨가 나가거나 혈뇨가 나가거나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여기 부선종양해주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바지텐이라든지 구벤이라든지 우술이라든지 그리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특히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양리가 생기거나 유정이 생기거나 성공능 저하가 생기거나 이 제품 선택해 보시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생활에 새로운 그 활기가 차게 되어 있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폐공등에 이상이 생깁니다. 절대 모든 그 장기는 오장육부는 다 중요한 자기 구실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해도 특히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호흡계통은 직접 심폐의 유리한 이런 역할을 하는데 호흡계통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단순히 혈액순환만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0: 혈액순환이 잘 되는 전제하에서 거기에는 충족한 산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산소의 양은 98% 그 이상 만파 상태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만약 40% 모자란다면 당신은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란다면 아무리 혈액이 잘 수통된다 할지라도 당신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윤폐의 역할하는 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를 충분하게 보충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 28가지 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본으로서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장수에는 큰 길을 열어주는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는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여기에 근본을 처시해주는 록각교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특히 어떤 분들은 인삼이라 하게 되면 깜짝 놀라는데 처방 가운데 들어갔고 고온 처리한다면은 인삼이 오직 전반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다른 부작용은 피해갈 수 있으니까 심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고난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분투하여 만년의 낙을 누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시간에는 힘겨운 나날을 꿋꿋이 이겨내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생활을 그린 수필 두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장촌 씨의 수필 형님과 집 이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형님과 집 이사 최장촌. 형님은 올해 고려의 별 두 개가 더 붙여져 황혼빛이 서서히 짙어가고 있다. 소띠해에 태어나서 그런지 소처럼 평생을 부지런히 군말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사는 타입이다. 손재간은 별로 없으면서 매일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는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면 형님이 빈번한 집 이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은가 싶다. 형님은 유별나게 집 이사를 많이 해왔다. 언젠가 손가락으로 꼽으며 세어보더니 도합 25번 이사를 했단다. 실로 기네스 기록에 오를 만한 어마어마한 차수였다. 옛날에 이사는 교통수단이 낙후해서 지금보다 품이 엄청나게 들었다. 먼저 관계망을 통해서 트럭을 얻어야 했고 친척 친우를 동원해서 부피가 크고 묵직한 이불장, 잔자, 소파를 비롯한 가장침물을 일일이 씻고 부리우며 온종일 진땀을 빼야 했다. 웬가는 체력이 아니고서는 한 번 이사하고 나게 되면 일주일씩 드러누워 끙끙 아름 자랑해가 일쑤였다. 그런 고역을 형님은 짜증내는 일이 한 번도 없이 졸고 이어온 걸 보면 형제 칠남의 중에 인내력이 가장 뛰어난 편인 것 같다. 글쎄요, 형님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다니며 일고생과 더불어 집고생도 많이 해왔다. 너나 없이 개딱지 같은 집에서 살던 시절, 20평에 되나마나한 비좁은 공간에서 일여덟 식설이 벅적벅적 함께 부대껴온 형님은 지난 세기 70년대에 20살을 갓 넘긴 풋풋한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하방호 감투를 쓰고 한창 공부할 나이에 용정엔 연지평 남계천으로 내려가 고역사례를 시작했다. 진눈가비가 흩날리며 을씨는스러운 그날 생산대에서 배치한 집은 외양간 숙직실이었다. 농촌에 내려오게 되면 널찍한 육간집이 차려질 줄 알았는데 코딱지만 외양간 모퉁이가 차려져 형님은 사람을 업수 여긴다고 툴툴댔다. 그나마 겨울에는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었지만 여름철에 돌아오면 소독 냄새와 윙윙 날아다니는 파리떼 성화에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게다가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연통에 불이 달린 것이 초가 지붕 철반을 태워보려 막무가내로 그젯날 지주가 살던 낡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북쪽 방향을 바라고 앉은 이 집은 온종일 해가 안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옛날 석가래 얹어놓은 수숫대가 썩을 대로 썩어버려 누르꾸리한 돈벌레들이 엉겨붙은 채 왕을 그렸다. 식사를 할 때 밥상 위에 떨어지거나 잠을 잘 때 입으로 해서 기어다녀 소름이 끼칠 때가 많았다. 당시 집안에서 유일한 노동력이었던 형님은 낮에는 집안 밖에 힘든 일을 죄다 혼자 도맡아 하였다. 저녁이 되면 형님은 말없이 콧바람이 세고 불길이 잘 들지 않아서 냉돌같이 썰렁한 옷방에서 잠을 자곤 했다. 희미한 등잔벌이 흔들거리면 이상하게 그 방 안에서 커다란 형체의 검은 그림자가 무섭게 노을거려서 누구나 겁먹고 들여다보려면 못했다. 신경이 예민한 엄마 역시 집터가 사납다며 자꾸 알아누워 온 집 식구들이 불안감이 떨었다. 알고 보니 토지객 때 쓰고 살던 지주가 투쟁을 받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터 사나운 흉가였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깜깜부지였던 우리는 그냥 놀러 지낼 수밖에 없었다. 집고생을 하도 해서인지 형님은 추천을 받아 연길로 올라온 첫날에 여러 초빙 단위들을 제쳐놓고 선참으로 건축공사를 점지갔다. 좋은 집을 쓰고 살겠다는 욕망 하나뿐이었다. 직장에서 휘트를 짜는 시점에는 패널을 제공을 하고 미장일을 할 시간표에 맞춰서 세멘트와 모래를 제공하는 재료 보관원인 형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웬만한 공정 예산은 선전해서 척척 해내어 인차 공장장의 신임을 얻었다. 일이 잘 돼서 한때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 바닥을 누비었고 금상첨화로 단위에서 새 아파트 한 채를 분배받았다. 애달로 동쪽에 위치한 아파트는 아담하고 깨끗했다. 헌데 정작 해포가 넘게 살아보니 앞으로 애들이 다닐 학교가 큰 문제였다. 당시 조순족 학교가 시가지 동쪽에는 없고 서쪽 현에 무르익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부득불 이사를 해야만 했다. 경림은 공원다리 서쪽 구간을 연 며칠 동안 빙빙 돌다가 마침 적임자를 만났다. 고수머리에 생김새가 붉으대대한 양반이 자기 집과 엎학구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형님은 한편으로는 좀 깨름직하면서도 위치가 마음에 드는지라 곧장 승낙했다. 지금 기억에도 집이 기막히게 어지러웠는데 창문의 유리는 여기저기 깨어나가고 앞마당의 김치움은 평소에 화장실로 사용된 듯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삼복철에 마스크를 끼고 집 청소에 달라붙었다. 속이 미스꺼워 구역질이 났으나 형님의 집인이다 보니 어찌할 방법도 없었다. 숱한 땀덩이를 쏟아가며 일한 보람으로 드디어 실내가 새롭게 깔끔히 꾸며졌고 앞뒤 마당도 질서 정연했다. 형님이 집에 대한 만족감에 빠져 흥이 도도할 즈음에 난데없이 부부의 후출장이 날아들었다. 무슨 일일까? 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알고 보니 원 집주인 양반이 언젠가 아담하게 꾸려진 집을 찾아와 보고 몹시 후회하던 끝에 집을 되물리겠다고 공공연히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아니, 어린애들이 딱지치기 해도 물리는 법을 모르는데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무슨 직거리인가? 경림은 도리머리를 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법정에 앉아 상대방에게 사

대지를 하며 욕설을 퍼부어도 집의 변경 수속을 밟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두 집 사이의 모든 행위가 무효로 돼버렸다. 벙거리 냉가슴 할 듯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형님은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웠다. 배상금을 몇 번 받고 고스란히 집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다음 거처를 어디에 잡아야 할지 막연했다. 한간에서 예로부터 소틀 뺀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이 돌고 있어서 갈팡질팡하던 형님은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림시로 새집을 맡기로 했다. 새집 소리의 절반은 의뢰의 내 몫이었다. 사실 아무런 일재간이 없는 탓에 나는 분마다 다치가로 석탄을 포담아 나르고 흙모래를 이겨 허물어진 벽을 부수하는 힘든 조력공 일박이 할 줄 몰랐다. 새집의 위치가 광진촌이라고 알려주어 찾아가 보니 마침엔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주위로 휘 둘러보는 순간에 나는 흠칫 놀랐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얼굴에 새까만 파리가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진짜 아프리카 남미를 방불케 했다. 이 동네에 무슨 파리가 이리도 많을까? 혼자 의문스러워하는 김새를 눈치챈 집주인이 요즘 시내 파리들이 몰려와 대모한다며 능청을 부렸다. 파리떼가 어찌나 기승을 부렸는지 약을 치고 연기를 피울 때뿐이지 문만 빠금이 열면은 확 쓸어들어와 모두 쩔쩔매했다. 그런 집을 정리하느라고 천장에 신문지를 붙인다, 장판을 편다며 연며칠 들먹었다. 이사하던 날 저녁에 형님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평소 사회 정치나 역사 문제들을 의논하기 좋아하는 습관과 달리 장차 생활에 쪼들리지 않고 온전한 집을 쓰고 살려면 일찌감치 월급쟁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옳은 것 같다면서 진작에 속심을 드러놓았다. 직장 생활에 의존도가 높은 나로서는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 시절에는 출근적으로 말할진데 다니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여서 서로 더 좋은 철밥통을 찾느라고 격금내기로 돌을 써가며 속을 무등 썩이고 있었다. 그 후 얼마 안 돼서 형님은 다니에 사직서를 내고 한국행을 거쳐 러시아 장사길에 나섰다. 열심히 장사하여 종잣돈을 쥐고 나서는 곧장 연결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통이 크게 노래방을 꾸렸다. 물론 발을 가는데 실이 가는 격으로 형님 뒤에는 항상 형수님이 따라서며 춤을 추었다. 노래방은 뜻밖의 잘 됐다. 졸레졸레 찾아온 손님들이 음향설비가 최고라고 엄지를 척 내밀더니 하나둘씩 소문을 퍼뜨려 놓아 숱한 고객들이 몰려들어 매일 흥성흥성했다. 노래방을 편히 관리하기 위해 형님은 노래방과 가까운 지점에 또다시 살림집을 마련했다. 나는 일손을 거들어줄 겸 찾아가서 차에 실은 짐작을 하나 둘 집 안으로 날라드렸는데 불현듯 웬 모터치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모 건설단이 일꾼이라고 자칭을 하는 두 사람이 골목길 여기저기 파가해 주 통지서를 붙이면서 열흘 내로 이사라고 재촉을 했다. 이삿짐도 채 풀지 않았는데 집을 허문다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서로 의안이 벙벙해졌다. 형님은 파가이주 통지서를 유심히 읽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히려 싱글벙글했다. 해통 무렵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 짓는 소식이야말로 호박이 농굴채에 굴러들어온 셈이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집을 철거한 덕분에 보상을 톡톡히 받고 난 후부터 형님은 집거래 정보에 각별한 흥취를 느끼고 노래방 일은 전부 형수한테 맡긴 담 매일 집정보 수집에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되도록 정부의 전망계획에 든 집을 사지 않으면 가격이 아주 싼 집을 물색했다. 집을 근근히 쓰고 사는 거처로 생각했을 뿐 팔고 사는 상품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에 벌써 눈 가늠을 통해 대뜸 시세 차익을 알아내는 빠른 의식을 갖춘 형님의 행보를 두고서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해서 도리머리질했다. 후에 집거래 속에 숨겨진 비밀을 두고 무척 흥미로워했으나 나는 대담하게 팔을 걷고 나설 배짱이 없어 그런대로 입만 쩝쩝 다실 정도였다. 하여 집거래에 미리 비턴 형님네가 남들이 주저심이 들어 피하는 이사를 밥 먹듯 이어대는 바람에 다른 형제들은 집 사람한테서 항상 머리가 돌지 못하고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평판을 등뒤에 달고 탄해했다.

세월이 뉴스같이 흘러 형님은 이제는 여관을 경영하고 형수는 성도 빌딩에서 매대를 돌본다. 금년 설날에 모유안전 자리에서 형제끼리 추억담이 오갔다. 내가 이삿짐을 싣고 여기저기 뛰어다닌 길을 합치면 아마 지구 한 곳의 반을 도는 거리는 실이 될 거라고 농담을 건네자 형님은 두 눈을 숨벅이며 시무룩이 웃었다. 이 세상에 고생을 사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을 열매가 탐스러울수록 봄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농부의 숨길이 숨배 있는 법이다. 돈 벌기 위한 인생은 아니건만 돈 없으면 쭉정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인생에게 남보다 잘 살려는 욕망을 불사르며 자맥질해온 무수한 낮과 밤이 추억의 갈피마다 아려오니 묻혀있어서 감회가 새롭다. 항상 노력이란 두 글자에 남다른 생각이 입김을 불어넣고 열심히 뛰고 또 뛰던 지난 날 소띠들의 행렬 속에 분명 형님의 모습도 끼어 있는 것 같다. 어쩌면 격동의 세월을 헤치운 공화국과 동갑내긴 소띠들의 굴곡진 인생 행로인지도 모른다. 형님보다 고생이 덜했던 나로서는 형님의 파란만장한 삶이 때론 부럽기도 하다.

네, 그래요. 그래서 작자는 가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악착스럽게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형님의 변천사를 여러 차례 이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해 잘 살아보겠다는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이어 윤민호 씨의 수필, 텔레비전의 깃든 이야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의 깃든 이야기, 윤민호. 저녁 7시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서 무난 전화가 왔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 남아 자영회사를 꾸리고 있는 아들이다. 엄마가 사망하고 홀로 있는 이 애비가 걱정돼서인지 매주마다 전화를 꼭꼭 걸어오곤 한다. 아버지, 때식을 제때 꼭꼭 챙기세요. 혈압약도 제때 드세요.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세요. 용돈은 우리가 계속 보내겠으니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 텔레비전은 잘 나옵니까? 새로 사드릴까요? 알뜰한 아들의 전화에 나는 그래도 자식 농사는 괜찮게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흐뭇해났다. 걱정 말거라. 홍아가 사준 텔레비전도 잘 나온다. 내가 죽을 때까지 봐도 문제가 없다. 쓸데없는 돈을 팔겠니? 나는 텔레비전 원격 조정기로 음성을 높이면서 일부러 아들한테 텔레비전 소리를 듣게 했다. 아버지, 액정 텔레비전 새 것 하나 사드릴까요? 잘 나온다. 몇 년은 문제없다. 사실 지금 보는 텔레비전도 2012년에 딸애가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주면서 당시 용정에서 제일 비싼 거로 사준 것이었다. 10년이 넘었지만 화질도 좋고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다. 또 새 집 객실의 크기도 안성맞춤이다. 액정 텔레비전은 또 무슨 텔레비전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은 괜찮니? 미국은 환자가 많이 나오더구나. 많이 조심하거라.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보노라니 그 전날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텔레비전을 장만하고도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흑백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1984년 늦가을에 나는 아내의 병치료를 위해서 내가 나서 자란 20여 년 된 정든 고향 왕청현 배초구를 떠나 형님이 살고 있는 용정으로 이사오게 됐다. 용정시 교회 마을들에서는 근본 외지의 이사호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무작정 18평방미터가 되는 집을 새 맡아들었다. 당시 재산이란 내 식구가 겨울을 날 수 있을까 말까 한 신경 200여 근과 현금 600

600원이었다. 채찌비용은 한 달에 40원이었다. 초라한 이삿짐을 집안에 부려놓으니 겨우 식구 넷이 잘 만한 공간은 나왔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밭도 없고 직장도 없고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 났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려고 나는 이산 이튿날부터 동네를 돌며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치료와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마른 일 굳은 일 가릴 새가 없었다. 우선 아침 일찍 삼륜 차로 아내를 용정병원에 실어다 주고 두 자식은 용정수학교에 실어갔다. 그리고는 새집 부근에 있는 연변 농업연구소 벼시험전에 나가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정말로 가릴 것이 없었다. 지저분한 헤드레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워낙 일솜씨가 잽싸고 부지런해서인지 주변 농가들에서는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왕청현 배초구진에서 생산대 대장을 하면서 수전, 한전 농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농사꾼이었다. 수전, 한전 농산일에는 막힘이 없어서 모두들 나를 실농꾼이라고 불렀다. 찬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밭으로 달려나갔다. 내가 하도 부지런하고 일솜씨가 좋았던지라 교회 주변의 마을들에서는 서로 빼앗다시피 나를 불러갔다. 시간이 더 흐르자 일손이 딸리는 집들에서는 아예 철 따라 나한테 밭을 도급 주기까지 했다. 밭을 도급 맡아도 주인한테 쌀을 바치고 나면 남은 량식은 우리 네 식구의 식량이 될까 말까 했다. 온 하루 힘들게 일하고 맥이 지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서면 그래도 새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난 이튿날이면 또 날이 희붐이 밝으면 일거리를 찾아 지문을 나섰다. 비록 새집이었지만 우리 집 작은 창문으로 따스한 햇빛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재빨리 적응해 손잡고 학교에 깡총깡총 뛰어갔다. 그때 나는 그래도 도시는 아니어도 시교에 이사 온 것을 잘한 선택이라고 속으로 몇십 번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런데 도시 근처에 이사 오니 이전에 우리가 고향에서 살았던 농촌과는 문화생활이 완전히 달랐다. 링근의 집들에서는 모두 텔레비전, 물론 흑백을 사놓고 저녁마다 온 집 식구가 단란히 모여 앉아서 시청했다.

안 됩니까? 우리가 밥을 적게 먹을 정도로 절약을 할 테니 텔레비전을 삽시다. 딸에는 아예 내 팔에 칭칭 매달리며 돼지를 썼다. 좀만 기다리자. 이제 가을에 달고기 끝나서 아버지가 손에 돈을 주면 사자. 나는 두 자식의 초롱초롱한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사탕으로 얼리듯 달랬다. 얼마나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두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 마을의 한반 동문의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어느 일요일 날 저녁 때가 이슥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아내는 자리에 누워서도 아이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자 나는 부랴부랴 아이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섰다. 문 밖을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 아들 명길이와 딸 홍화가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숙이고 락태한 고양이 상을 하고 걸어오고 있었다. 저녁 때가 다 지났는데 집에 오지 않고 어딜 갔다 이제야 오니 엄마가 근심하는데 나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두 자식들은 나를 보고 서로 번갈아가며 성토했다. 먼저 아들놈이 한참 재미있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일수 어머니가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너네는 집으로 안 가니? 빨리 가라고 호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이번에는 딸애가 아니 글쎄 일수 엄마가 싱 하고 방에 들어와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을 끄고는 빨리 가라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깨를 달싹거리기까지 했다. 기분이 몹시 상한 것 같았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삽시다. 남의 집에 가서 보니 눈치가 보입니다. 명길이가 말하자 홍아도 뒤질세라. 아빠, 우리도 텔레비전을 사요. 하고 나의 손에 매달렸다. 나는 자식들의 지청구에 아이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들과 딸의 앞에서 큰소리 쳤다. 그래, 우리도 사야지. 너희들의 학습 성적이 오르면 내가 꼭 텔레비전을 사주겠다. 나는 솔직히 자식들과 약속해놓고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우리 집 형편에 시름시름 앓는 아내가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실정에서 텔레비전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찬 현실이었다. 아내의 병 치료비도 다 감당 못하는 조세에 텔레비전을 살 경제적 여유가 근본되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텔레비전을 살 돈을 벌지? 나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래서 나는 일전이라도 돈 벌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발벗고 나섰다. 정말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고 또 일했다. 얼마나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했으면 교회 농촌들에서는 나를 머스미까지라고 불렀겠는가. 그때 교회 집들은 대부분 초가집들이었다. 그래서 봄이면 초가집 이영언기, 온돌수리, 벽 바르기 등 일이 많았다. 나는 닥치는 대로 쉬지 않고 마을을 돌며 품팔이를 했다. 내가 하도 열심히 해서인지 품값도 올라가고 일거리가 생기면 나부터 찾기 시작했다. 일거리가 차차 늘어나면서 얼마간의 목돈도 모으기 시작했다. 농사철에는 한전 조전 상리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벌었다. 탈곡하기 전 량식이 다 떨어지자 나는 연변농업연구소 탈곡장과 연변농학원 탈곡장을 돌면서 씨앗 털기를 하면서 나달을 주었다. 가을이 돼 손에 얼마간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나는 새집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작은 초가라도 사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또 지청구를 들 줄이야. 아버지, 우린 언제 텔레비전을 삽니까? 다른 집에는 텔레비전이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청을 거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자식들과 한 약속을 3년이 지나 뒤늦게나마 실현하게 됐다. 1986년 여름, 아이들이 방학을 하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17촌짜리 흑백 텔레비전을 샀다.
아이들은 보물이라도 얻은 듯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닦고

또 닦았다. 그때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딸에는 소학교 6학년이었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보기라도 하듯 아이들은 밥숟가락 떨어지기 바쁘게 텔레비전 앞에 달려가서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아내는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구차하게 남의 집에 텔레비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텔레비전을 사놓으니 아이들은 책을 볼 염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텔레비전만 봤다. 아마 온 방학 숙제는 한 페이지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서만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개학해 국경절쯤에 치른 모의시험에서 아들과 딸의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당금 고중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 아들이 문제였다. 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민한 끝에 아이들한테 중대한 결정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텔레비전을 못 본다. 너희들이 이대로 나간다면 대학은커녕 고중도 못 간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이들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집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생각 밖으로 아들 명길은 불만은 온데간데없고 나의 결정에 동의했다. 아버지, 옳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대학교는커녕 고중에도 가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딸 홍아는 입이 뼈로 통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 아들 명길이가 오빠 구실을 하는 것 같았다. 너도 이제는 중학교에 입학하겠으니 학습 성적을 올려야 중점 고중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다. 아버지가 새까만 얼굴로 온돌 생이실까지 하며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대학까지 못 간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겠니? 아예 우리 오늘 저녁부터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 여동생을 타이르는 명길이가 여간 대견스럽지 않았다. 어린 딸도 오빠 말에 감동이 됐는지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흑백 텔레비전은 이튿날부터 도로 텔레비전 포장 상자에 들어가는 신세를 지고 말았다. 우리는 흑백 텔레비전을 명길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꺼내보지 않기로 하고 박스에 1988년 7월 개봉이란 글자까지 써서 붙였다. 그리고 텔레비전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이불장 위에 올려놨다. 이튿날부터 아이 둘은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밥상을 펴고 밤늦게까지 공부한 것이었다. 텔레비전에 정신 팔지 않고 열심히 저녁 공부를 해서인지 아이들 성적은 오르기 시작했다. 나와 아내도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꼭 참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밥상 옆에서 같이 책을 보곤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학습을 수시로 지도 감독했다. 솔직히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나의 지식 수준으로 커가는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신분으로 이따금씩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를 붙이면서 불만 한마디 없이 밤 늦게까지 매일 견지했다. 고차한 집 아이들이 샘도 빨리 든다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불만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잘 사는 가정과도 비기지 않고 되려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했다. 세월은 료수와 같이 흘렀다. 명길이는 이듬해 현 중점 고중에 입학했다. 고중에 입학해서도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정력을 쏟았다. 고중에 다니는 3년 사이 아들은 한 번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흑백 텔레비전은 박스 안에서 고스란히 몇 년 동안 잠들 수밖에 없었다. 3년 후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5년 후 딸에도 장춘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이 소식이 동네에 전해지자 부근의 집들에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8평방미터 셋집에서 대학생이 둘이나 나왔다면서 칭찬이 자자했다. 어쩜 아이들이 텔레비전도 한 번 보지 않고 공부하더니 끝내 성공했구나. 딸애까지 대학교에 붙게 되자 우리 부부는 이젠 우리도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먼지를 뒤집어 쓴 텔레비전 상자를 내리웠다. 정말로 몇 년 만에 상자를 열어서인지 흑백 텔레비전에도 먼지가 적지 않게 묻어 있었다. 아내가 몇 번이나 닦은 텔레비전을 나는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켰다. 그런데 앞불사 텔레비전을 켜도 새까만 화면만 나올 뿐 감감무소식이었다. 화면은 근본 켜지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날이 밝기 바쁘게 3륜차에 텔레비전을 싣고 수리부로 향했다. 수리부 기술원은 검사해보더니 시무룩이 웃으면서 이 텔레비전을 더 이상 못 봅니다. 모든 부속품이 습기에 부식돼 이제는 버리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텔레비전을 얼마 보지도 않고 상자 속에 넣어두고 보관했는데 버리게 되다니. 18평방미터 단칸방에서 새집살이를 하다 보니 겨울이면 온 집안에 김이 꽉 차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아까워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수리부에서는 이 텔레비전은 캐스로부터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운송비를 주고 3륜차에 싣고 오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버리면서도 몇 번이나 그 쓰레기통을 되돌아 봤다. 주인을 잘못 만난 텔레비전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래도 그 흑백 텔레비전 때문에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켰고 자식들의 의지도 키우지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에 갈마들면서 나는 집으로 오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 한 사람의 노동으로 자식 둘이나 대학 공부를 시키려니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여유가 없었다. 딸이 장춘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는 여느 집에 거의 다 있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두 명의 대학생을 키운 보람으로 남들보다 자긍심이 넘쳐흘렀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출근하게 됐다. 첫 월급을 받은 아들은 21인치 맞듯이다 색 텔레비전을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우릴 대학 공부시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쉬면서 텔레비전도 시름 넣고 보세요.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난 콧마루가 시큰해 났고 아내도 돌아서서 눈곱을 찍는 것이었다. 1992년 어느 여름날 대학을 졸업하고 상해 모 대기업에 출근하던 딸애가 불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말도 없이 웬일이냐? 아버지 어머니, 이젠 연세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볼 때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드릴게요. 이튿날 딸애는 나의 손을 잡고 용정시내를 석회 훑듯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도시 한복판에 높이 솟은 해란강이 내려다 보이는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샀다. 집은 이미 장식이 다 된 상태였다. 문제는 가정용 기물이었다. 한위 구차하게 살아온 우리는 아들이 사온 텔레비전을 새 집에 갖고 가려고 했지만 딸애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그 텔레비전을 중고 상점에 팔고 49인치 고화질 텔레비전을 사오기까지 했다. 이사하는 날 정든 교회 마을을 떠나는 내 마음은 착잡했다. 고진감래라더니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자식 농사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흑백 텔레비전도 보이지 않고 자식들을 공부시켜 이젠 자식들의 덕을 보게 됐으니 인생이 정말로 꿈만 같았다.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앓던 아내는 1996년에 끝내 저 세상으로

떠났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우리 애들 잘 키웠지 하고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요즘 따라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 딸애가 사준 텔레비전을 볼 때면 먼저 간 노친네가 그립다. 그런데 또 아들이 액정 텔레비전을 바꿔주겠다니. 아, 얼마나 좋은 세월인가. 난 아내가 누리지 못한 행복까지 다 누리면서 아들, 딸의 효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식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와 여러 가지 해드는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온 과거를 흑백 텔레비전의 장만 과정에 연결시켜서 서술했습니다. 주인공은 힘들고 가난했던 과거였지만 자식 농사에 성공해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데요. 이는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해 행복한 생활을 이룩한 많은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젊어서 고생해서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선이었습니다.

만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특별 우리 활동을 진행한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위에 현금 500원을 더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두 가지 그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10일 좌우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합니다. 예.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수면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1610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리죠. 예. 장약 심리방을 지금 소개해 드리면서 한 곽에 100알씨 포상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 아주 독특하죠.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7개월 하고도 20일을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성해 드립니다. 예. 6곽을 증성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 36곽을 사신다 할 때 드리는 약 수량을 보면 15개월 잡숫구도 10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 기카노 공기청정기, 그 공기청정기를 한 대 증송해 드리는데 이 공기청정기는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 고급적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하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 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 분들은 한 통에 다 400g짜리였습니다. 예. 900g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특별 우려 활동 이 기회에 이번에 하는 이 기회를 놓치기만 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0: 수소로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특별구제 활동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1: 네, 예.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작년 신랑이 하고 먹은 한자입니다.
0: 예.
2: 예, 나는 거기하고 먹고 소리 너무 해꿔져 와서 예, 자꾸 이렇게 자랑하기.
0: 아, 예, 그렇죠. 예.
2: 예.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이랬다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예. 거기하고 예, 2년 전이, 3년 전에 먹었는데, 예. 딱 만 3년이 됐습니다.
0: 예.
2: 굉장히 그거 먹음이부터 지금까지 지금, 야, 그런 증상 싹 없어지고, 예, 정상적인 생활하고, 미니 아픈 것도 없고 그 심장에 아니 입을 얼마 올려놓고 자던 것도 이롭지 그 자라가도 숨이 올라와 와서 서너 번 다섯 번씩 앉았다 누웠다 이게 고생했는데 이 방송 듣고 내 입 그거 먹고 지금 꺼지지 그런 둘째 싹 사라져 없습니다.
0: 예.
2: 언제 간데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 내 이야기 너무 수상양이란 거 그의 아이가라 모두 그 말하는 게 선생님이 마당에 수상약이 내 알게 되니까나 수상약이 좋다는 건 나도 알았단 말입니다.
0: 수상약이 원래 이 알아서 이야기입니다. 예. 예. 예. 야생에서 다 그 높은 그 지역에서 자란 이 야생약재를 나서 예. 그런 걸로 만든 약이래 나가지고 야 효과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2: 네, 예. 글쎄 그거 먹고서 너무 이렇고 좋으니까나 그 약에 딱 믿음을 가가지고 위험검장에 놓고 열렸는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2차 때를 쓰겠는데 야 지금 꺼져서 10달 넘어도 11달 다 됐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아임살로 철 타고 매일 놀러다니 정상적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0: 예.
2: 근데 오줌 지나던 것도 있고 다리 매겼고 예. 내 디디지 못하던 것도 온데간데 없단다.
0: 아 그렇죠.
2: 그 기적인가?
0: 아 맞습니다.
2: 예, 품하고 그렇게 아유 이렇게 좋아서 보기는 좀아 누구나 있는 것 같지 않다. 어쨌든 예. 이 수상량이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0: 부 지금 그 와가지고 여러 면으로 이렇게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약을 드시고 효과가 모두 얼마나 좋아서 저희한테 저 나오는지 모른다 이야기.
2: 예, 우리 서버에 예. 좀 확실히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래 내 주변 사람들은 많이 소외라고 해. 활동소에서 사는 분들도 많이 소개라고 했는데 순 사람마다 다 효과 좋고 다 소장약이 최고라고 이런단 말입니다.
0: 그렇지.
2: 예, 그래 내 이거 하도 효과 나도 지금 사다한다.
0: 아,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참
2: 예, 우리 언니도 어쨌든 노고에 대한 그런 게 경담한 게 무슨 빵칼이 있단다.
0: 아, 예.
2: 예, 그리고 뭐 자꾸 예, 기운이 까빡까빡하고 예
0: 예.
2: 다리 저리고 이렇단다 길에 내 쌌다가 자기도 싸겠다 합니다.
0: 예, 경동맥이 빵활이라면 있으면 꼭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꼭 이 약을 드시라 하십시오. 예, 집에 언니한테
2: 예.
0: 알려주십시오. 그 이제 손님도 예. 한펄 싸고 그 언니한테도 예. 전화를 해주십시오. 2417979번입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심 예방이 우리 남편이 좀 중풍 좀 맞은 환자입니다.
0: 예, 알죠. 예,
3: 그래,
0: 예.
3: 이거, 어선 한 5년, 만 5년은 딱, 이따가 밥 먹은 다사인데, 아이, 이 약을 잡수고 해랍도 저걸 잘 되지, 심대란 게, 그거, 그냥, 그렇게, 그거, 누구다 뛰고 이래고, 제프에, 무조건 제프에 온다. 이 약이 딱 나서서 맑아서서 예, 제프에 오잖아.
0: 아, 좋죠.
3: 예.
0: 제프 이래, 아유, 예. 사람 많습니다. 이 약 드시.
3: 예. 그니까, 예, 뭐, 하는 사람은, 저, 자판 약은 다 써도 예, 어쨌든 예, 약이 약해 그러지. 어쨌든 예, 이 좀, 빈이 심할까, 예, 참 말해야지. 너무 보니 상심해. 게 하나를 이거 듣고서 서장 약이, 이게 좋은 건 사실이죠.
0: 아, 선생님. 그렇죠. 예. 예. 원래 알아주는 약입니다.
3: 예, 고산지구 약재고 또, 그 악내라 환계서, 그거 정말 악내라 환계서, 이거, 약초들이 자라나가서, 그 산소를, 그 몸을 품고 이래서, 예. 우리 이런, 집에 환자들이 중풍 환자라, 이런 약을 잡수니까, 예, 그 치료됩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이렇습니다. 예. 이 중풍 치료, 이거 딱 치료된다고 딱 쓰여있는 약이지, 그 뭡니까,
3: 예,
0: 약.
3: 그렇습니다, 예.
0: 예.
3: 저 지렁이에 딱 써있는 거 예. 그렇게 쓰니까, 효과 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난금으로든 약재가 니가 가 들었다가 예. 그다음에 아 이런 좋은 약을 쓰니까 확실하게 효과 받구나 이랬거나 야 이만한 좋은 약이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쪽에 있잖아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하고 쓰고 된 일이 해결.
0: 전화하라 하십시오. 241797.

0: 19번입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뇨약 10매방.
0: 예, 당뇨약
3: 10매방. 약 써보면 이만큼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하하하하, 예, 써본 사람들이 치료하고 보니까 치료되니까 좋다지요.
3: 예, 뇌병 치료할까는, 아예 의사가 뇌병 치료하면 최고 의사라 하지만, 뇌병 치료하니까 최고 약이고, 아예 그런 뭐니까 최고 같습니다.
0: 하하하,
3: 약 중에
0: 예.
3: 최고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옛날에는 좀아 이렇게 많은 약을 썼지만 이 약을 써보면 옛날 약이 어린 아이나 학생이라면 이거는 좋습니다.
0: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원래.
3: 약과 약 차이가 이런 상차가 많고 천차만별 차입니다 이게.
0: 에이.
3: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에이.
3: 이거는 좀아 이렇게 노시산이 이렇게 아이 그래서 죽게 와서 또에 나오니까 반신 지우지고 그래서 막 이 얼굴 말이 어느 장에 약이나 물 먹다 캐고도 밥 먹기 좋다 힘들고 그래서 막 심장도 두지하다 하는 거 검사 수치도 잘못해서 두지하를 못했는데 이 약 쪽이 지금 두지하다 아이하고 병원도 모르고 살고 검사 수치도 정상이 되고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모든 게 다 정상이 됐대고
0: 얼마나 좋습니까?
3: 중풍이 이렇게 치료되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약을 써왔지만 정말 안 되는 게 이게 소장약이까나에
0: 말도 못하던 사람은 말도 하게 하는 약인데
3: 맞습니다. 아니, 걸지 못하던
0: 사람
3: 집에서 공부된 받아내던 사람들도 어둠 활동하고 문구칠러 달아댕기고 아니, 세상에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보면 이거 그려놓으니까 다른 약은 원래 뭐 선택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내서 오니까 다른 약이 비기지도 못하죠. 부모가.
0: 맞습니다. 그랬거나 이 약을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 드려도 계속 이 약에 대해서 공정을 해주지 않을까 모두.
3: 어제까지는 5년 우선은 반 썼습니다.
0: 5년 반 우선은 5년 7개월이 우선 들어섭니다. 예.
3: 야, 약 써보면 이렇게 좋은 약이 약이 나쁘면 이거 계속 쓸까?
0: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치료되니까나 어서는 그래서 유지량을 계속 쓰지니까
3: 예, 맞습니다.
0: 계속 한시에 많이 쓰는 게 아니라
3: 알고 병원 모르고 뭐 소화가 되지 머리 맑아지지 뭐 어디 뭐 불편한 데 없으니까 요렇게 정말 아예 그런 뭔가 사람이 아예 속이 꼭 차는 선생님이 강의라니까 이 약 써서 부족한 데 없이 그래서 막 골고루 오동육부터 다 치료라는 것 같습니다.
0: 이거 예 쓰느라고 보면은 한참 쓰면은 그래서 예 여러 면으로 좋아지는 게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게 좋아지는데 한참 이렇게 있으니까 나 이 약 쓰면 보니까 또 다른 게 좋아지네 이렇다 말입니다 이야기.
3: 맞습니다. 예. 우리 불편한 데 없고 예. 예. 좀더 이런 머리만가지고 옛날에 이 풍원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빠 안 남겨서 한 자국 춤이 내려와서
0: 예. 부유한 사람 다 그렇죠.
3: 하버트는 살았는데 지금은 돈만 무서 나가면 못 오고서 도와줬다고 말하지 않을까 기분이 점점 더 흥분돼서 더 좋아지니까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은 보면 아이 소장의 그 4,500m 이상 홍경선은 5,400m 이상
0: 예.
3: 아이 소장에서 연한금을 불리는 약이 다른 약이 이런 약이 들어갔으니까 네 가지나 들어갔으니까 그 약사 어디다 말하겠습니까
0: 그렇지.
3: 그래서는 이 약을 쓰고 그도 5년 반을 쓰고 나니까 너무 효과 좋으니까 나 이번에도 대풍 예방하느라고 계속 두고 사는 날 거지 먹을 예산도 70년기 먹었으니까 나 뭐 하겠습니까?
0: 그게 또 싸겠다
3: 이제 대타온 날에 왈라제 이제도 왈라
0: 그래서 계속 유지량을 잡수지 않을까 아이오기 하글 예슬이
3: 예, 예. 그래서 배달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도 외숙마하고 그런 뭔가 외삼촌 이렇게 둘 다 다 내경 세겨고 그래서 그런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어 이거 잡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똘똘해지고 어떤 병원 모르고 사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링지에서 이제 그 뭔가
0: 예.
3: 예. 그 이렇게 뇌출혈이 와서 이렇게 병원이가 수술해서 피덩어리를 꺼냈단다.
0: 아.
3: 그래든지 한 내 딸은 이렇게 그런 말도 못하고 다립도 못하고 하던 게 우선 정신 차려서 속달 낸 게 잡다는데 우리 삼촌의 약을 주고서리 잡다는데 그렇게 좋단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번에 활동 기다리자면 반년 기다려야 된다 하니까 나 이렇게
0: 반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1년을 기다려야 된다.
3: 기다려야
0: 예.
3: 된다 하니까 나 예. 요거 그 36각 배달해 달라고.
0: 예, 36각이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3: 아, 금방 알지요. 예.
0: 맞습니다. 예, 압니다. 예.
3: 예, 예. 그 예. 우리 삼촌에도 이번에 더 싸게.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2: 안내해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는 12여 년간 고혈압 약 다리 사던 환자인데,
1: 예.
0: 방법을 들으면서 이 당약 심리방으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의 2년째 먹고 있는데, 약 달부터 선생님 지도하에서 약을, 고혈압 약을 감량하면서 또 다른 또 비법 하나 알려줄게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0: 예. 예. 그랬는데, 약 달 반부터는 완전히 혈압 약 많이 먹고 요거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도 없습니다. 야, 약은 정말 좋은 약이 옳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써본 사람이고서 이 약에 대한 이 긍정했습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예. 좋습니다. 합니다.
0: 예. 예. 그리고 예, 또 이 다바선님 세그린에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그 기억력이 또 상실되고 안개 기능 같고 근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고라니 말수하고 정신하는 느낌이 들고 아주 상쾌한 기분이란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0: 그리고 위도 아이도 와가지고 계속 토링이 올라오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소화 잘 됩니다. 아,
1: 예.
0: 그러니까는 밥도 밥량도 많이 늘어 몸도 많이 좋아지고 내 좋아진 거 볼까나 우리 남편도 어떤 접수하고서 둘이 같이 먹고 있는데 효과 우리 남편도 용살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와, 확실히 약은 발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활동에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활동에 싸우고 우리 사촌 신을 내 소개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분은 또 신인적으로 이 잠을 자지 못한다. 조그만 소리도 바스락 소리 놀라고 조그만 다녀도 몇 번 실어나고 할까나 고리 띵 하고 예. 그런 변비도 심하고 심장도 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잘 잔다니까.
1: 아, 그렇습니다. 밤에 네. 잠 잘 잘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잡습니다. 네. 예, 이 약은 신경치료도 해주면서 심장을 또 안정시켜주고 이래기 때문에 신경원인으로 또 신경세포가 그 파괴돼가지고 이 잠을 잘 자게 하는 신경세포 있습니다. 뇌 신경세포. 예. 그게 네. 파괴돼서 지금 잠을 못 자던 이런 분들도 이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경치료가 좀 잘 되니까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해 또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 약은 또 심장을 치료를 해주는 데서 심장이랑 안정을 찾게 해주는 데서 얼마나 좋은 작용함과 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게 한다 말입니다.
0: 예. 그래서 오늘이 서류 숟가락 배달 받아서 장도 해보겠다는 용서합니다.
1: 예. 잠복 그렇게 하시려면은 9번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네, 잘 알았습니다.
1: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당약 신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이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3: 몇 달 예, 이 약을 먹고 또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 적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한 번 나중에는 또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던데 예, 그것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아, 그렇죠. 잘 되기 꼭 알깁니다.
3: 네, 지금은 이 당황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네, 저는 또 원래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또 신경질도 자꾸 나고 거기다 민풍까지 와서 얘 말하나 웃거나 해도 얘 당기우면서 얘 눈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가 얘 앞달 다우 이거 먹게 됐는데 얘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이 약은
1: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이 약은 서당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라냐 생약대들로 주소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그렇지.
3: 예. 예, 저는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소리에 예, 주자를 엮지 못했습니다.
1: 예.
3: 지금 이 상약 신내방만 쓰고 있는데 예, 심장이 너무 소화돼가지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1: 그렇지요. 예.
3: 예. 우리 예. 도둑이나 예, 량주는 계속 이 약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 저 배달 받아 왔습니다.
1: 아, 예.
3: 예, 근데 한국에 내 남동생이 있는데,
1: 예.
3: 이 남동생들이나, 예, 뭐, 이 남동생은 혈압이, 저기나, 용 이렇게 높고, 예, 관절도 이렇게 용 아프고, 깨고, 예, 한국에서 저기나 뭔가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혈압이 높고 관절도 아프고 이래서 내 소개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용서하시는 게 더 예, 알린다면서 예, 이것저것 예, 사석이 예, 모두 이렇게 아프던 게 나사지니까 나 예, 지금 예, 내 소개로 이 약을 먹고 계속 있는데 예, 한국에서 예, 일하는 게 맥이 막 난답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지금 예, 이 약을 예, 저기나 다 떨어져 가지고 약을 예, 부채 달랍니다.
1: 아, 예. 부채 예. 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약을 예. 그 배달 받아 가지고 부채 주면 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배신병을 치료를 해 주는 데서 효과가 아주 좋은 약이죠. 예. 예. 이 배신병이라는 거는 어떤 병을 배신병이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몸을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는데 상초에 심장하고 폐가 있습니다. 예.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을 책임진 장기고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입니다. 예.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 환자 본신은 숨이 많이 차면서 매우 바쁘죠. 예. 예. 이 배신병이 그 어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먼저 피동맥이 굳어지면서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피동맥이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에 잘 들어가지 못하기 우심실이 피가 심장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옵니다. 예.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심실 비대가 오면서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 낼 수 없게 되죠. 예. 그러면 심장은 전력을 다해서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야 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죠. 예.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게 됩니다. 예.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의 섬유변이 오면서 그에 따른 혈관도 굳어지고 그다음 동맥경화도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그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온다. 예, 이런 걸 배신병이라고 하는데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 폐경락에 들어가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윤활하게 하면서 송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가래가 많은 증상 그런 걸 해결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숨이 많이 차는 이런 증상들이랑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또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심장병 치료에 다 치료 효과가 좋은데 주로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소홍화하고 홍경천, 당귀하고 소목이 그 심장 경락에 들어가서 심장 경락을 심장 기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그 심근 세포를 격활시켜 준다. 예. 그러면서 심장이 펌프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폐에다 내보낼 수 있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약 심리방은 배신병 치료에 아주 좋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치료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예. 고혈압성 심장병은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 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환자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 통증이 가중해지고 하지가 부조히 생깁니다.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 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지죠.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이래 그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뛴다. 예. 심장 박동이 또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체력 활동한다거나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 더 명확해지죠. 예. 그리고 심장이 이완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서 청결을 올라간다거나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고 빨라지게 되고 아주 급하게 몸을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찬다에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는 데서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그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은 이 중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그 다섯 가지 원인

0: 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어는 소상약이면서 중약입니다. 그래서 이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치료해주고 있는 이런 약이고, 혈압을 또 조절해주는 처방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이런 처방이죠. 그리고 심장병 치료에서는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 아주 앞자리 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환자분이라면은 고혈압성 심장병 치료에 효과 좋은 장약 심리방을 써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그리고 심부전이 있는 분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부전 치료에도 효과가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온몸 장기하고 조직이 대사욕을 만족시키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순환장애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이 물 펌프라면 심부전은 펌프 힘이 약해진 것과 같습니다. 펌프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고 막히기 때문에 장기가 혈액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심부전이 온 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오고 또 다리 부종이 생기고 전신이 피로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뛰면서 두근거리죠. 중이는 심부전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수선 먼저 기혈 보충을 해줘서 몸이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근본 치료의 핵심이라고 인정합니다. 장약 심리방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쓰여 있고 또한 그에 따르는 훌륭한 성분들인 소홍화라든가 황계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천공 당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기를 보충해주고 심장이 양을 보충해줘가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이런 원동력을 키우고 심장이 숨쉬기 바쁘거나 피로감이라든가 추위를 타는 허약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둘째로는 중이는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치료해 준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교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고가복이 3일 안도에서 대성 건설, 산업 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고가복은 습금형 총사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 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대상 건설과 투자 확대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상 건설이라는 이 중점 사업을 확고부동하게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정확히 해소하며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올 한 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정휘 태양광 충전기, 태양광 발전소 지능부대 설비 대성 건설 현장을 찾아 대성 시공 진척을 살펴봤습니다. 대성이 근 4개월간의 건설을 거쳐 공장 건물 기초 공사를 완수하고 현재 철골 구조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노의한 호가복은 기업에서 당면에 유효 시공 기간을 다 잡고 시공 역량을 통과하며 건설 효율을 높이고 공사 기간을

이를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조업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한 녹색 지능 장비 산업화 기지 대상은 주로 지능형 생활 오수정화 설비를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가봉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며 시공 작업반을 늘려 연내 주체 공사를 완수하고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하도록 힘쓰. 장백산 특색 농산물 가공 대상은 옥수수, 블루베리, 기름 개구리 기름 등 특색 자원을 원료로 동결 건조 식품과 각종 과일 채소즙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호가봉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공장 건물 내부 지면 시공과 철골 구조 설치를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구매, 설치와 시험 조정을 병행 추진해 대상의 조속한 조업과 규모화 생산을 하루빨리 실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길린 수는 농업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주로 새송이 버섯, 귀버섯, 냉동버섯 등 제품을 생산하며 북경, 장춘 등 국내 중점 도시와 일본, 한국 등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가봉은 생산 작업장에 들어가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인력 수요, 시장 판매량 등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고가봉은 정밀심층 가공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는 것을 견지하고 즉석 섭취 버섯 제품, 동결 건조 제품, 조미 버섯 포장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다그치어 기업 영업수입 규모와 경영 효익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린 동삼지목 목제품 가공 대상 1기는 주로 기존 작업장과 생산 흐름선을 개조해 목재, 다층판 등 제품을 가공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작업장에 들어가 개조 정황을 살펴보고 원료 출처, 기술 공예,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이 대상에서 생산한 제품이 일본, 한국 등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료의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장 건물 개조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고 설비 검수와 연동 테스트를 잘하며 철도 전용선 운행 회복을 다그쳐 대상에 조속히 조업하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국내외 시장의 부동한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하고 생산 공예를 지속적으로 갱신 승격하며 더욱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해 제품의 시장 점유율과 기업 경영 효익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안도현에서는 유효 토지와 유효 공장 건물의 실제 정황을 깊이 조사하고 합작 경영, 임대 양도, 개조 승경 등 경로를 연구함으로써 유효 자산이 조속히 효과적인 생산 능력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동길목은 연산 10만 톤 생물질 과리별로 가공 대상 현장에서 호가봉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대상 건설에서 봉착한 문제가 없는지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와 현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대상의 전기 사용 병목에 초점을 맞추어 전력 공급 부문과의 조류를 다그치고 용량 증대 방안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의 시험 생산과 만부화 생산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설비 연동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해 조속히 조업하고 규모 효익을 형성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더욱 많이 기여하길 바랍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4.4분기는 승부를 가르고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4.4분기 경제사업을 어떻게 하는가는 올해의 마무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년의 출발과도 관계됩니다. 안도현에서는 대상 건설을 경제사업의 으뜸가는 대서로 삼고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다잡아 실질적인 대상 증가량으로 현의 경제 발전에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을 일일이 점검하고 장부를 작성하며 시간대를 확정해 미착공 대상은 되도록 모두 착공하고 비어있는 공장 건물, 유효 청사, 저효율 용지 등 기존 자원을 잘 활용하며 제조 발전이라는 주공 방향에 초점을 맞춰 외제에 가서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정해야 합니다. 자원, 원가, 정책 등 면의 독특한 우세를 알심들어 추천 소개하고 지역 발전의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량질 자본과 중점 대상에 락착되도록 함으로써 현역, 나아가 전주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직속 관련 부문과 안도현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이어서 국경절 특별 보도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정이며 여러 민족 인민들은 성류시처럼 단단히 뭉치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끊임없이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마음을 긴밀히 이어주며 각 방면의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해 중국식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위업을 이룩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강 민족 지역에 위치한
전국에서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인 우리조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하는 습금형 종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민족 단결과 변강 건설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변강 단결 안정, 번영 진흥, 장기 안정의 신시대 세상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9월에 우리주는 74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을과 전국 첫 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주를 맞이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일련의 선전교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바 10가지 함께 계를 특색 활동을 펼치고 주급 중점 추천 활동 30개와 현시 기층 실천 활동 142개를 통괄 기획해 민족 단결 리념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 마음에 스며들겠습니다. 선전을 중점 활동의 하나인 본보기와 동행, 모범의 발자취, 민족 단결 진보, 전역 순회 강령 활동이 일전 훈춘에서 가동됐습니다. 강연 활동은 전주 8개 현실을 찾아 각 업종에서 온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들을 한자리 모으고 주변 이야기를 통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공동으로 삶의 터전을 건설해온 따뜻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긍정 에너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문화가 융합되면 마음이 하나로 됩니다. 우리주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교정 언어 문자 교육 진지를 깊이 갖고 국가 통용언어 문자가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소통 교류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연길시 주황소학교에서는 규범적인 언어와 문자 보급을 일상적인 덕육 교양과 실천 수업에 융합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전 명작 낭송, 표준어 웅변, 독서 활동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이 국가 통용언어 문자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수업 주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와 공동체 연맹을 설립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선전 강연과 주제 웅변 경연을 상시적으로 펼치면서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단으로부터 전국 학술연구토론회에서의 풍채 과시에 이르기까지 전주 여러 민족 교원들은 양성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련으로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능력이 뚜렷이 향상됐으며 민족 단결 교양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학생들이 잘 배우고 확실히 익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지고 정서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열린 천인 비빔밥 활동 현장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어울렸습니다. 정상급 구축한 민족 융합 견학 중심과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 구역에 의탁해 우리조는 여러 민족 대중에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플랫폼을 마련해 민족 단계를 씨앗이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안념입니다. 이번 주제 활동을 한 목적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 문화의 전통적 매력과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속에서 이웃 간 거리를 좁히며 민족 간의 정을 더 돈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관광은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유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에 입선된 우리조는 높은 표준으로 33개 촉진 기제를 구축하고 다채로운 연변 중화민족 한가족 주제로선 14 갈래를 발표했으며 관광 플러스 무형 문화재 관광 플러스 미식 등 1년의 몰입식 체험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관광객들의 관광 과정에서 중화 문화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끊임없이 깊이 하게 하면서 문화 관광 융합으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연변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초청 가정 대표 왕시호입니다. 색상이 산뜻한 여러 가지 복식을 보고 여러 민족의 특색 복식도 봤으며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재 전시와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활동도 접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 인해 형성된 문화 분위기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주 5개 변경현시의 98개 변경촌에서 서부교획 위국수변 청년자원봉사자들이 현지 초민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면서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한상 가득 차린 소박한 집밥에는 민족 단계의 따뜻한 정이 스며들어 자원봉사자들 손님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었으며 대중을 위해 봉사하려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도록 했습니다. 한끼의 따뜻한 식사는 오래도록 간직할 추억으로 남아 조화로운 변강의 단결 분투하는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길림성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왕연명입니다. 저는 길림 연변 화룡 송산진에 불이 내려 카메라로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아내며 변강 향촌진흥의 생동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층에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 가운데서 초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기층 봉사에 깊이 참여해 삼일 국도 연선의 고목 커피, 특색 민박 등 시장화의 새로운 길을 성공적으로 모색해 변강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흥변 부민에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가양입니다. 저는 주로 마을의 문화관광 선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국경제를 앞두고 저는 331 국도 변경 1일 관광 선전문을 기획해 내놓았습니다. 초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람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기층에는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기층에 와서 빛과 열을 발산하기를 바랍니다. 근 1년간 1300여 명의 서부교획 자원봉사자들이 시대 부름에 호응해 나라에 보답하려는 리상을 품고 선으로 연변 농촌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들은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를 촉진하고 향촌 진흥과 민족 단계를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써나가는 데 청춘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혼입니다. 그늘 류캅 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연변 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화룡시 룡두산 정효 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로 고고학적 실증과 문헌, 복식 복원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발해 궁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민족이 왕대

0: 교류, 융합해온 과정과 중화 문명이 다원일체로 면면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장춘사범대하 고구려 바고시에서 농촌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에서는 강대한 정신적 합력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한 가족이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장백산 아래와 두만강반에 울려 퍼지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변강 번영 발전의 세장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종건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존경심이 하나의 선율로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철아 작사, 정영남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은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웃음을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부남 작사 작곡이 외롭지 않아요는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정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임관웅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원철,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이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휴대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3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베개 하나 드립니다. 6박스 사시면 4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9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198원 가격의 코인자임 큐십 캡슐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황금 분말인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상약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우리 서장의 고산약재 예, 홍경천이라든가 또 장홍화, 설련화 등 이런 약재 중에서도 최고의 또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시킨 이 동충하초 균분은 현대생물공학으로서 4단계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천년 동충하초에서 특정 균주로 분리한 후에 액체 심층 발효 배양하고 건조 과정을 걸쳐서 제조한 이런 분말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순풍이 와서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잘 쓰지 못했어요. 잘 지팽이 짓고도 잘 걷지 못했는데 이전에 지팽이 짓지 않고도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2: 귀에 아파서 밥을 한번 다 먹고 있고 변비가 심하는데 오랜 변비 해결됐습니다.
1: 네.
2: 감염병이 있어요. 혈당도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당이 계속 정상을 되고 있습니다.
1: 네.
2: 괜히 약에 쓰면 쓸수록 딴 약에서 효과 보지 못했던 오랜 고질병이 다 나아집니다.
1: 네.
2: 아, 선생님 효과가 오니까 18각을 배달받아서 계속 쓰다고 그랬다.
1: 예, 지금 18각에는 23각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도 1,000원을 드리고 3,000원까지 도달하는 명절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8원 하는 예, 이 Q10도 또 2각을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이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예.
3: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3: 우리도 동충하초 쓰는 가족입니다.
1: 네.
3: 예, 저기, 우린 둘 다, 저는 나이도 좀 있고, 병도 여러 가지로 둘 다 병이 비슷합니다. 나이 비슷할까 그런지 노공이. 저기 고혈압에 고혈지 고혈당에 이런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 놓으니까 예, 약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 이렇게 그 우리 집 가족사를 놓고 보면 다 또 중풍으로 돌아갔습니다.
1: 네.
3: 부모나 형제나 예, 다 이렇게 중풍으로 돌아가고 하니까 정말 나도 좀 거의 그 나이 때가 되니까 겁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도 맞을까봐. 그래, 중풍 안 먹겠다고 정말 좋다는 약을 다 쓰고, 예, 보건품도 많이 먹었습니다.
1: 네.
3: 근데, 어째 그런지, 예, 이렇게 그런 병이 늘어남 늘어났지, 예, 졸아 아이 듭니다.
1: 네.
3: 낯선 것도 아예 알고, 예, 그래. 야, 이게 정말, 어느, 이게 어떻게 하겠는가 했는데, 우리 남편이 된다. 어제는 그 우리 다른 약 먹지 말고 그 동충하초를 먹어보자 이래 될까.
1: 네.
3: 그래서 정말 이 동충하초라는 말은 옛날부터 정말 많이 들었지 들어는 봐도 먹어는 보지 못했습니다.
1: 그래서 네.
3: 진짜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금도 별로 잘 아야 되는 거 어떻게 먹어보자 하고 먹어봤는데 지금 예, 우린 둘 다 예, 그냥 이렇게 그 뭐입니까 혈압 나는 혈압약 먹은 지 거의 20년이 된다.
1: 네.
3: 그래 놓으니까, 아무래도 간이나 선이나 다 못 쓰게 되는지, 무슨 약을 먹어도 말아야 듣는단 말인다.
1: 네.
3: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 뭐니까, 머리가 그냥 흐리멍텅하고, 예, 영력이 없고, 예, 거기에 선도 나쁘고, 우리 남편도 거기에 결석까지 있습니다.
1: 네.
3: 결석은 몇 번 병원에 약 써서, 애네 나오기도 하고 또 병원에가 염증이 나다 하고 이래도 그냥 결석이 생긴단 말인가 예.
1: 네.
3: 그리고 저는 또 저도 또 손이 나빠놓고 그냥 이렇게 저기 뭔가 그 소변 자주 보고 예. 그리고 이 방광이 염증이 있어가지고 예.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1: 네.
3: 그냥 이렇게 그 생나무 소변에 피 나가고 예. 그다음에는 그 막 아프고 예 그리고 막 그 그것도 그런 게라 심장도 예 심장도 나빠가지고 예 심장 때문에 병원을 그 밤새도 가 병원을 저기 실려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때문에 또 심장 같은 거는 무슨 좀 막 뭐 또 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또 심장 때문에 어쨌든 약을 예 그 끊지 못하고 계속 먹었는데 낫지 않더라 말입니다. 걔네 동충하초를 먹으니까 하나하나 낫은 게 알긴데라. 지금 예,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머리가 흐리멍텅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누기 말 들어도 그거 다시 이렇게 외우지 못하고 예. 이거 때문에 선진수환도 많이 먹었습니다. 신경산호.
1: 네.
3: 근데 전혀 기억력도 아예 되고 예. 그리고 또 때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예. 저기 뭐랄까 그 거기에 또 관절껏 있어가지고 예. 무릎이 아프지 머리 아프지 목이 아프지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았지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이 모든 게 예, 지금 많이 해결됐습니다. 우리 저전처럼 그렇게 아프지 않고 예, 머리가 우선 맑아지는 게 알고 예, 맥이 나는 게 알깁니다. 그래서 예, 저기 지금 저기 뭔가 식사도 잘하고 그러나 근데 식사도 잘한다. 그래서 저 아무래도 이게 우리는 이 동충하초를 계속 먹어야 되지. 그리고 다른 약 많이 끊었습니다. 이 약을 하루에 한 번 먹어서 좋고 예. 어쨌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정말 여름에는 둘이고 겨울에는 벌레라고 이런 4,500m 그런 악렬한 환경에서 자란 뿔이 동충하초밖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 그 발효해서 30배가 좋다니까 먹어보니까 먹어보지 사람 모른다 말만 들어도 우리도 말은 많이 들었는데 먹어보니까 알립니다. 그래 우리는 예, 계속 먹으려고 오늘도 일렬각 사자고 일렬각 또 이번에 또 활동이 되다 좋습니다. 예,
1: 예 활동 1년 예.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3: 예, 예. 또 사자고 전화했습니다.
1: 예, 2836-060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4: 예, 네,
0: 건강하십시오.
4: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5: 몸이 병이 나을까 많을까나 그래서 이 약 쓰다가 옛날부터 동충하초

0: 이 약을 쓰고 너희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네.
0: 이 아파서 밥을 잘 못 먹든지 저는 밥을 잘 먹고 있고 검은병으로 보면서 더 작은 병을 하루에 여러 번씩 보던 게 지금 검은병도 보지 않고 좋은 병을 하루에 한 번만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감기를 어찌나 내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소 하던 게 마감 감기 왔을 때 약 쓰기 전에 기침 흥치가 하고 이 그다음 목에 가래 딱이고 아예 떨어진다 감기가 들어왔는데
1: 네.
0: 네. 현재 병원에 가서 보니까 투시를 하랍니다.
1: 네.
0: 감기 만성이 염증이 생겼다. 피.
1: 네.
0: 웃기다. 약 주는 거에 아이 가지고 울다가 같이 갔다 만다 그래. 이 동통화차 우리 딸이 집에서 싸서 쓰는 거 볼까? 이거 폐에서 딱 썼다가 어머니 이형나가 이 동통화차 썼다면 아직 쓰더라면 이랬더라 말입니다.
1: 네.
0: 또 썼는데 아이 폐염증이 그리 오래 쓴지 싹 없어졌습니다. 그게 또
1: 가서 맞습니다. 호흡기 질환에는 현저한 효과로 봅니다. 예.
0: 네. 네. 거기다 딱 밝혔죠. 그러니까
1: 네.
0: 어, 좋습니다. 선생님 진짜.
1: 네.
0: 손발이 차가운 것도 아니 아무리 약자다 해도 그리 오래 했던 것도 인차 손발이 차갑지 않습니다.
1: 네.
0: 선생님 동통 하청 옛날부터 항상 저기 쓰던 약이고 다래도 약이니 장치별로 높인 약이고 사촌 어미도 고산지에서 자랐고 겨울에는 벌릴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라 신기하기 신기한 약이니까 쓰면 쓸수록 그 어떤 약보다 효과 빠르고 효과 좋은 약이고 딴 약에서 효과 뜨니 오래 걸릴 등이 다 나서집니다.
1: 네.
0: 선생님 이렇게 효과 저효과에 영향을 배달받아서는 계속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여지구면은 모두 혈압이 온정 안 되거나 그 중풍 전조 증상이 있고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아이 늙은 마귀에 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며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는 뇌혈관, 뇌신경 다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런 치매도 예방하고 파킨슨병이라든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고조 있으면은.
0: 예. 네, 네, 여러 사람 속에든지 중풍 환자도 나서서 잘 걷고 예, 치매 이래 증세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문을 자꾸 두드리는 게 아이도 돼요.
1: 네,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봅니다.
0: 야, 예. 약 선생님 진짜 신기하고 좋은 약입니다.
1: 예.
0: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하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전합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는 선생님 동충 하톱수고 영도수입니다.
1: 예.
3: 혈압이 오늘 아침에도 1대 20에 아래 80, 심다에 70. 이런 나가
1: 진짜. 정사입니다, 그다.
3: 예.
1: 예.
3: 그래, 그래서 영 기쁘고 좋을 때다.
1: 네.
3: 그래, 선생님, 나는 이 동충 하솔수가 혈압도 그렇지만 이 심장이 운동되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전에는 예, 별나게 다른 데서도 이 와다나 하면 예, 내 이전에 선생님은 이거 그 얘기 전에는 그만 전에는 입술이 부드드드 떨어지면 내서
1: 남하는
3: 예. 것처럼. 예.
1: 예.
3: 그러면 영 별나는 게 어떤 거기에 감 없이 사라졌지.
1: 예.
3: 게, 오른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왼딱기에서 소리 났더라.
1: 예.
3: 그래.
1: 예.
3: 예. 그래서, 이, 동충 하토로 쓰일까 나에 이롭습니다. 선생님,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1: 예.
3: 소화 잘 돼서, 밥 어떨 때는 네 번씩이나 막 먹었습니다.
1: 예.
3: 했을 때.
1: 예.
3: 그래야지 다리도 무릎이 아프던 것도 이롭지. 아니, 어쨌든 이 몸이 거꾸나고, 허리 아이 아플까나 정신이 상쾌합니다.
1: 네.
3: 예. 그래 선생님 나는 돈이 많지 못해서 활동마다 계속 싸우고 난 이 동충 하토를 하루에 한 번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3: 예. 이제 손이 분도 얘기를 했지만 예, 이 한계 들쓴되고 고산지대에서 예, 겨울이나 여름이나 다 이렇게 변성되는 이런 약이 돼서 그런지 정말 좋습니다.
1: 네.
3: 그래 난 선생님 계속 치매도 이제 단계한다.
1: 맞습니다. 예, 치매도.
3: 그래서 나도 조금 나이 있으니까, 오라되면 팥집이 거리는 어떻겠습니까?
1: 네.
3: 아무튼 그런 병도 올 수 있지.
1: 네.
3: 그래서 예방하길래 계속 먹겠.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선생님, 국경들 잘 세세요.
1: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옆,
2: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여보세요.
1: 예, 얘기하세요.
4: 어떻습니까?
1: 예.
4: 아,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기, 뭡니까. 우리도, 예, 이, 동충하초 쓰는 가족입니다.
1: 네.
4: 그래, 이 하차 쓴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우리는 병이 많은 거고 정말 병이란 병이 다 가지고 있는 누구입니다.
1: 네.
0: 그런데 계속 저탄약은 다 써가지고 날이 때 그려왔는데
1: 네.
0: 이 동충하철 순에서부터 얼마나 좋은지 이 한 가지 약만 먹을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
1: 네.
0: 이전에는 그래서 빈살이 약빈살 세워놓고 이것저것 먹느라고 그래서 그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1: 네.
0: 이게 이 좋은 약이 나올까 이거 먹은 게 발이 시리고 손이 시리고 그거 영 무엇도 안 됐습니다. 그때 그 관절이 아프고 이랬다는데 그거 먹은 게 이게 무슨 이렇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양기를 보충해줘서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정말 어디 가서 해도 이 손발이 시려서 그래서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던 게 그게 해결되니까 정말 세상 해방받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위 나빠서 한대 위 뺀다.
1: 네.
0: 우리 집에 아빠가 부대로부터 위 뺀 게 이날이 때까지 위 뺀. 그래서 이 약이라는 약은 정말 좋다면 다 쓰고 있다고 그래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냥 아예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던 게 이 동충하철 먹은 뒤에 어째 위압이라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1: 네. 위, 간, 담낭 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0: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져라.
1: 네.
0: 그래 그래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살아 잘 되지. 아이 힘이 나지. 나가 걸어도 맥이 나지. 약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이 기운력이 정말 지내 없어서 예, 어전 우리는 저런 로한 놀고입니다.
1: 네.
0: 나도 86입니다.
1: 네.
0: 아빠는 90이 넘었지. 아까 둘 다 예, 어떤 때는 이거 서로 지내 왔다니까 자꾸 무슨 나 잊어먹고 생각나지 않아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나 잊어먹는데 이거 먹은 게 예, 지금 예, 무슨 잊어먹는 법이 없고 예, 무슨 어디다 두면 그 생각을 날까요? 얼마나 좋고
1: 네.
0: 그런처럼 그래 치매 이게 방지되는 것 같아서 영 기쁜다.
1: 네.
0: 이 늙음하게 치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 꾸준히 그래, 쓰셔. 예.
0: 치매가 지금 그거 방지된 것 같은 게 너무 좋습니다.
1: 예, 예.
0: 그래, 또, 예, 이 심장도 나빴었고, 주제래요. 그 병원으로 계속 날고 살고 했는데, 지금은 이 병원은 그렇게 아예 다닌단 말입니다.
1: 네.
0: 병원에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병원 아예 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만 이 한 가지 약 먹어도 먹고서는 이렇게 사니까 영 행복합니다.
1: 네.
0: 늙이들끼리 정말 딱 좋은 약입니다.
1: 예.
0: 그래, 예.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약 먹자고 지금 결심하고 예. 이 한 가지 약만 먹습니다.
1: 예.
0: 아니 한 번 먹지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그래 이번에 또 예, 좋을 때 또 한 번 더 쏴서 또 두구서리 먹자고
1: 예.
0: 그럽니다.
1: 예, 지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이고, 예. 그리고 노인 분들이 지금 뇌건강 아주 걱정하죠, 예. 우리 이 뇌건강에서는 동충하초가 최고의 약입니다. 예, 그리고 심장에, 심장을 든든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장수 비결이가 동충하초 섭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 2830666번에 연기하면서 쓰십시오, 예.
0: 예. 예. 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경제 잘 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강

0: 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선생님, 전문감에 저도 동충화초를 쓰고 있습니다.
2: 예.
1: 저는 예, 이 쓰기 전에 뼈가 좋지 않아서 예, 많은 약을 썼습니다.
2: 네.
1: 그리고 뭐, 이랬어, 뭔가 뭐, 초약도 쓰고 병원에 가서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리 잡기만 아파서 예, 이 무릎이 날이 흐를 때부터, 그래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그 풍수성 관절이랍니다.
2: 네.
1: 그것도 만개라 많은 약을 썼습니다. 그래도 예, 그때 뿌리지 쓸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 강의 듣고, 동충화초 이, 저, 싸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또 손발이 타던 거는 그 며칠 안 먹을까? 저는 인차 나사집니다.
2: 네.
1: 그리고 이거 뼈 아프던 것도 나사지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뼈 아픈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 이 허리랑 네. 관절이랑 나로나고 맥이 없죠. 예. 이래면서 아픈 증상이가 이게 같이 해결되는 게 큰 특점입니다.
1: 예.
2: 예.
1: 그래, 이래서 그 허리도, 이 뼈 허리도 아파서, 예. 이렇게 허리 꼬부리고 댕겼습니다. 근데 어서는 예. 그리고 아무리 안 해도요 아예 아픈다 허리도.
2: 예,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1: 예.
2: 예.
1: 야 그래 이렇게 나는 정말 뼈도 좋지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도 이렇게 어둡게 이제 별로 이렇게 보이던 게 어느 눈도 환해진다.
2: 예.
1: 그리고 그다음에 이 욕구 저 뭔가 뭐에 이내 이제도 말했어 이래. 에, 저, 팔이를 돌고 자면, 오른쪽 어깨가 더 아파서, 이 팔이 돌고기도 힘들었습니다.
2: 네.
1: 이게 지금은 아무리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렇게 다 이렇게 돌고, 이렇게, 아무리 다녀도 다리 뼈가 아프까, 이 얼마 돈도 모르겠습니다.
2: 네.
1: 또 기관지염에도 좋습니다. 예.
2: 예, 어깨통에는 아주 좋습니다. 예.
1: 예, 기관지염이 있어서, 기침 정말 어디 바깥에 나갈 때면, 정말 영은 그, 아예 불편합니다. 자꾸만 많은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이래도 그거다 또 난 또 땀도 세게 흘러댔습니다.
2: 네.
1: 움직이지 않아도 땀이 줄줄 나던 게 어느 그거 땀도 다 온전히 이렇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다니고 이렇게 이래도 땀이 안 나가 얼마나
2: 네. 몸에 모르겠습니다. 풍한 습이 없어진 거 말합니다.
1: 예. 네. 그래 저는 이렇게 좋았거나 계속 지금 우대도 얼마나 좋습니까?
2: 예. 네.
1: 그래, 저는 이 한 가지로 이렇게, 제일 많은 병을 이렇게 치료할까. 저는 계속 견지에 쓰길래, 이번에 정말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또, 약은 좀 있지만은, 또, 싸서 계속 이 한 가지만은 나는 이래 가지고 이렇게 좋을까나, 예.
2: 네.
1: 계속 견지에 쓰길래, 저는 또 열야도 통 싸겠습니다.
2: 예. 지금 1년 중 신장만 보양하는 것이 아니라, 간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소화계통 질병이 있거나 혹은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귀에서 소리 나거나 이런 분들이 예, 지금 모두 현저한 이런 효과로 봅니다. 그리고 피로저항 바로 우리 피로를 회복하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우리 피로회복이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피로가 회복되자면은 일단 먼저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예, 때문에 이 신진대사가 잘 돼서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이 소화계통 질병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항종양작용, 예, 항종양작용이라 할 때는 면역기능

0: 독성과도 관계되거니와 체내 많은 독성물질과도 관계됩니다. 예, 이런 또 뱀으로 제때 제거해주는 이런 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리학적으로도 예, 이 활성도가 아주 높은 이런 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기침이라든가 천식, 만성기관지염에서는 그 치료작용이 예,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픈가 하면은 허리가 맥이 딱 풀리거나 다리 맥이 딱 풀리거나 이런 통증도 있고 맥이 또 풀리는 이런 증상 치료에서도 효과가 좋고 항상 몸이 좀 부디사고 붓기고 특히 얼굴이 붓기는 이런 증상이라든가 야뇨증이 있는 증상에서 효과가 현저합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뒤명 작사 신학 작곡의 내 정든 밭 보내드립니다. 농민들만큼 땅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매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논밭, 농부의 보람찬 일과를 노래했습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수 작사, 김기찬 작곡의 어머님의 방치질 소리 보내드립니다. 온 가족의 옷을 깨끗하게 씻던 어머님의 방치질 소리. 그 소리만큼 정겨운 소리가 있을까요? 지금도 그 소리가 그리운 분들에게 이 노래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을 나누면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혼자서 짊어지기 힘든 짐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건네보는 것 어떨까요? 원어연 작사 신학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뒤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아산을 주제로 다룬 가요.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모아산 곡에 보내드립니다. 임명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충실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속에 보내드립니다. 김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김덕균 작곡의 내 고향 금파도 준비했는데요. 고향의 금파도 올해도 농사가 잘 되었음을 알려주죠. 리원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에 창작된 김태갑 작사, 임영어 작곡의 장백의 모란계 준비했습니다. 주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씨.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첫 곡으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넣어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오늘 역시 우리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0: 네.
1: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근뇌보신환이 아니라, 동화악여제약공장에서 만든, 동어젠노보신환입니다.
0: 네.
1: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 우리 그 젠노라는 거는 우리 뇌 조직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쓴 보순하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에서 콩팥은 선천적입니다. 선천적으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느만한 기와 원기를

0: 찾고 난단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염병을 한다, 감기를 한다, 수술을 한다, 무슨 교통사고 생긴다, 많은 만성병이 시달리면서 몸의 원기가 점점 싹 없어지게 되죠.
1: 네.
0: 우리 몸은 원기가 다 없어지면 사망합니다.
1: 네.
0: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그 외에 우리 비장이가 후천적으로 이 콩팥이 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장기입니다. 비위가 우리 좋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약물, 여러 가지 이런 보야 이걸 원기를 보충하는 데 쓰게 되죠.
1: 네.
0: 이래서 부선하는 약들은 꼭 비선 동调합니다. 비장, 후천적인 비장하고 선천적인 콩팥이 기능을 동시에 조절해 준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따라서 콩팥이 좋아지면은 심장이 좋아집니다. 간도 좋아지고, 이래서 샹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하고 콩팥이 사귄다 이 말인데,
1: 네.
0: 심장하고 콩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알고 보면은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으로서 그 효과가 좀 종합적으로 납니다. 때문에 이 약을 쓰는 분들 우리 효과 반응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심장이 두근다근하면서 심들문란이 있어서 예 좁어요 황찬이요 진단 받았던 사람들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이런 말도 하죠. 다 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맛이 돌아온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경을 심장이가 지배한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걸리고 주안들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 당뇨 합병증이 이제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선이 나빠질 때다. 예.
0: 네.
2: 뭐 소백이 굳어나 아이가고 누기 애 나고 깡치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또 이 허유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0: 심했습니다.
2: 예. 그래서 이거도 이걸 내서 병원에가 그냥 이 소염제 땡기다 하고 그래도 어제 좀 며칠에만 돌아섰대다. 예.
0: 맞습니다. 당뇨병성 신염은 예, 당뇨병이 치료해야 되는 한 그게 잘 쉽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냥 땡기가고 아야 됩니다.
2: 예,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땡기로도 가맞고 맞고 1년에 몇 번씩 그래 막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위도 싹 나빠져서 밥도 못 먹자. 그리고 이와의 소설이 그래도 이 밥 먹기 용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건네보셔서 소변도 깨끗해지고 입이 쓰던 게 간이 좋아졌는데 이 지방가에 재담이 그래더라 말라.
0: 네.
2: 간이 좋아졌는데 입도 안 쓰고 밥맛이 돌아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맹이 난다.
0: 아주 좋죠. 당뇨병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소갈증입니다. 입이 마릅니다. 에 따라서 입이 쓰게 되고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몸에 진액이 확 들어오면서 입도 마르지 않고 쓰지도 않고 당뇨병성 신염 특히 당뇨병 합병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약이 딱 맞습니다.
2: 예, 어쨌든 지금 여름에 놀러 예, 손이 좋아서 그런도 입도 안 쓰고 속도 편안한 것 같고 예.
0: 예.
2: 어쨌든 머리 상태도 별로 맑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형 이 써보니까 건네보지 않은 내 당뇨병이 지금 딱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0: 당뇨병 환자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약.
2: 예, 합병증임 여러 가지만 해가지고 병원가 뭐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알 치료라겠는가 이랬던 게 지금 이 형 속도 편안하고 병원 아예 다닌다.
0: 네. 혈당 조절도 잘 됐겠습니다. 이 홍삼이 들어가면 네.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2: 혈당 조절이 잘 돼서 혈당약 아예 먹어도 지금 이롭습니다.
0: 당뇨병 환자들은 꼭 홍삼 잡숴야 됩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예. 홍삼이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많이 쓰입니다.
2: 예, 그래서 예, 선생님 또 나는 그래서 이 당뇨에 내게 지금 좋은데 우리 친구는 지금 무슨 증세 있는가 뭐 이 심장이 어제 막 이렇게 그런 후두두 거리면서 이제 붙인 다음에 꼼짝 못하겠다.
0: 네.
2: 게다가 소변이 또 거긴 찌득찌득 자꾸 나간단다고도.
0: 예.
2: 여신이 들어온 거 들어왔는데 그도 이 팬티를 그냥 집에 산다네. 그런데도 돈가 물어봐달란다.
0: 그분은 아마 콩팥이 문제가 있으면서 심장을 쳤단 말입니다. 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예, 금방 따라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오래 두면 예, 이래서 이런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 심장이나 콩팥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이게 싹 없어집니다.
2: 자꾸 이래 후들후들 너무 떨려서리
0: 예.
2: 심장에서 어디 뚝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이래 손으로 꾹 누르고 있다면 그래서
0: 심장에 그래. 피가 모자라면 허혈성 심장병이면 그렇습니다. 이 약이 아주 맞습니다.
2: 예예 그러면 예. 오늘에는 요만도 예, 가서 배달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친구 오늘이 그러면 예, 그래서 또 다음은 즉시 빨리 갔다 쓰겠다. 오늘 배달 받았습니다.
0: 요즘에는 우리 전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2: 예예 예, 예.
0: 배달 전화번호 적고 배달을 받으십시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네, 저도 지금 근데 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니, 머리 휘감이 자꾸 머리에서 소리 나, 귀에서 소리도 나고, 허리 다리 아프면 걸기 좀 바쁘고, 특히 밤에 소변 자수가 자다가도 이래서 내 지금 이 근데 보시면 선택해서 봤는데, 많이 좋습니다, 지금.
0: 예.
3: 머리 휘감하던 것도 많이 나고, 자꾸 또.
4: 사전 자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끼네.
0: 그럴 겁니다.
4: 예. 예, 소화기 때 좋지 않아서 밥도 잘 못 먹고 밥을 못 먹고 이 맥이 없지. 맨날 누워있어 공기밖에 안 했는데 이게 소화에도 영 독수입니다. 예, 이야기네.
0: 그렇죠. 콩팥이 좋아지자면 소화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백출봉종 산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4: 예, 그래 그러면 소화도 그렇게 잘 되지. 그렇게 소화해.
0: 네.
4: 예. 아무런 거 먹어도 일 없습니다. 지금 어떨 땐 제 안에 먹습니다.
0: 맞습니다.
4: 좋아서. 예.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봐서 예, 이 약을 좀 쓰려고 예, 지금 약은 있었는데 선생님 15가 그 사람도 돈 현금 1,000원 빼줍니까?
0: 1,000원 빼준다고 알아듣고 그다음에 약을 요 약을 꼭 쓰기 쉽다 이런 마음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효과는 더 빨리 납니다.
5: 그것이 어느 약보다 효과 좋다면서요. 지금 기뻐하면서요. 매일 열심히 사요. 먹으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러고 찾아 먹고 예, 그러니까 썸이 또 나빠놓거나 예, 그런 곰팡이 그런 곰팡이가 예,
0: 전일선 비대가 있죠.
5: 전일선 비대가 있어서 그래. 예. 아프고 무슨 소변 당이 작고 그다음에 소변 색깔이 별로 담긴데 지금 소변 당이 많아서 그런지 용을 전분기 역 시원하다 말향도 영 많단다 지금.
0: 예.
5: 그래 시원하다 제가 그리고 저녁에 또 어제 소변 자꾸 보잖아요. 저녁에 맨날 잡으려 봐요. 와서 다섯 번 여섯 번 깨라든지 요즘은 이거 잡신 다음에 저녁에도 한두 한 번 두 번 깨나오고 아이 깨납니다.
0: 남성분들이 이 약을 쓰면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대부분 70대 이상은 이 전립선 비대로 엄청 고생합니다.
5: 예.
0: 그 방면에서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5: 야, 여기 좋답니다. 이 약이 예.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먹은 중에서는 이 약이 제일 좋다면서 열심히 먹고 계속 다른 약을 먹던 거 다 지어버리고 아예 다시겠던데
0: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약종이
5: 그래서 그래 위로 여기 좋았어. 요즘은 밥을 미래 밥 안 먹었어. 여기 애나 그러는데 밥을 여기 다 잤습니다.
0: 예 그럴 겁니다.
5: 예,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이 이번에 좀 많이 써라. 열다섯 꽉 싸면 저는 뺐습니다 말아 올까?
0: 예, 열다섯 꽉 더 드리고 또 이렇게 자문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 열다섯 꽉 싸면 열다섯 꽉 더 드리고 1,000원 빼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 후메 큐십 두 통 드립니다. 예, 이 후메 큐십도 심장 영양제.
5: 심장약인데.
0: 예.
5: 심장약인데.
0: 예.
5: 후메 큐십.
0: 예. 너무 좋습니다.
5: 예, 그, 우리 싸먹고 있습니다.
0: 예.
5: 그러면 좋군요. 15가지, 30가지, 뭐, 어려, 좀 어려 먹겠습니다.
0: 오래 먹습니다. 지금,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약종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가 제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딱딱 연필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파서 무슨 약을 선택할 때라도 이 선생님 이 약은 어떤 어떤 작용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약을 선택하기 아주 쉽습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화

0: 나는 특징이가 자꾸 날마다 몇 번씩 강조드리기 싶은 게 뭐인가, 약종이 질량을 보존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누구이 보증했었다고 믿는가? 제약공장 보라 말입니다. 제약공장이가 확실히 이름 있는 제약공장인가?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실음 놓고 쓰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1: 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요즘 제가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들어간 약재들에 대해서 자상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교고람이라는 약재가 어떤 약재이며 또 어째서 우리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혈지도 낮출 수 있고 신규 지도하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백혈구를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사실 구기자가 너무 흔한 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약을 진귀한 약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기자는 아주 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구기자에 있는 이 다당류 가운데서도 우리 그 무당춘이라든가 이런 단 성분을 구기자를 먹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좀 달짝지근한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구기자가의 구기자. 그런데 너무 많이 흔하고 이러니까 우리 귀한 약재로 여기지 않지만 중요하게는 구기자에 있는 이런 다당류라든가 그 다음에 혈지를 낮추는 이런 성분이라든가 특히 혈지 중에서도 감료삼지와 당구춘을 낮추는 데서 좀 독특한 작용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기자라면 우리 그냥 씹어먹고 물에다 퍼해먹고 달에 먹고 이래서는 흡수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좋은 약재인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그 먹는 방법상에서 그냥 원시적으로 그대로 먹어서는 흡수률이 아주 얕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구기자가 혈지도 낮추고 면역력도 높이고 아미노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당류가 있어서 우리 몸에 확실히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성분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4: 네, 지금 구복액을 쓰고 있습니다. 네, 난 커다란 여기 나서 감기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자꾸 무섭게 틀리지 방광염은 저것에 하마자가도 걸리셨습니다. 며칠 뒤에서 방광염이었고 이것이 이발이 싹 잡혀서 입술이 마를 이것이 이발이 마르면 자꾸 혈압 다 그저 금이성이 이렇게 무슨 심장이 나쁘지 간이 나쁘지 검사에 혈기도 나쁘다 이렇게 병이 많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느라고 했는데 갈 때마다 나서가 더 하다가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하면 그렇지. 그래 영지관 고백을 해결했었는데 지금 영지관에서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3: 그렇죠.
4: 그러라든지 왜 안 나왔는지 혈기도 검사에 나아졌다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 좋았냐고 좋네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이 활동이 못돼서 12각 대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3: 네, 12각 사도 12각 드리고 이래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합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01279 7번이

0: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복 애그는 이래서 오색용지가 들어가서 영지 입간구복 애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기자의 기자가 들어가면서 연기 입간구복 애기라고 부릅니다. 오색용지가 천연용지로 되는 용지가 들어갔고 그 외에도 교호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약재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주요 성분을 진액으로 만들어서 추출했다 이겁니다. 예?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영지 입간구복에 저는 이 야드딸 썼습니다. 왜냐하면 매교고 이발이 쓰겄고 항상 그저 누구구불가난에 뱅구름 어찌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하고 밤잠도 더구나 자지 못하고 이 손발이 시리고 그리고 형태 없는 변을 자꾸만 보고 할까 밤잠도 밤이나 낮이나 어둠기 소변이 계속 실시 없이 봤습니다. 그랬던 차에 이 영지 입간구복을 쓰구나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맑아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됐고 밤잠 잘 나오고 있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 활동이 솔직히 12각 싸면 12각 주는 것 같은데.
0: 네.
1: 맞습니다. 12각에 12각 드립니다. 예.
2: 네.
1: 네. 참가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그 중에서 우리 이 구기자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구기자의 특징 보면은 여수 동면입니다.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면서 약용작용이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우리 보통 구기자를 뭐 닭곰을 한다거나 이 무슨 약밥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예. 그냥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구기자의 이런 빨간 색깔이라든가 구기자에 있는 아미노산이라든가 구기자에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특히 진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이 자꾸 늙어가면서 말라가는 게 문제죠. 이래서 저희들 이 연기 입간구복액은 정적으로 보면은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콘파체를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우리 몸이 허한 것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인량시 기가 허하고 우리 몸이 응이 허할 때 응이 허하다는 것은 몸에 허혈이 있으면서 진액이 마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기실 따지고 보면 큰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늙어서 그렇겠지 내 본래 이렇게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발뒤축이 다 떼개지고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동시에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혈액이 걸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치인량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몸의 기도 약하고 특히 우리 몸이 말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늙으면 모두 기혈부족이 있다. 확실히 그건 사실입니다. 기혈부족이 다 온다. 그런데 이런 기혈부족은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늙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벌써 40대 50대 들어서서부터 맥이 똑 떨어지고 기가 너무나도 허약해서는 맥을 짚어보면 맥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병 특히 만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대규모적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리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경 호가복이 3일 안도에서 대성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사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초대회에선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대상 건설과 투자 확대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상 건설이라는 이 중점 사업을 확고부동하게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정확히 해소하며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정휘 태양광 충전기, 태양광 발전소 지능부대 설비 대성 건설 현장을 찾아 대성 시공 진척을 살펴봤습니다. 대성이 근 4개월간의 건설을 거쳐 공장 건물 기초 공사를 완수하고 현재 철골 구조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노현 호가복은 기업에서 당면에 유효 시공 기간을 다 잡고 시공 역량을 통과하며 건설 효율을 높이고 공사 기회를 다그쳐 대성이 조속히 준공돼 조업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환 녹색 지능 장비 산업화 기지 대상은 주로 지능형 생활 오수정화 설비를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며 시공 작업반을 늘려 연내 주체 공사를 완수하고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하도록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백산 특세 고급 음료 가공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현재 이 대상은 공장 건물, 사무청사, 창고 주체 공사와 내부 장식을 완수하고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과배즙과 자작나무 수액은 독특한 맛으로 갈수록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조속히 완수해 조속히 조업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시장 판매 체계를 앞당겨 배치하고 대형 상가, 선두, 전자상 거래 등 량질 플랫폼과 주동적으로 연결해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판매 경로를 넓혀 안정적인 시장 판매량으로 기업의 질 제고, 효익 증대와 안정 발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장백산 특생 농산물 가공 대상은 옥수수, 블루베리, 기름개구리 기름 등 특색 자원을 원료로 동결건조식품과 각종 과일 채소즙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공장 건물 내부 지면 시공과 철골 구조 설치를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구매, 설치와 시험 조정을 병행 추진해 대상의 조속한 조업과 규모화 생산을 하루빨리 실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길림 수는 농업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주로 새송이 버섯, 귀버섯, 냉동버섯 등 제품을 생산하며 북경, 장춘 등 국내 중점 도시와 일본, 한국 등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생산 작업장에 들어가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인력 수요, 시장 판매량 등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복은 정밀심층 가공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는 것을 견지하고 즉석 섭취 버섯 제품, 동결건조 제품, 조미버섯 포장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다그쳐 기업 영업수입 규모와 경영 효익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린 동삼지목 목제품 가공

자공개성 일기는 주로 기존 작업선과 생산 흐름선을 개조해 목재, 다층판 등 제품을 가공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작업장에 들어가 개조 정황을 살펴보고 원료 출처, 기술 공예,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이 대상에서 생산한 제품이 일본, 한국 등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료의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장 건물 개조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고 설비 검수와 연동 테스트를 잘하며 철도 전용선 운행 회복을 다그쳐 대상에 조속히 조업하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국내외 시장의 부동한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하고 생산 공예를 지속적으로 갱신 승격하며 더욱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해 제품의 시장 점유율과 기업 경영 효익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안도현에서는 유효 토지와 유효 공장 건물의 실제 정황을 깊이 조사하고 합작 경영, 임대 양도, 개조 승경 등 경로를 연구함으로써 유효 자산이 조속히 효과적인 생산 능력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동길목은 연산 10만 톤 생물질 과리별로 가공 대상 현장에서 호가봉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대상 건설에서 봉착한 문제가 없는지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와 현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대상의 전기 사용 병목에 초점을 맞추어 전력 공급 부문과의 조류를 다그치고 용량 증대 방안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의 시험 생산과 만부화 생산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설비 연동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해 조속히 조업하고 규모 효익을 형성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더욱 많이 기여하길 바랍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4.4분기는 승부를 가르고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4.4분기 경제사업을 어떻게 하는가는 올해의 마무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년의 출발과도 관계됩니다. 안도현에서는 대상 건설을 경제사업의 으뜸가는 대서로 삼고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다잡아 실질적인 대상 증가량으로 현의 경제 발전에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을 일일이 점검하고 장부를 작성하며 시간대를 확정해 미착공 대상은 되도록 모두 착공하고 진도가 늦은 대상은 속도를 다그치며 계속 건설 대상은 조속히 준공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6가지만 건설, 민생 개선, 도시 갱신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회 보장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튼튼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호혜 상생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기업 작업장과 생산 일선에 깊이 들어가 기업의 생산 경영에서 봉착한 실제 곤란을 제때 료해야 합니다. 융자 대출, 시장 개척, 인력 사용, 에너지 사용 등 면에서 봉착한 곤란을 해결해주고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면에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투자 증대와 생산 확대, 원가 절감과 효익 증대를 도와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두드러지게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의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비어있는 공장 건물, 유휴 청사, 저효율 용지 등 기존 자원을 잘 활용하며 제조 발전이라는 주공 방향에 초점을 맞춰 외제에 가서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정해야 합니다. 자원, 원가, 정책 등 면의 독특한 우세를 알심들어 추천 소개하고 지역 발전의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량질 자본과 중점 대상에 락착되도록 함으로써 현역, 나아가 전주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직속 관련 부문과 안도현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이어서 국경절 특별 보도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정이며 여러 민족 인민들은 성류시처럼 단단히 뭉치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끊임없이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마음을 긴밀히 이어주며 각 방면의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해 중국식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위업을 이룩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강 민족 지역에 위치한 전국에서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인 우리주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민족 단결과 변강 건설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변강 단결 안정, 번영 진흥, 장기 안정의 신시대 세상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9월에 우리주는 74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을과 전국 첫 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주를 맞이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일련의 선전교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바 10가지 함께 계를 특색 활동을 펼치고 주급 중점 추천 활동 30개와 현시 기층 실천 활동 142개를 통괄 기획해 민족 단결 리념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 마음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선전을 중점 활동

하나인 본보기와 동행, 모범의 발자취, 민족단결 진보, 전역 순회 강연 활동이 일전 훈촌에서 가동됐습니다. 강연 활동은 전주 8개 현실을 찾아 각 업종에서 온 민족단결 진보, 선진 전형들을 한자리 모으고 주변 이야기를 통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공동으로 삶의 터전을 건설해온 따뜻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긍정 에너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문화가 융합되면 마음이 하나로 됩니다. 우리주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교정 언어 문자 교육 진지를 깊이 갖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가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소통 교류하는 다리가 되게 했습니다. 연길시 주황소학교에서는 규범적인 언어와 문자 보급을 일상적인 덕육 교양과 실천 수업에 융합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전 명작 낭송, 표준어 웅변, 독서 활동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이 국가 통용 언어 문자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수업 주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와 공동체 연맹을 설립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선전 강연과 주제 웅변 경연을 상시적으로 펼치면서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단으로부터 전국 학술연구토론회에서의 풍채 과시에 이르기까지 전주 여러 민족 교원들은 양성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련으로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능력이 뚜렷이 향상됐으며 민족 단결 교양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학생들이 잘 배우고 확실히 익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120개 학교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교육선행학교로 명명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교양이 일상적인 교육교수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항일연군의 길 다시 걷기, 문화재를 통해 역사 알아보기 등 40여 개의 견학과정을 지속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근 만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해온 위대한 실천을 체득했습니다. 여러 민족은 공간적으로 서로 어우러지고 정서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열린 천인 비빔밥 활동 현장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어울렸습니다. 정성껏 구축한 민족융합 견학중심과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에 의탁해 우리주는 여러 민족 대중에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플랫폼을 마련해 민족 단계를 씨앗이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안념입니다. 이번 주제 활동을 한 목적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 문화의 전통적 매력과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속에서 이웃 간 거리를 좁히며 민족 간의 정을 더 돈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관광은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유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에 입선된 우리주는 높은 표준으로 33개 촉진 기제를 구축하고 다채로운 연변 중화민족 한가족 주제로선 연례 갈래를 발표했으며 관광 플러스 무형 문화재, 관광 플러스 미식 등 일련의 몰입식 체험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관광객들의 관광 과정에서 중화 문화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끊임없이 깊이 하게 하면서 문화관

책상이 산뜻한 여러 가지 복식을 보고 여러 민족의 특색 복식도 봤으며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재 전시와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활동도 접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 인해 형성된 문화 분위기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주 5개 변경현시의 98개 변경촌에서 서부교획 위국수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현지 초민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면서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한상 가득 차린 소박한 집밥에는 민족 단결의 따뜻한 정이 스며들어 자원봉사자들 손님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었으며 대중을 위해 봉사하려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도록 했습니다. 한끼의 따뜻한 식사는 오래도록 간직할 추억으로 남아 조화로운 변강의 단결 분투하는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길림성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왕연명입니다. 저는 길림 연변 화룡 송산진에 불이 내려 카메라로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아내며 변강 향촌진흥의 생동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층에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 가운데서 초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기층 봉사에 깊이 참여해 촌사무 관리를 협조하는 한편 전자상 거래를 통한 농촌 지원에도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루게로 천여 차례의 생방송 판매를 진행해 현지의 귀버섯, 꿀, 입살 등 특색 농산물이 전국 각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현지 실정에 맞게 331 국도 연선의 고목 커피, 특색 민박 등 시장화의 새로운 길을 성공적으로 모색해 변강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흥변 부민에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가양입니다. 저는 주로 마을의 문화관광 선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국경제를 앞두고 저는 331 국도 변경 1일 관광 선전문을 기획해 내놓았습니다. 초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보람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기층에는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기층에 와서 빛과 열을 발산하기를 바랍니다. 근 1년간 1300여 명의 서부교획 자원봉사자들이 시대 부름에 호응해 나라에 보답하려는 리상을 품고 선으로 연변 농촌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들은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를 촉진하고 향촌 진흥과 민족 단계를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써나가는 데 청춘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자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혼입니다. 그늘 류캅 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연변 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화룡시 룡두산 정효 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로 고고학적 실증과 문헌, 복식 복원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발해 궁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민족이 왕래 교류 융합해온 과정과 중화 문명이 다원일체로 면면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문화 전파 면에서 감지하고 료해할 수 있는 실물 성과와 다원화된 전파 경로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연변대지 곳곳에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성류시처럼 똘똘 뭉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문화의 맥락은 현대 생활 속에 스며들고 산수와 인문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이루며 다채로운 문화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 터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가꾸고 발전 성과를 함께 향유하며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혈맥 속에 스며들어 반석같이 굳건해졌습니다. 연변주는 연속 5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유되면서 변강 안정, 변경 평안, 사회 조화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은 단계를 근본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하는 단계

0: 힘을 결집해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본보기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세상을 힘차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문화 전승과 시대 분투가 같은 박자로 울리고 정신적 힘과 실천적 담당이 서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교정에서 사회 구역까지 도시에서 농촌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에서는 강대한 정신적 합력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한 가족이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장백산 아래와 두만강반에 울려 퍼지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변강 번영 발전의 세상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의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네. 그 가서 오늘도 뱉은 일꾼 모지 말아요. 남자 여자 분문하고 예.
0: 네네.
1: 내일부터 또 이제 뒤와서 또 시작 못했는데.
0: 그래요. 네.
1: 내일 배 시작한대요. 남자 여자 풀면 남자가 상관없고 예.
0: 네.
1: 밥벤도를 싸고.
0: 네.
1: 하루에 일당 160원도 예.
0: 네.
1: 그리고 가정집에 밥 한 아드만 하나 한 번 가자 그래요.
0: 네.
1: 예, 이 두 가지 정도가 159.
0: 네.
1: 4431. 네. 1725.
0: 1725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선생님도 대방송해도 예.
0: 알겠습니다. 네, 실은 네. 나오시고요. 네.

네, 뭐 과수농장에서 뺐다는 일꾼을 급히 구합니다. 남녀 제한 없고요. 네, 하루 일당은 160원 드린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뺐다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점심 도시락은 각자 준비하셔야 하고요. 네, 출퇴근은 차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립니다. 그리고 뭐 가정집에서 밥하는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편에 있는 4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단칸방을 세주려고 합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이외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등을 해결해드립니다. 연락번호는요.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결시 동명구역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준다고 합니다. 면적은 38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1988번 1560433-1988번입니다. 연결시 철남과 5분 거리에 위치한 리화동의 모 별장에서 관리 일꾼을 구합니다. 남성으로서 숙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급은 4,000원 이상 드리고요. 네, 나이는 40대부터 60대 사이면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04335-7723번 1304335-7723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 시장이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

0: 92평방미터이고 남북향으로 된 집입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적현 기력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 마음 한 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에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2: 연길시 당교 사적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집안에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0061번, 1884430061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6-3398번, 1884436-3398번입니다.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분한테 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한 달에 8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양철 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한데요. 25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아주 맑은 고장입니다. 국유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남녀 제한 없고요. 기초가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

0: 02-3349-4748번입니다. 네, 연길씨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구 비조와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1: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1: 네, 룡정 씨 천호가원 아파트에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몇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깨원공관 아파트에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저는 한동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예, 집을 새로 맡으려고 하는데.
1: 네.
2: 예, 집은 40평방 좌우이고요.
1: 네.
2: 2층면 좋겠습니다.
1: 2층이요?
2: 연락?
1: 네.
2: 예, 2층. 예, 연락 전화 번호는
1: 네.
2: 139
1: 네.
2: 4438
1: 네, 네.
2: 산요 주박.
1: 네, 연결해서 새 맡으려고요.
2: 예, 연기래.
1: 네, 위치는 어느 부근이면 좋겠습니까?
2: 개발구 아니면은 동명신청.
1: 네. 네, 개발구 혹은 네. 동명 네. 부근요.
2: 예,
1: 네.
2: 139.
1: 네.
2: 아, 4438.
1: 네.
2: 3158.
1: 맞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2: 예.
1: 네, 연락 기다려보세요.
2: 예.
1: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집을 팔려 합니다.
1: 네.
3: 동시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으로 한 30m 쯤 가면
1: 네.
3: 새로 지은 엘리베이터 집이 6층이고 구조는 침실 두 개입니다.
1: 네.
3: 집은 92평입니다.
1: 네.
3: 주변이 연신사학교, 하남사학교, 네. 유하사학교, 공원사학교 있고요.
1: 네.
3: 중학교 C3중, C4중, C5중 C12중 그리고 3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1: 네.
3: 병원도 기린병원, 중강병원, 위강병원, 천샘병원 그다음 도시비뇨기병원도 있고요. 연변부유병원도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주변에 백화청사마트도 있고요. 서시장도 가차위 있습니다.
1: 네.
3: 버스 선호도 10여개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1: 네.
3: 그리고 높이가 1m 75cm 되는 쌍문으로 된 냉장고 한 대를 팔려 합니다.
1: 네.
3: 연계 전화 138-4431
1: 네.
3: 2681번입니다.
1: 2681번 그래요?
3: 네.
1: 잘 적었고요.
3: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뭐 과수농장에서 배 따는 일꾼을 급히 구합니다. 남녀 제한 없고요. 네, 내일부터 배 따기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점심 도시락은 각자 준비하셔야 하고요. 일당은 160원 드립니다. 출퇴근은 차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밥하는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의 연결시 개발구 혹은 동명 부근에서

0: 있어 2층 집을 새 맡으려고 합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40평방미터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438-3198번 1384438-3198번입니다.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침실 두 칸에 있고 면적은 91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주변에 중소학교와 네, 고중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 3주가 되었고 아이들의 생활 리듬이 다시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봄에 아이 키가 가장 빨리 큰다고 하는데 가을에도 키가 더 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얼마나 자야 하며 어떻게 먹고 어떤 운동을 해야 키가 클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어린이 키 성장에는 확실히 계절성이 있다고 합니다. 키가 가장 빨리 크는 시기는 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가을, 특히 개학 후의 9월에서 11월 사이는 아이들의 키가 더 빨리 크게 하는 두 번째 가속기입니다. 빨리 크고 싶다면 핵심은 수면, 운동, 영양 이 세 가지를 착실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 분비의 최고점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잠들었다고 해서 바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들어야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보통 잠든 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소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밤 8시 30분 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며 늦어도 9시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상하방향 점프 운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줄넘기, 높이뛰기, 농구, 배구와 같은 운동은 뼈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에서 60분 정도 야외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는 제대로 먹는 것이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약 500ml의 우유와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하고 살코기, 생선, 새우 같은 량질의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1: 네, 3m 오토바이 팔고 그럽니다.
0: 네.
1: 그 휘발유 쓰는 겁니다.
0: 네네.
1: 예, 딸 때 5,300 줬는데 지금 함량 가격을 팔겠어.
0: 네, 그러니까 세 바퀴 오토바이죠?
1: 예.
0: 네네.
1: 여기 용정입니다. 예.
0: 아, 용정이세요? 네.
1: 예. 예, 전화번호는 예, 159.
0: 네.
1: 4331.
0: 네.
1: 8901입니다.
0: 159-4431-8901번. 잘 적었습니다.
1: 4331입니다. 예.
0: 네. 4331번. 그래요? 예. 잘 적었습니다.
1: 예.
0: 네, 좋은 소식 기다려보세요.
2: 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현대인들은 일과 생활의 압력이 크고 식습관이 불규칙해서 고강 내 악취가 쉽게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개인 위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의학에서 볼 때 입안의 진액이 심장, 간, 비장, 폐, 신장 등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 입안에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맴도는 것은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며 특히 비장과 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합니다. 입안에 맴도는 세 가지 이상한 맛은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0: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구 체일 주려고 합니다.
1: 네.
2: 위치는 동명구역이고요.
1: 네.
2: 6층이 2층이에요.
1: 네.
2: 면적은 38평방이고요.
1: 34평방미터입니까?
2: 38.
1: 38, 네.
2: 예.
1: 네.
2: 가성기 물이 고전해요.
1: 네.
2: 네, 전화번호는요. 156.
1: 네.
2: 0433.
1: 네.
2: 1588입니다.
1: 1560431988번요.
2: 예.
1: 네, 잘 적었고요. 참여 고맙습니다.
2: 방송부터 해요.
1: 알겠습니다. 네.
2: 네.

네, 9월 23일은 추분절기입니다. 추분절기가 지난 지 며칠 안 됩니다. 네, 추분절기는 기후가 따뜻함에서 서늘함으로 바뀌는 시기로 1년 중 건강관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추분 후 아래와 같은 6가지 질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아침과 저녁 기온차가 점점 커지는데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것은 모두 불안정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급성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추분 이후에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양파식 옷차림법으로 일교차에 대응하고 운동시간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아침 기상 후 혈압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호흡질환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찬 공기가 피부를 자극하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발열, 기침, 기관지염 등 폐와 호흡기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폐렴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장질환입니다. 위장관은 추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추분 이후 날씨가 추워지는데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속쓰림, 복부 팽만,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 위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피부 건조증입니다. 가을바람이 불어 기온이 내려가면서 공기 중 수분도 줄어들어 입과 입술, 코, 목이 건조해지고 변비, 피부, 가려움증, 갈라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가을에는 바람이 강하고 꽃가루와 먼지가 공기 중에 흩어져 알레르기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 온도와 습도는 진드기가 번식하기에 적합하며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감과 초조함입니다. 추분 이후 햇빛 노출이 줄어들면 인체 생체 시계가 일조 시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생리 리듬이 흐트러지고 내분비 기능이 불균형해져 감정과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응답본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폐 응답본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구하기 가격은 128원이며 30구학 사시면 30구학 더 드리고 60구학을 사시면 80구학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구학 더 드립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매일 4시부터 4시 20분 사이 오후 이 시간을 이용

0: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시간을 잘 청취하시고 제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응담분 한곽의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경절 계기로 해서 진행되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있는데요.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활동입니다. 이 제품은 한곽은 5일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각이랬자 500일입니다. 그리고 뭐 보통 뭐 한 집 식구든 내외간이 부모와 자식 간에 애들까지도 복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친구들 사이에 함께 사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60각에 80각에 1,000원 상품권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총값에서 1,000원을 빼준다 이 뜻이겠습니다. 60각의 가격을 내면 140각을 받고 거기에서 또 1,000원을 빼줍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50원 좌우밖에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성법회 응담부는 보통 응담분이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깊이 잘 들으시고 제때 파악해서 본 제품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법회 응담부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보통 응담분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국가 OTC 공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보건 제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아주 돌출한 효과성을 느낄 수밖에 없으면서 그리고 앞에 Z 문자가 붙은 중초약이란 이런 그 비준허마가 있습니다. 국약 준조허가 있는데요. Z 문자가 붙은 이런 비보건품에 속하는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출처가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 확실한 결과를 얻어서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 만성질병을 치료하는 제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4대 중리 가족의 계승자라 불리우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중량에 속한다는 건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 이학연구 중심의 주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는 일정한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네. 연변대학 농학원 곰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 황야진 선생이 대화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 낸 상품이 바로 성법회 응담분에 속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응담분을 좀 여러 달 했으니까 많은 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는 기관지에 몰라서 이게 영조수치다. 예?
0: 아, 그렇습니다. 변비 있는 분들은 저에게 침을 제도하는 차원에서 대변이 너무 굳거나 건조한 이런 분들한테는 변이 잘 통합니다. 예, 예.
2: 예. 예, 기관지염을 소리 기침가래가 심하고 예, 이랬는데 저 입어 몇달 쓰니까 예, 지금 기침가래가 미녀.
0: 아, 기관지염이 더 좋다.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저기 소화계통에서도 예, 소화 안 돼가지고 밥 못 먹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인다 했나고.
0: 아, 그렇죠. 일제 다 협니다. 예. 예, 예.
2: 혈압도 저기다 염 잘 돼가지고 저리. 어지럼증이 그리 났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안 나고
0: 삼고에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든 아주 시장 반응에 너무 우수한 제품이 바로 본 제품입니다. 예.
2: 예. 심장도 엄청 잘 되니까 지금 가슴이 엉뚱 안 난다.
0: 그럼요.
2: 그리고 옛날 자석을 당해가지고서 이 허리 다리를 좀 영 쓰기 바빠했습니다. 영 저기 통증이 심하고 예, 걷기 바쁘고 예,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게 저기 이거 쓴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젊어서 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점점 그게 또 다시 도서서 힘들던 게 본 제품에서 효과를 보셨다. 그렇죠. 바로 그러던. 예, 예. 그렇습니다.
2: 예. 이 마침 자리가 좀 영, 어여를 빼고는 지경 좋습니다.

0: 그래요.
1: 예, 약이 여러 면을 좀 했다 보니까 계속 쓰려고 저래. 오늘 들어볼 때 활동도 용서준다.
0: 그렇죠.
1: 예, 돈도 빼주지. 예. 약도.
0: 약 많이 줍니다. 예, 예. 예.
1: 이럴 적에 좀 써놓으려고 저래. 약을 배달받아 전화드리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누가 복용할 수도 있는, 애들 것이도 복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모로서 다각도로서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이렇게 적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남부는 저도 지금 쓰고 소리야. 용 좋습니다. 이 당뇨에도 용 좋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삼고 당뇨, 이게 아주 당뇨 질병이 2형 당뇨를 위주로 말하게 되어 있는데, 2형 당뇨도 역시 나이가 들면서 모든 공능이 불평형을 가져오는 가운데서 인슐린 분비가 췌장에서 불균형이 오게 되어 있는, 이 균형을 이끌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치료 효과를 보는 응답물이 바로 성부병 응답물입니다. 맞습니다.
3: 예, 말초신경염이 들어와서 시리고 들이고 아프고 마하고 하던 게, 그게 지금이 옹기 돌면 용 좋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예, 앉았다 섰다 하는 거는 우선 마음 데리고 예, 걔도 바깥이 거지 나갔다도 들어온다. 오, 이전에는 꼼짝 못했어.
0: 예, 예. 예.
3: 그래던 게 지금 예,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소화 잘 되지,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지, 겨우 신자이 그래서 예, 어디에 무슨 큰 돌을 지들고 놓은 것처럼 그렇던 게, 그게 지금 싹 풀린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 내 이렇게 좋으니까 나의 이 우리 할도에 참여를 해서 배달받았는데, 우리 오빠 이전까지 이 강경화 했지, 복수 이전에 세 번 왔습니다.
0: 큰일인데요. 예, 예.
3: 써도 되겠습니까?
0: 강경화, 강경화, 복수, 담낭염이 있거나 담낭의 결성, 간, 담낭에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 다른 탈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강경화, 복수가 이미 두 번, 세 번 온다면,

0: 누기 소개를 자꾸 하더랍니다. 그런 게 자꾸 좀 먹어보자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없이 다 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설복시켜서 이거 쌌으면 이겠는데 그러면 60각 쌌으면 60각인가 80각 쌌습니다.
1: 예, 60각이 80각 좀다.
0: 그래서 뭐 이래
1: 천원 빼서
0: 우리 아들이 야 이렇게 소화를 온다고 우리 이제까지 먹어본 중에서 제일 좋다는 게지 뭐. 야 우리 이렇게 속이 벌써 변하는 게 간이 따갑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소화해야지. 위가 딱 소화해야지. 밥을 잘 안 먹고, 밥 먹으면 배 뚱뚱해서, 그래. 그리고,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인 게, 그래. 나 이제 한 56살이 된 게, 나 그때, 그래. 관절통도 있고, 뼈도 아프고, 그러니, 그 증상들. 이거, 그거 생각도 못했는데, 위도 좋아지고, 관절통이 있던 것도 좀 좋아졌다.
1: 간성 부속을 해결했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아주 돌출한 역할을 합니다.
0: 예. 하여튼 그런 남자 되는 거는 살펴낼 수도 있고 그런
1: 그렇죠.
0: 순사지고 요즘에는 많이 호전됐다.
1: 예.
0: 유명하다. 이건 뭐 간 때문에 먹었는데 이래서 눈도 지금 영웃음풀해서 안경 높은 안경 쓰는데 지금 눈도 이거 잘 보인가 싶습니다.
1: 예, 간 주먹이 돼서 간이 좋아지니까 예. 눈이 좋아집니다. 예, 예.
0: 눈이 그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눈약은 달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게 그 눈약은 아예 따이었고 자, 이 약서를 좋은 게 있을까? 저는 그냥 이거 먹겠다.
1: 값도 저렴하고 효과는 전면적이고 진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0: 어느 약보다 값이 높다.
1: 이렇게 쉬운 값이 없을 겁니다. 예, 예.
0: 없습니다.
1: 예, 이렇게 쉬운 값이 없습니다. 예.
0: 누군가 뺏고 효과 이렇게 좋은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이렇게 좋은 약을 엄마 좀 소, 나를 가서 하더라도 선생님에게 감사드리라고 그랬거든요.
1: 예, 예. 그렇죠.
0: 오늘에 또 배달받겠죠.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두고 집식구들, 친구들, 뭐 부모님들, 자식분 함께 쓰셔도 3대가 함께, 4대가 함께 써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0: 나도 지금 같이 먹습니다. 근데 관절통이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관절통에는 예, 많은 분들이 쓰고 좋은 효과를
0: 예,
1: 봅니다.
0: 관절통 먹은 게 요즘에 영 다리가 뭐 그림 그 허리 다리 그리 아픈 게 별로 많이 호전돼서 영도 쓴기를 같이 먹길래 또 육식각 써서 계속 먹겠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예 저도 예, 성대통 응담부는 먹고 있습니다.
1: 예, 성복병 응담부.
3: 예. 예, 간에 용도 없습니다. 항상 맥이 없고, 예, 간경화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자꾸만 누굴만 신고 이래 됐습니다. 예, 요즘 더군다나 날씨 차가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우선 예, 이렇게 맥이 없다나 할까나 운동도 못하고, 그것도 누구만 했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지금, 예, 운동도 나가하고, 예, 예, 용, 정신합니다. 한두 시간씩 나가, 굽기는 예, 비다입니다. 그리고 저기 맥이 없어서 그러던 게, 요즘 이 응담부는 먹은 다음부터는 예, 맥이 나서 예, 다리가 예, 쑥쑥 이렇게, 허락이 있으래, 가볍게 있으래, 씩씩하게 걸어나가게 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결국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런 것도 뭐 힘들었대는데 요즘은 기억력이 생생하게 다가와서
1: 그렇죠. 선거가 예. 해결받으니까 네 예. 충분한 영양이 공급 따라갑니다. 예.
3: 그래 이 응담보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이 응담보는 게
2: 네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내일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백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부패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

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주부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매일 수많은 고민과 궁금증이 생기죠. 아이의 운동 교육, 스마트 기기 사용, 학용품 고르는 방법, 그리고 각종 육아 제품 광고까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들을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수영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운동입니다. 하여 자녀들이 수영을 배우게 하려고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는 주부님들도 참 많은데요. 아,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해도 몇 살부터 배우는 게 적당한지, 수영 강습반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강성 온주시 올림픽 스포츠 학교의 장혜강 코치는 20여 년의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에 따르면 어린이가 적절한 연령에 수영 기술을 익히면 익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선발 과정을 거쳐 프로 예비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수영 선수를 꿈꾸는 경우와 일반 가정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프로 수영 선수 선발은 보통 5, 6세에 수중 감각 기초 훈련을 시작하고 운동 재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아이가 스스로를 구하고 취미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굳이 5, 6세에 억지로 강습반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은 고위험성 체육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습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들은 수영장의 일일 공지에 게시된 수영장 물의 pH치, 잔류 염소 측정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격증을 소지한 구조요원이 실제 근무 중인지, 얕은 물과 깊은 물 구역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물가의 미끄럼 방지 시설, 구조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가 AI 짝꿍과의 채팅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현실 생활 속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소통보다 AI 짝꿍과의 대화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중국 심리학회 긍정심리학 전문위원회 위원 장붕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AI의 즉각적인 응답, 무조건적인 수용, 거부 없는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의 불확실성, 거부당할 위험, 갈등과 모순들이 일부 청소년, 특히 사회적 두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회피 행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감이나 타협이 필요하지 않는 AI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귀주 전자정보직 기술학원 심리건강교육 및 상담센터 료정 상담사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현실에서 갈등을 처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깊은 연결을 구축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현실적 사교 능력을 점차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쌍방향 감정 교류와 공동 책임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AI에 쏟아내는 이런 일방적 투영은 결국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제 관계를 맺는 데 써야 할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를 잠식해 아이들을 가짜 만족이라는 고독의 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새 학기가 되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 교과서에 책가위를 씌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책가위가 아이의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성조숙증의 위험 여부는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에 달려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섭취하면 인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에 위협이 되고 심지어 성조숙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책가위에 이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책가위 중에서 PVC 소재만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가소제를 첨가합니다. 반면 PP 소재는 자체적으로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성분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용품을 고를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인 표준입니다. 학생 용품 안전 일반 요구 국가 표준이 인쇄된 정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표준은 학생용품의 프탈레이트 총량이 매 킬로그램당 10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재 선택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우선 선택하고 플라스틱 소재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는 저질 제품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뚜렷하고 촉감이 너무 부드러운 산모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가위는 아이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이니 소재와 안전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 개발 제품에 대한 부모들의 리성적인 소비를 두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 어린이용 스마트 기기 광고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독서가 숨쉬듯 간단하게 되고 좌우뇌를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며 뇌런의 연결 속도를 더욱 긴밀하고 빠르게 만든다. 제품 설명에는 2200곡의 자연 음악으로 합성된 알파 파동을 통해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아이들의 기억력, 이해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이 정말 광고처럼 지능 개발의 신기일까요? 일부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상인들은 부모가

남자가 더 똑똑하고 더 우수해지기를 바라는 심리를 이용해 다양한 지능 개발 신기를 창조했지만 대부분은 지능세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며 잠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다른 효과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에 느꼈던 잠이 좀 좋아졌다는 것 또한 자신의 심리적 작용이었고 지금은 이게 바로 지능세이니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와 스피커 케이스를 끼워 부모의 교육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잔잔한 음악은 아이의 잠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을 높여주거나 기억력, 집중력을 마법처럼 향상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네, 아이의 두뇌 발달에는 부모의 따뜻한 인도, 적절한 행동 개입, 균형 있는 영양, 충분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광고에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불필요한 비싼 제품에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는 아이의 수용 교육, AI 짝꿍 사용 문제, 안전한 학용품 선택, 지능 개발 기기 사용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에게 유용한 정보 함께 공유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광고인지 구분하기 참 쉽지 않죠. 부모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교육은 언제나 아이의 눈높이에서 듣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골격 전문 치료약품 투골대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이름 그대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한 곽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몇천 년 내려오면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0: 일본의 국경절 아주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회를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 설명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배한 약재가 아니고 산에 가서 캐온 이런 천연 약재를 기본 성분으로 해서 그 제조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3, 40분 전에 드시라고 하였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약 힘이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드셔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들은 이런 효과를 얼마나도 당한다 이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백사방 고백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2: 예, 혈압조절이 안 되는 게, 예, 지금 혈압조절 영상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그럼요.
2: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0: 아, 예.
2: 잠 못 자던 게, 예, 잠을 좀 잘 온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 예. 이 제품 예, 자체가 그 점이 돌출합니다.
2: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맑아지고 사람이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렇죠.
2: 그리고, 예, 소화 안 되던 게, 예, 소화 잘 되니까, 예, 영 밥이 맛있습니다, 지금.
0: 어, 소화가 잘 될 수밖에요. 예, 예.
2: 예, 그리고, 예, 방광염에 여시금이 있어서, 예, 소변이 자꾸 급할 때는 화장실 가기 전에 실수할 때 있었는데, 야, 이게 해결되어 시름을 넣고 외출할 수 있어서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것도 큰 문제인데, 큰 문제가 해결받으셨죠.
2: 맞습니다.
0: 예.
2: 그래, 이 돌펜 하나 문의하자. 우리 남편이 어제 젊었을 때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 요즘 어제 그게 도지서 예, 허리 진해 아파서 예, 돌아온 듣기도 영 힘들어하지. 이게 무릎 안도 어제 영 통신한다며 예, 걷기도 영 힘들어하는데 이 돌펜을 쓰면 되겠는지 문의한다.
0: 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바로 그런 데 쓰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흑겜.
3: 이거는 소리도 놀라고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아, 심장이 후두두 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밥도 맛있고, 이게 정말 우리 인체, 아, 70 넘어 먹은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오는데, 고루고루 이 지퍼감에 고쳐준다.
0: 그렇죠. 예.
3: 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언니도 이 두걸패를 쓴다.
0: 예.
3: 아, 우리 언니니 이게 요즘은 탈출에 마골신경 토에 그래서 술기를 구수고 댕긴다.
0: 아, 예.
3: 근데 이 두걸패를 어, 저기 이거에 바르고 물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밥 숯고 입에 놓고 예, 통증이 많이 제거돼서 예, 혈이 조금 펴졌다고 용서와.
0: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예. 잘 적응됩니다. 예, 예.
3: 밤에 돌아눕을 때도 예, 진에 통신하고 밤에 잘 돌아눕기도 무서웠답니다. 근데 우선은 밤에 마음대로 돌아눕어도 되고, 예, 이게 국가 특허를 받은 건지, 이제까지 약품에 그냥 이렇게 다른 약을 써보면 위를 타고 써서 예,
0: 쓰지
3: 말았답니다.
0: 그럼요.
3: 근데 이거는 예, 비비 밥도 맛있고, 위를 타고 가서 진에 좋답니다.
0: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그 리오가 한 가지 리오로 충분하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예.
3: 예. 그래서 우리 언니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국경절 우대할 좋을 때에 배달 받겠단다.
0: 그래라 하셔.
3: 예.
0: 예.
3: 그래서 나는 이거에 어, 백성한 구호계부터 배달 받고 우리 언니는 두걸패를 이렇게 우리 할도이 좋을 때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겐다.
0: 그렇게 하세요. 국경절 우대 할도이 아주 우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 백자방 구박액은 15각을 싸면 15각 후에 5각을 던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이번 우대죠. 그리고 두걸테는 12각에 12각을 주고 3각을 던져주니까 이 우대 활동이 아주 만만치 않은 우대 활동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메타반 구보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4: 전수 비대가 있어요. 소변 다시 보던 게, 아, 지금 다시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증가가 있어요. 땀에 녹던 게 지금은 땀에 천상을 댁고.
0: 아, 적지 않은 분들을 그렇게 말.

말씀합니다. 깡공 때문에 좌매인 없던 게 좌매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다른 약이 있었는데 이 약 썼는데 오히려 많은 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가서 약물간의 행성에서 깡구에 올라가는 폐단인데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쓰니까 깡구에 내려왔다 정상

0: 세계효과소니까에 더 싸수다 그랬나.
1: 어, 그렇게 하시죠. 이 제품 자체는 기혈 부족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 눈이 슬보이거나 그리고 그 귀가 슬들리거나 눈앞이 참 침침하거나 여러모로 이제 뭐 잠이 잘 오지 않고 건망증 심각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골격도 든든해지고 다각도로 좋아지는 제품이 백자방 구박에게 속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수술 감사합니다.
1: 아,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3: 네, 백자방은 7달 반 얼음 썼습니다.
1: 예.
3: 네, 백자방에 내 점이 쓰기 전에 밤에 어제 소변이 4번 다 써보는고 또 다른 사람은 대낮에 이렇다가 대낮에 치부 못해 비라고 손발이 지는 못해 또 소변 말았습니까?
1: 그게 바로 콤파치 그 양기 부족으로 해놔서 그런 겁니다. 예.
3: 아,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이런 게 내 이약 쓴 게 한 석 달 받았으니까 그게 떨어졌습니다.
1: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3: 뭔가 제 집에 아, 그래서 약간만 손발이 시려도 찬물 지려도 예산을 찾고 말았고.
1: 아, 예.
3: 나도 이 어디 수업을 나도 또 이렇게 막에 소변 받아 자라댕기고 이랬다 만들게 이제 그건 떨어지고 밤에 이제 두 번, 세 번 이랬까 만에 세 번, 그것은 두 번입니다. 평균 두 번. 이제 그래도 한, 좀 더 숨은 것도 한 번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 잠 자는 거 지내자고 해.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반 시간 전에 딱 뭘까요? 잠도 예, 용색이 도와주고.
1: 아, 그럼요.
3: 밥도 적고 용도 없어요.
1: 예, 이 제품은 100년 장수 제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예.
3: 그러고 이게 정말 좋습니다. 부담도 되지 않죠. 돈도 착한 가격이지.
1: 그렇죠.
3: 차라리 한 번 먹어도 좋지. 그래, 잠 자고 나면 아침에 좀 동남이 아침 일어나면 별로 골이 무겁다 말입니다, 선생님. 이게 골이 무거운 게 좀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잠을 잘 자고, 예, 예.
3: 이 위주도 세게 도와줍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이 밥에, 밥은 무진대기 없이 먹습니다.
1: 항정이라 성분자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심장이 좋아지고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통 해결과 얼마나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3: 예. 알았습니다. 예. 노출액이니까 또 약이 또 힘이
1: 그래, 약 힘이 세죠.
3: 이번 무대 합동에 좀 싸다고 그랬는데.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예. 제품 자체를 당신을 장수하게 이끄는 100년 장수 제품인데 멀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지. 많이 깎아주게 돼 있으니까. 예.
3: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1: 건강하세요.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지적하면 우리 언니 딸인데, 예, 전번에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렇게 이 돌테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전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 벽발은 이러합니다.
1: 아, 너. 네.
4: 이까지 이렇던 게 전번에 왔을 때 이 손가락 두 마디, 왼쪽, 왼 손가락, 그 두 번째, 세 번째 두 마디 용실 불어놨더라고. 네. 우리 언니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걔네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 약 쓰게 하는데 지금 그래 어려워 했었는데 약 바르고, 그 다음 이 돌테를 먹고 한 게 그 불어난 게 조금이 내려간답니다.
1: 어, 손수기 벌써 편리해지면 그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지 않게 되면 배에서 부은 데 띵띵 부은한 데를 골격이 부은하고 근육이 부은하고 그런 데를 있게 되면 그게 감각으로 벌써 통통이 많이 전달되는데 감각으로 나아진다면 그게 부은 게 내려지는 과정입니다. 예.
4: 예, 그래 지나서 원래 약 쓰다가는 자기 무슨 그런 뭔가 일이 그래 그렇다 일이 그래 그렇다
1: 아,
4: 그런다 아, 일이 그렇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서
1: 그렇죠.
4: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게 한 게 지내서 합니다. 그래 선생님 더 싸 쓰겠다고 저를 보내달라 아까 이런 돈 가져왔습니다. 다 잘 받자 그래
1: 이번에 우대성책이 좋으니까 이럴 때 많이 싸 보내세요. 이 제품 자체는 다시 간의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치료하고 위를 도와주면서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길게 견제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으로는 이 제품이 제일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뭐 길게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예, 선생님
1: 소원
4: 약을
1: 처리해
4: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 늘 건강하게 기원합니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안녕하세요.
5: 예, 백다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5: 오, 네, 예, 이 백다방 쓰니까 나의 머리 아예 아프지, 소화 잘 되지, 맹이 나서 용도 없습니다. 예, 요번도 예, 우리 동생이 이 비내길래 선생님과 문이라고 지금 백다방 쓰는데, 오, 잘해서 걔도 일어난다.

0: 어, 예, 예.
1: 그래서 이제 한 20년 썼는데, 지금까지. 구두맨 격당 사례 땅 넣어서 간사가야 된게 지금 이런 사례 일어난다.
0: 어,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1: 예. 내가 맹신 난다는 소리지.
0: 어, 그렇죠. 예, 예.
1: 예. 선생님이 요면서 조금 샀는가 봐. 그 양도 예. 오늘이 또 배달 받겠다고 소리 전화해달래. 그래 전화드립니다.
0: 국경철 우대 활동이 이번에 아주 크게 불리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점방 구박에 그 15각을 사면 20각을 줍니다. 5각 더 얹어줍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제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1단계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진일반 느끼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의 특성을 놓고 말하겠다면 하루에 한 번 딱 드시는데 그것도 기억하기 쉽게 누구든지 자는 거는 누구나 다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직전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빨대로 빨아들이고 주무시겠다며 너무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깨어나면 기억이 잘 되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다각도로서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분 가운데서 제하소화란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간이 좋아지니까 간주 이 장혈 이 방면에서 완전히 간에서 모든 영양을 합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합성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근육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소변이 잘 통하고 귀가 잘 들리고 여러모로서 특히 여기 제하소화란 성분 자체는 밑으로부터 검은 머리가 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며 황차 지금 밑으로부터 나오는 잔머리는 모두 가만머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성분들 가운데서 윈양허란 성분 자체는 어떤 사람도 쉽게 추위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드시니까 지금 이전에 덧가바 신고 자고 양말 신고 자던 게 벗고 잘 수 있고 손발이 따뜻해 나기 시작한다. 그뿐만 아니라 콩팥이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으니까 콩팥이 든든해진다는 걸 말하는데요.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여러모로의 종합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이게 황정이라 성분 자체는 백초의 왕이라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 제품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가 잘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그리고 심장 공능이 좋아지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구기자란 성분 자체는 정신이 나게 하고 눈이 밝아지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특히 황계란 성분 자체는 우리 이 환계절에 들어서서 적지 않은 분들이 쉽게 뭐 감기 하루 이틀 만에 한 번씩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떨굴 줄 감기약이라는 게 이게 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드셔서 좋은 일이 절대 없는데 방법 없어 드는 걸로 인정하는데 이걸 드시게 되면 그런 점이 해결받습니다. 쉽게 감기 기운이 나고 쉽게 추위를 타고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피부가 초췌해지고 이러던 그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고 그리고 상처를 빨리 아물고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황계란 성분인가 하면 특히 단삼이란 성분 자체는 오해를 풀어주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전체가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여러모로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는 간에서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합니다. 뭘 말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우리 간에서는 500여가지 화학반응이 일어납니다. 전반 북경시를 다 화학공장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화학공장이 내 간 안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화학공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물건을 합성해낸다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합성하는가? 화학이라면 나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드신 모든 음식 고분자 화물은 간에 들어가서 고분자가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내놓고는

그 위에서는 초보적으로 칼질합니다. 뚝뚝뚝 끄는. 그런 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간에 들어가서는 재분해돼서 재합성하는데 간이 일단 문제가 생겨서 간암 말기를 하게 되면 사망률이 높지 않습니까?

0: 범죄 화물인데 이게 크게 그 위에서 꺼내놓은 거 간에 들어가서 다시 그거 꺼냅니다. 꺼낸 다음에 다시 소고기를 내 살로 다시 그 탄수화물을 다시 그거 그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다시 혈액 가운데 보내고 우리 기술 그 탄수화물을 큰 거 고분자를 혈액 가운데 못 보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못 보내게 되는데 보내서 하면은 여기 꺼내서 다시 보내 단분자를 해서 꺼내보내야 되는 건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는가 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자방 구멍에 충분한 간에서 모든 재합성을 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서는 또 저녁에 얘기하면 우리 새벽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담즙을 만드는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1시부터 3시까지에는 간주 장열로 돼서 온 하루 동안 이란 피가 몽땅 간에 들어가 저축돼서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제조건은 뭔가? 당신이 익숙하게 자야 됩니다. 대뇌가 휴식해야 이 일을 하지 대뇌가 휴식하지 않으면 손에는 계속 일하게 되면 이 일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밥맛이 없고 흐릿허분하고 머리에 두꺼비를 씌워놓은 것 같고 이런 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역할을 충분하게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백자방 구복액은 당대사 지방대사까지 완성하면서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한 가지 이 백자방 구복액으로서 해결받게 되어 있으니까 특점은 저녁에 주무시기 한 번만 딱 복용하면 아주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아침에 잘 되고 기운이 아침에 솟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글테란 제품 자체는 우리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가 발맹 특허를 받은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절통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됐는가? 경락이 막혀서 동통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 경락을 풀어주는 데는 감각 콤파치 나서야 되는 건데 이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가 감각 콤파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금 여리기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수통시키면서 소변에 잘 통하고 풍습을 몰아냅니다. 방귀란 성분 자체는 소염 역할을 무균성염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골결통을 해결해주는 국가 발명 특허의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10월 4일은 세계 동물의 날이죠. 이 기념일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우리 주변의 반려동물부터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까지 그들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오늘은 생태계에서 동물이 하는 역할을 알아보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일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병아리 학교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연계에는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동물은 종류가 약 150만 종에 달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들을 척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크게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누었습니다. 척추동물은 4만 6,900여 종인데요. 상어, 개구리, 뱀, 닭, 비둘기, 참새, 원숭이 등 동물들이 모두 척추동물에 속합니다. 그럼 무척추동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곤충들이 무척추동물이랍니다. 이 밖에도 지렁이, 오징어, 거미, 달팽이 등 동물들이 포함이 되죠. 김덕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료 송아지를 보내드립니다.

동물들은 자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생태평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평형이란 생태계에서 생물의 종류, 각종 생물의 수량,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승냥이가 사슴과 같은 동물을 포식하는 것을 통해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데요. 사슴은 초식동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는 또 식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신천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재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뚱보새를 보내드립니다.

동물은 생태계의 물질 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풀토미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무기물로 되려면 보통 몇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이 풀더미를 소나 양이 먹으면 동물의 몸속에서 소화 흡수되어 배설물로 배출되는데요. 이 배설물이 다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답니다. 이 과정은 단 하루 혹은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동물을 거치면 유기물 분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은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박영원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수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기잠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은 또 식물의 수분을 돕고 종자를 전파해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꿀벌과 같은 곤충이 꽃꿀을 먹을 때 몸에 꽃가루가 묻히게 됩니다. 곤충의 몸에 묻은 꽃가루가 다른 한 송이 꽃의 꽃술머리에 떨어지면 꽃가루 바지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럼 동물들이 식물의 종자를 어떻게 전파해줄까요? 우리 친구들이 류련을 즐겨 먹나요? 연구에 따르면 야생 류련 종자는 코끼리에 의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긴 코로 나무에 달려있는 류련을 뜯은 후 튼튼한 발로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 과육과 종자를 삼키는데요. 코끼리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분변에 따라 배출된 종자는 새로운 먼 곳으로 전파된답니다. 때문에 코끼리는 효율적인 종자 전파자이기도 하죠. 황상박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송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알락가치를 보내드립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나비나 지렁이와 같은 동물을 잡지 말고 새둥지를 향해 돌을 던져서도 안 되는데요. 함부로 자연보호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동물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서식지도 보호해야 하는데요. 삼림을 보금자리로 하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삼림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풀숲에도 작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잔디밭은 함부로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류용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금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선생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이 없다면 생태계는 활력을 잃게 되고 먹이 사슬도 끊기게 될 것입니다.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게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행동이랍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 하나가 동물에게는 큰 안전이 되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낙엽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부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선 과일을 넘겼으나 거북한 쓴맛은 그냥 남아있다. 현명하게 눈앞의 난제를 처리한 정치가들은 공산당원의 지혜와 리상을 보여주었다. 백룡 강가에 있는 장종마을 구어제에서 1-3군단 전사들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혈육처럼 부둥켜 안았다. 고위급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언제 갈등이나 응어리가 있었냐는 듯 한맘이 되었다. 마을 옆으로 수십 멘탈이 되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위로 좁다란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은 고제였다. 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커다란 집이 바로 장적현당이었다. 9월 12일 오전 지도자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었다. 중앙정치국 긴급 확대 회의가 열린 것이다. 조울래만이 몸이 좋지 않아서 빠졌을 뿐 모태똥 장문찬, 박구 왕가상, 하계풍, 류소기, 등발 등 정치국 위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었다. 팽덕회 양상군, 림표 서병진, 최수번, 엽검령, 리부촌, 림백거, 리유환, 주서, 라서경, 원국평, 장순청을 비롯해 21명이 더 참가했다. 자그만 경당이 사람들로 빼고 기들어찼다. 회의를 앞두고 다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역검령을 둘러싸고 그 아슬아슬했던 장면에 대해 물었다. 호위병들은 어디에서 얻어왔는지 복도에 커다란 주전자를 걸어놓고 물을 끓였다. 마른 나무가 툭탁 투닥탁 불꽃을 튕기며 훨훨 타올랐다. 겉으로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씁쓸하고 떨분 기분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모태똥은 더욱 그라하였다. 그는 누구보다 북진을 꿈꾸었다. 10만 대군이 함께 감성남부에 들어간다면은 마치 룡이 바다에 들어간 듯 마음대로 주름을 잡으면서 멋지게 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서북의 적군이 많기는 하였지만 밥을 싸움을 부추긴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기동전에 강한 장점을 살려 한 개 군, 한 개 사바만 싸운다면 상황은 금방

바뀔 수도 있었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려는 인민들과 힘을 모은다면 미래가 밝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비록 1-3군단은 이끌고 나왔지만 겨우 7-8천명밖에 되지 않았다. 8만 6천명이 강세에서 출발했는데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사람만 남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다. 하지만 모 대통은 이대로 실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었다. 푹 내려앉은 모자를 쓰고 모 대통 곁에 앉아있던 장문전이 상을 톡톡 치면서 모 대통이 주황서기처를 대표해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 대통은 신누른 손바닥에 담배를 낀 채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모 대통은 먼저 고통스러운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았다.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당주왕은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지만 장국도는 기회를 엿보면서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7월 중순 당주왕에서 홍구를 집결시키라고 하였지만 장국도는 따르지 않았다. 로화에 이르러 주왕정치국에서 장국도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한 뒤에야 홍군 사방면군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나아갔지만 몰가에 이르기 전에 또 흔들렸고 아바에 이르러서는 더 나가지 않고 되려 우로군도로 남하하라고 요구하였다. 주황정치국의 몇몇 동지들이 모여 임시회의를 열고 장국도에게 함께 북진하자고 전보를 치었지만 장국도가 드러내놓고 주황의 방침에 맞섰다. 그래서 일방면군의 주력부대만 단독으로 북진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모 대통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를 물론 믿음직한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고 뒤로 물러설 길도 없는 곳. 양식이 모자라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곳을 기반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한두 달이야 괜찮겠지만은 안 다제주까지 쳐들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홍군이 줄어들기만 할 뿐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부대를 대부분 잃게 됩니다. 조항은 절대 1-3군단을 이끌고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항은 다제주가 아니라 전국혁명을 지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모 대통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사방민군이 헤어지고 장국도 동지가 험난했기 때문에 중국혁명은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뭉치고 정확하게 부대를 이끈다면 반드시 적을 이기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굳센 얼굴로 회장을 쭉 둘러보았다. 적들한테 져서 흩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 점령구역에서 혁명할 수가 있고 의용군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모 대통은 드디어 가장 힘든 문제를 사람들 앞에 꺼내놓았다. 그도 장국도의 비례람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은 흥분을 가라앉혀야 했다. 모 대통은 느리지만은 분명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지금 우리가 장국도 동지와 벌리는 투쟁은 역시 당내 투쟁입니다. 앞으로 그가 주황을 따를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에 우리가 당장 결론을 내리고

교통첩을 보내야 할까요? 모태동은 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닙니다. 우리는 되도록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림표와 서병진, 백덕희와 리부추 같은 지휘원들 이름으로 전부를 지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말이죠. 모 대통의 말에 회장은 활기를 띠었다.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마다 생각에 잠기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천장에 매달려 가볍게 흔들거리는 띠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도 있었다. 모두 리성을 앞세워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다. 리성과 감정이 당에 대한 충성심과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힘과 치미는 우라가 뒤섞여 결과를 잡기 어려웠다. 이어서 백덕희가 홍군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보고하였다. 백덕희는 지금 부대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 영과 살을 없애고 탑만 남기자고 제안을 해왔다. 백덕희가 보고를 끝내자 정치국 위원 등발이 더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등발은 노동자 출신 당원인데 새까만 두 눈이 생기로 넘치었다. 혼칠한 기에 여느 때처럼 외투를 걸치고 권총을 찬 모습이 늠름하였다. 장국도가 지금 정대를 앞세워 당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탐낸 자리가 자기 몫이 안 되니까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위원 자리에 오르게 되자 아래에서 이간을 붙이고 부축했지요. 사호회에서는 당정을 자기 입맛에 맞게 뒤엎으려고 했습니다. 정치위원이 모두 8위원인데 장국도는 사방명문 사람으로 9사람을 더 늘리려고 했지요. 우리 당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단호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장국도와 진청호를 당적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특별법정을 열어 재판을 해도 마땅한 일입니다. 중국혁명은 중앙의 지도에서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국도가 반혁명 진영으로 넘어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회장은 또 한 번 술렁거리었다. 대부분 비슷한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깊이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어 종정치부 주임대리 리부춘이 발언을 했다. 왕가상의 부상으로 들것에 누워 가야 하는 형편이어서 리부춘이 대신 일을 맡고 있었다. 최근에는 양상군이 맡고 있던 3군단 정치위원 자리도 넘겨받았다.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았지만은 웃는 얼굴만 보아서는 시골학교 늙은 교장선생 같았다. 리부춘의 발언은 부드러우면서도 냉정했다. 그는 장국도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시 해직시키고 리특은 당성도 없고 오만하니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항 조직부장 라메가 기침을 두 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는 호남 사람인데 남방 사람치고는 드물게 키가 컸다. 남에게든 자신에게든 몹시 엄격해서 무슨 일을 할라 치면 불물을 가리지 않았고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장국도로서는 본질적으로 보면은 적한테 겁먹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 소베트 구역을 만드는 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장국도가 경솔하게 악의 환근거지와 통강, 남강, 타중에서 철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편가르기를 하면서 당을 어지럽혔습니다. 6기 사정전회 이후에 라장용이 한 행동에 버금갑니다.

그는 말을 잠깐 끊었다가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모태동 동지의 의견처럼 당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왕가상이 나섰다. 그는 태연해 보였지만은 아직도 고름을 빼내는 고무관을 끼고 있어 고통을 견뎌야 하였다. 장국도는 볼셰비크의 지도자가 아니라 건달 습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장국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0: 왕가상은 장국도가 당의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왕가상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뒤를 이어 팽독회가 발언을 했다.
1: 장국도에 대한 당의 결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북상을 하겠다면 최악의 결론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0: 서병진도 그 의견에 찬성을 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장국도가 호종남한테 겁을 먹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태동과 장국도의 권력 다툼이라고 한 몇몇 동지들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양상곤도 서병진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리부춘의 말처럼 리특을 당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림표와 박고, 장문천도 잇따라 발언을 했다. 그들은 모두 모태동의 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림표는 장국도가 1방면군은 지식인 군대이고 4방면군은 노동자 농민의 대우라고 하면서 두 방면군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일을 비판했으며 장국도의 잘못을 사람들이 알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였다. 박근은 그동안 장국도한테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고 인증을 하면서 내부에서 장국도의 잘못을 분명히 알 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장문천은 리론가답게 치밀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국도가 다른 당을 꾸릴 테니 반드시 사방면군 간부들에게 그 점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은 사방면군 간부들을 최대한 끌어오는 데 힘쓸 때라면 장국도에 대한 결정은 희망이 아예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여느 때와 달랐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 숨 가쁘게 진행이 된 회의도 아니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가시박힌 말로 마음을 후벼 파는 회의도 아니었다. 담담하고 따분하기만 한 그런 회의는 더더욱 아니었다. 오늘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싸웠다. 감정이 폭발치는 대로 일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한 사람씩 말을 보탤수록 회의장에 모인 이들의 마음은 차츰 차분해지었다. 모태동은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정신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떨음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의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9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황혼빛이 서서히 짙어가고 있다. 소띠해에 태어나서 그런지 소처럼 평생을 부지런히 군말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사는 타입이다. 손재간은 별로 없으면서 매일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는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면 형님이 빈번한 집 이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은가 싶다. 형님은 유별나게 집 이사를 많이 해왔다. 언젠가 손가락으로 꼽으며 세어보더니 도합 25

번 이사를 했단다. 실로 기네스 기록에 오를 만한 어마어마한 차수였다. 옛날에 이사는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지금보다 품이 엄청나게 들었다. 먼저 관계망을 통해서 트럭을 얻어야 했고 친척 친우를 동원해서 부피가 크고 묵직한 이불장, 잔자, 소파를 비롯한 가장 침물을 일일이 씻고 부리우며 온종일 진땀을 빼야 했다. 웬간한 체력이 아니고서는 한 번 이사하고 나게 되면 일주일씩 드러누워 끙끙 아름자랑해가 일쑤였다. 그런 고역을 형님은 짜증내는 일이 한 번도 없이 졸고 이어온 걸 보면 형제 칠남의 중에 인내력이 가장 뛰어난 편인 것 같다. 글쎄 형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다니며 일고생과 더불어 집고생도 많이 해왔다. 너나 없이 개딱지 같은 집에서 살던 시절 20평이 되나마나한 비좁은 공간에서 일여덟 식설이 벅적벅적 함께 부대껴온 형님은 지난 세기 70년대에 20살을 갓 넘긴 풋풋한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하방호 감투를 쓰고 한창 공부할 나이에 용정엔 연지평 남계천으로 내려가 고역살이를 시작했다. 진눈가비가 흩날리며 을씨는스러운 그날 생산대에서 배치한 집은 외양간 숙직실이었다. 농촌에 내려오게 되면 널찍한 육간집이 차려질 줄 알았는데 코딱지만 외양간 모퉁이가 차려져 형님은 사람을 업수 여긴다고 툴툴댔다. 그나마 겨울에는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었지만 여름철에 돌아오면 소독 냄새와 윙윙 날아다니는 파리떼의 성화에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연통에 불이 달린 것이 초가 지붕 철반을 태워보려 막무가내로 그젯날 지주가 살던 낡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북쪽 방향을 바라고 앉으니 이 집은 온종일 해가 안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옛날 석가래에 얹어놓은 수숫대가 썩을 대로 썩어버려 누룩구리한 돈벌레들이 엉겨붙은 채 와글거렸다. 식사를 할 때 밥상 위에 떨어지거나 잠을 잘 때 입을 위해서 기어다녀 소름이 끼칠 때가 많았다. 당시 집안에서 유일한 노동력이었던 형님은 낮에는 집안 밖에 힘든 일을 죄다 혼자 도맡아 하였다. 저녁이 되면 형님은 말없이 겉바람이 세고 불길이 잘 들지 않아서 냉돌같이 썰렁한 옷방에서 잠을 자곤 했다. 희미한 등잔불이 흔들거리면 이상하게 그 방 안에서 커다란 형체의 검은 그림자가 무섭게 노을거려서 누구나 겁먹고 들여다보려면 못했다. 신경이 예민한 엄마 역시 집터가 사납다며 자꾸 알아누워 온 집 식구들이 불안감에 떨었다. 알고 보니 토지객 때 쓰고 살던 지주가 투쟁을 받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터 사나운 흉가였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깜깜부지였던 우리는 그냥 놀러 지낼 수밖에 없었다. 집고생을 하도 해서인지 형님은 추천을 받아 연길로 올라온 첫날에 여러 초빙 단위들을 제쳐놓고 선참으로 건축공사를 점지갔다. 좋은 집을 쓰고 살겠다는 욕망 하나뿐이었다. 직장에서 휘트를 짜는 시점에는 패널을 제공을 하고 미장일을 할 시간표에 맞춰서 세멘트와 모래를 제공하는 재료 보관원인 형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웬만한 공정 예산은 선전해서 척척 해내어 인차 공장장의 신임을 얻었다. 일이 잘 돼서 한때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 바닥을 누비었고 금상첨화로 단위에서 새 아파트 한 채를 분배받았다. 애달로 동쪽에 위치한 아파트는 아담하고 깨끗했다. 헌데 정작 해포가 넘게 살아보니 앞으로 애들이 다닐 학교가 큰 문제였다. 당시 조순족 학교가 시가지 동쪽에는 없고 서쪽 현에 무르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부득불 이사를 해야만 했다. 경림은 공원다리 서쪽 구간을 연 며칠 동안 빙빙 돌다가 마침 적임자를 만났다. 고수머리의 생김새가 붉으대대한 양반이 자기 집과 옷 바꾸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형님은 한편으로는 좀 깨름직하면서도 위치가 마음에 드는지라 곧장 승낙했다. 지금 기억에도 집이 기막히게 어지러웠는데 창문의 유리는 여기저기 깨어나가고 앞마당의 김치움은 평소에 화장실로 사용된 듯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삼복철에 마스크를 끼고 집 청소에 달라붙었다. 속이 미스꺼워 구역질이 났으나 형님의

0: 집인일이다 보니 어찌할 방법도 없었다. 숱한 땀덩이를 쏟아가며 일한 보람으로 드디어 실내가 새롭게 깔끔히 꾸며졌고 앞뒤 마당도 질서정연했다. 형님이 집에 대한 만족감에 빠져 흥이 도도할 점에 난데없이 법원에 후출장이 날아들었다. 무슨 일일까? 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알고 보니 원 집주인 양반이 언젠가 아담하게 꾸려진 집을 찾아와 보고 몹시 후회하던 끝에 집을 되물리겠다고 공공연히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아니, 어린애들이 딱지치기 해도 물리는 법을 모르는데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무슨 짓거리인가? 형님은 도리머리를 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법정에 앉아 상대방에게 사퇴제를 하며 욕설을 퍼부어도 집의 변경수속을 밟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두 집사의 모든 행위가 무효로 되어버렸다. 벙거리 냉가슴 할 듯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형님은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웠다. 배상금을 몇 번 받고 고스란히 집을 내주는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다음 거처를 어디에 잡아야 할지 막연했다. 한간에서 예로부터 소틀 뺀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이 돌고 있어서 갈팡질팡하던 형님은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림시로 새집을 맡기로 했다. 새집 수리의 절반은 의뢰의 내 몫이었다. 사실 아무런 일재간이 없는 탓에 나는 봄마다 다치가로 석탄을 포담아 나르고 흙모래를 이겨 허물어진 벽을 부수하는 힘든 조력공 일박이 할 줄 몰랐다. 새집의 위치가 광진촌이라고 알려주어 찾아가 보니 마침면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주위로 휘 둘러보는 순간에 나는 흠칫 놀랐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얼굴에 새까만 파리가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진짜 아프리카 남미를 방불케 했다. 이 동네에 무슨 파리가 이리도 많을까? 혼자 의문스러워하는 낌새를 눈치챈 집주인이 요즘 시내 파리들이 몰려와 대모한다며 능청을 부렸다. 파리떼가 어찌나 기승을 부렸는지 약을 치고 연기를 피울 때뿐이지 문만 따금히 열면은 확 쓸어들어와 모두 쩔쩔매했다. 그런 집을 정리하느라고 천장에 신문지를 붙인다 장판을 편다며 연며칠 들먹었다. 이사하던 날 저녁에 형님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평소 사회 정치나 역사 문제들을 의논하기 좋아하는 습관과 달리 장차 생활에 쪼들리지 않고 온전한 집을 쓰고 살려면 일찌감치 월급쟁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옳은 것 같다면서 진작에 속셈을 드러놓았다. 직장 생활에 의존도가 높은 나로서는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 시절에는 출근적으로 말할진데 다니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여서 서로 더 좋은 철밥통을 찾느라고 격금내기로 돌을 써가며 속을 무등 썩이고 있었다. 그 후 얼마 안 돼서 형님은 단위에 사직서를 내고 한국행을 거쳐 러시아 장사길에 나섰다. 열심히 장사하여 종잣돈을 쥐고 나서는 곧장 연결세시까지 한복판에서 통이 크게 노래방을 꾸렸다. 물론 발을 가는데 실이 가는 격으로 형님 뒤에는 항상 형수님이 따라서며 춤을 추었다. 노래방은 뜻밖의 잘 됐다. 졸레졸레 찾아온 손님들이 음향설비가 최고라고 엄지를 척 내밀더니 하나 둘씩 소문을 퍼뜨려 놓아 숱한 고객들이 몰려들어 매일 흥성흥성했다. 노래방을 편히 관리하기 위해 형님은 노래방과 가까운 지점에 또다시 살림집을 마련했다. 나는 일손을 거들어줄 겸 찾아가서 차에 실은 짐작을 하나 둘 집 안으로 날라드렸는데 불현듯 웬 모터치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모 건설단이 일꾼이라고 자칭을 하는 두 사람이 골목길 여기저기 파가이주 통지서를 붙이면서 열흘 내로 이사라고 재촉을 했다. 이삿짐도 채 풀지 않았는데 집을 허문다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서로 의안이 벙벙해졌다. 형님은 파가이주 통지서를 유심히 읽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히려 싱글벙글했다. 해통 무렵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 짓는 소식이야말로 호박이 농굴채에 굴러들어온 셈이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집을 철거한 덕분에 보상을 톡톡히 받고 난 후부터 형님은 집거래 정보에 각별한 흥취를 느끼고 노래방 일은 전부 형수한테 맡긴 담 매일 집정보 수집에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되도록 정부의 전망계획에 든 집을 사지 않으면 가격이 아주 싼 집을 물색했다. 집을 근근히 쓰고 사는 거처로 생각했을 뿐 팔고 사는 상품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에 벌써 눈 가늠을 통해 대뜸 시세 차익을 알아내는 빠른 의식을 갖춘 형님의 행보를 두고서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해서 도리머리질했다. 후에
1: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서 무난 전화가 왔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 남아 자영회사를 꾸리고 있는 아들이다. 엄마가 사망하고 홀로 있는 이 애비가 걱정돼서인지 매주마다 전화를 꼭꼭 걸어오곤 한다. 아버지, 떼식을 제때 꼭꼭 챙기세요. 혈압약도 제때 드세요.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세요. 용돈은 우리가 계속 보내겠으니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 텔레비전은 잘 나옵니까? 새로 사드릴까요? 알뜰한 아들의 전화에 나는 그래도 자식 농사는 괜찮게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흐뭇해났다. 걱정 말거라. 홍아가 사준 텔레비전도 잘 나온다. 내가 죽을 때까지 봐도 문제가 없다. 쓸데없는 돈을 팔겠니? 나는 텔레비전 원격 조정기로 음성을 높이면서 일부러 아들한테 텔레비전 소리를 듣게 했다. 아버지, 액정 텔레비는 용정으로 이사오게 됐다. 용정시 교외 마을들에서는 근본 외지의 이사호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무작정 18평방미터가 되는 집을 세맡아 들었다. 당시 재산이란 내 식구가 겨울을 날 수 있을까 말까한 식량 200여근과 현금 600원이었다. 채집 비용은 한 달에 40원이었다. 초라한 이삿짐을 집안에 부려놓으니 겨우 식구 넷이 잘 만한 공간은 나왔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밭도 없고 직장도 없고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 났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려고 나는 이사한 이튿날부터 동네를 돌며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치료와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마른 일, 굳은 일 가릴 새가 없었다. 우선 아침 일찍 삼륜차로 아내를 용정병원에 실어다 주고 두 자식은 용정수학교에 실어 갔다. 그리고는 새집 부근에 있는 연변 농업연구소 벼시험전에 나가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정말로 가릴 것이 없었다. 지저분한 해들의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워낙 일솜씨가 잽싸고 부지런해서인지 주변 농가들에서는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왕청현 배초구진에서 생산대 대장을 하면서 수전 한전 농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농사꾼이었다. 수전 한전 농산일에는 막힘이 없어서 모두들 나를 실농꾼이라고 불렀다. 찬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밭으로 달려나갔다. 내가 하도 부지런하고 일솜씨가 좋았던지라 교회 주변의 마을들에서는 서로 빼앗다시피 나를 불러갔다. 시간이 더 흐르자 일손이 딸리는 집들에서는 아예 철따라 나한테 밭을 도급주기까지 했다. 밭을 도급 맡아도 주인한테 쌀을 바치고 나면 남은 량식은 우리 네 식구의 식량이 될까 말까 했다. 온 하루 힘들게 일하고 맥이 지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서면 그래도 새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난 이튿날이면 또 날이 희붐이 밝으면 일거리를 찾아 지문을 나섰다. 비록 새집이었지만 우리 집 작은 창문으로 따스한 햇빛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재빨리 적응해 손잡고 학교에 깡총깡총 뛰어갔다. 그때 나는 그래도 도시는 아니어도 시교에 이사온 것을 잘한 선택이라고 속으로 몇십 번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런데 도시 근처에 이사오니 이전에 우리가 고향에서 살았던 농촌과는 문화생활이 완전히 달랐다. 링근의 집들에서는 모두 텔레비전, 물론 흑백을 사놓고 저녁마다 온 집 식구가 단란히 모여 앉아서 시청했다. 여름이면

집집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나를 보고 칭얼댔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안절부절 못하자 나는 부랴부랴 아이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섰다. 문 밖을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 아들 명길이와 딸 홍화가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수그리고 락태한 고양이 상을 하고 걸어오고 있었다. 저녁 때가 다 지났는데 집에 오지 않고 어딜 갔다 이제야 오니 엄마가 근심하는데 나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두 자식들은 나를 보고 서로 번갈아가며 성토했다. 먼저 아들놈이 한참 재미있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일수 어머니가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너네는 집으로 안 가니? 빨리 가라고 호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이번에는 딸애가 아니 글쎄 일수 엄마가 싱 하고 방에 들어와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을 끄고는 빨리 가라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깨를 달싹거리기까지 했다. 기분이 몹시 상한 것 같았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삽시다. 남의 집에 가서 보니 눈치가 보입니다. 명길이가 말하자 홍아도 뒤질세라. 아빠, 우리도 텔레비전을 사요. 하고 나의 손에 매달렸다. 나는 자식들의 지청구에 아이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들과 딸의 앞에서 큰소리 쳤다. 그래, 우리도 사야지. 너희들의 학습 성적이 오르면 내가 꼭 텔레비전을 사주겠다. 나는 솔직히 자식들과 약속해놓고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우리 집 형편에 시름시름 앓는 아내가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실정에서 텔레비전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찬 현실이었다. 아내의 병 치료비도 다 감당 못하는 조세에 텔레비전을 살 경제적 여유가 근본되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텔레비전을 살 돈을 벌지? 나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래서 나는 일전이라도 돈 벌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발벗고 나섰다. 정말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고 또 일했다. 얼마나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했으면 교회 농촌들에서는 나를 머스미까지라고 불렀겠는가. 그때 교회 집들은 대부분 초가집들이었다. 그래서 봄이면 초가집 이영언기, 온돌수리, 벽 바르기 등 일이 많았다. 나는 닥치는 대로 쉬지 않고 마을을 돌며 품팔이를 했다. 내가 하도 열심히 해서인지 품값도 올라가고 일거리가 생기면 나부터 찾기 시작했다. 일거리가 차차 늘어나면서 얼마간의 목돈도 모으기 시작했다. 농사철에는 한전 조전 상리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벌었다. 탈곡하기 전 량식이 다 떨어지자 나는 연변농업연구소 탈곡장과 연변농학원 탈곡장을 돌면서 씨앗 털기를 하면서 나달을 주었다. 가을이 돼 손에 얼마간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나는 새집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작은 초가라도 사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또 지청구를 들 줄이야. 아버지, 우린 언제 텔레비전을 삽니까? 다른 집에는 텔레비전이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청을 거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자식들과 한 약속을 3년이 지나 뒤늦게나마 실현하게 됐다. 1986년 여름, 아이들이 방학을 하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17촌짜리 흑백 텔레비전을 샀다. 아이들은 보물이라도 얻은 듯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닦고 또 닦았다. 그때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딸에는 수학교 6학년이었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보기라도 하듯 아이들은 밥숟가락 떨어지기 바쁘게 텔레비전 앞에 달려가서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아내는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구차하게 남의 집에 텔레비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텔레비전을 사놓으니 아이들은 책을 볼 염도 하지 않고 밤낮

스스로 텔레비전만 봤다. 아마 온 방학 숙제는 한 페이지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서만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개학해 국경절쯤에 치른 모의시험에서 아들과 딸의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당금 고중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 아들이 문제였다. 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민한 끝에 아이들한테 중대한 결정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텔레비전을 못 본다. 너희들이 이대로 나간다면 대학은커녕 고중도 못 간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이들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집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생각 밖으로 아들 명길은 불만은 온데간데없고 나의 결정에 동의했다. 아버지, 옳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대학교는커녕 고중에도 가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딸 홍아는 입이 뼈로 통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 아들 명길이가 오빠 구실을 하는 것 같았다. 너도 이제는 중학교에 입학하겠으니 학습 성적을 올려야 중점 고중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다. 아버지가 새까만 얼굴로 온돌 생이질까지 하며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대학까지 못 간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겠니? 아예 우리 오늘 저녁부터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 여동생을 타이르는 명길이가 여간 대견스럽지 않았다. 어린 딸도 오빠 말에 감동이 됐는지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흑백 텔레비전은 이튿날부터 도로 텔레비전 포장 상자에 들어가는 신세를 지고 말았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신분으로 이따금씩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를 붙이면서 불만 한마디 없이 밤 늦게까지 매일 견지했다. 고참 집 아이들이 샘도 빨리 든다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불만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잘 사는 가정과도 비기지 않고 되려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했다. 세월은 료수와 같이 흘렀다. 명길이는 이듬해 현 중점 고중에 입학했다. 고중에 입학해서도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정력을 쏟았다. 고중에 다니는 3년 사이 아들은 한 번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흑백 텔레비전은 박스 안에서 고스란히 몇 년 동안 잠들 수밖에 없었다. 3년 후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5년 후 딸에도 장춘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이 소식이 동네에 전해지자 부근의 집들에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8평방미터 셋집에서 대학생이 둘이나 나왔다면서 칭찬이 자자했다. 어쩜 아이들이 텔레비전도 한 번 보지 않고 공부하더니 끝내 성공했구나. 딸애까지 대학교에 붙게 되자 우리 부부는 이젠 우리도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먼지를 뒤집어 쓴 텔레비전 상자를 내리웠다. 정말로 몇 년 만에 상자를 열어서인지 흑백 텔레비전에도 먼지가 적지 않게 묻어 있었다. 아내가 몇 번이나 닦은 텔레비전을 나는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켰다. 그런데 앞불사 텔레비전을 켜도 새까만 화면만 나올 뿐 감감무소식이었다. 화면은 근본 켜지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날이 밝기 바쁘게 3륜차에 텔레비전을 싣고 수리부로 향했다. 수리부 기술원은 검사해보더니 시무룩이 웃으면서 이 텔레비전을 더 이상 못 봅니다. 모든 부속품이 습기에 부식돼 이제는 버리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텔레비전을 얼마 보지도 않고 상자 속에 넣어두고 보관했는데 버리게 되다니. 18평방미터 단칸방에서 새집살이를 하다 보니 겨울이면 온 집안에 김이 꽉 차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아까워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수리부에서는 이 텔레비전은 캐스로부터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운송비를 주고 삼륜차에 싣고 오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버리면서도 몇 번이나 그 쓰레기통을 되돌아봤다. 주인을 잘못 만난 텔레비전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래도 그 흑백 텔레비전 때문에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켰고 자식들의 의지도 키우지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에 갈마들면서 나는 집으로 오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 한 사람의 노동으로 자식 둘이나 대학 공부를 시키려니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여유가 없었다. 딸이 장춘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는 여느 집에 거의 다 있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두 명의 대학생을 키운 보람으로 남들보다 자긍심이 넘쳐흘렀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출근하게 됐다. 첫 월급을 받은 아들은 21인치 맞짓이다 색 텔레비전을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우릴 대학 공부시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쉬면서 텔레비전도 시름 넣고 보세요.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난 콧마루가 시큰해 났고 아내도 돌아서서 눈곱을 찍는 것이었다. 1992년 어느 여름날 대학을 졸업하고 상해 모 대기업에 출근하던 딸애가 불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말도 없이 웬일이냐? 아버지 어머니, 이젠 연세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볼 때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드릴게요. 이튿날 딸애는 나의 손을 잡고 용정시내를 석회 훑듯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도시 한복판에 높이 솟은 해란강이 내려다 보이는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샀다. 집은 이미 장식이 다 된 상태였다. 문제는 가정용 기물이었다. 한류 구차하게 살아온 우리는 아들이 사온 텔레비전을 새 집에 갖고 가려고 했지만 딸애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그 텔레비전을 중고 상점에 팔고 49인치 고화질 텔레비전을 사오기까지 했다. 이사하는 날 정든 교회 마을을 떠나는 내 마음은 착잡했다. 고진감래라더니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자식 농사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흑백 텔레비전도 보이지 않고 자식들을 공부시켜 이젠 자식들의 덕을 보게 됐으니 인생이 정말로 꽃만 같았다.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앓던 아내는 1996년에 끝내 저 세상으로 떠났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우리 애들 잘 키웠지? 하고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요즘 따라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 딸애가 사준 텔레비전을 볼 때면 먼저 간 노친네가 그립다. 그런데 또 아들이 액정 텔레비전을 바꿔주겠다니. 아, 얼마나 좋은 세월인가. 난 아내가 누리지 못한 행복까지 다 누리면서 아들 딸의 효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다.

네, 그래서 주인공은 자식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와 여러 가지 해드는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온 과거를 흑백 텔레비전의 장만 과정에 연결시켜서 서술했습니다. 주인공은 힘들고 가난했던 과거였지만 자식 농사에 성공해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데요. 이는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해 행복한 생활을 이룩한 많은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젊어서 고생해서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녀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보도입니다. 2026년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과 2026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올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도연맹전은 연변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절액을 입각해 체육 경기를 핵심으로 본토 인재 육성, 도시 브랜드 구축,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융합, 민족 단결, 공동 건설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도연맹전은 열정 넘치는 경기장을 문화 관광 체육 융합의 생동한 무대로 만들고 기층 체육의 비옥한 터전을 깊이 가꾸며 분투하는 체육 정신을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 전역의 자원을 연동시켜 변강의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경기를 통해 민족 단결 진보에 힘을 부여하고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에 왕성한 생기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문화체육으로 변강을 진흥시키고 단결로 변강을 안정시키며 산업으로 변강을 부유하게 하는 새로운 답안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축구는 연변의 가장 선명한 상징입니다. 올 여름과 가을 축구 열풍이 연변 대지를 휩쓸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연변축구연맹전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수 단련, 높은 수준 검증에 완전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토 선수 리진이가 바로 두 연맹전에서 활약한 우수 대표입니다. 올해 17살인 그는 연변축구연맹전에서 령정 등룡팀을 대표해 출전해 날카로운 돌파와 안정적인 득점 능력으로 최우수 공격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도 계속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신세대 축구 역량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리진입니다. 제2회 연변축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본토에 뿌리내린 전민 경기인 연변축구연맹전은 전주 8개 현시를 진지로 기층에 입각하고 청소년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28개 경기를 전면적으로 펼쳤으며 전주 여러 민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실전을 통해 성장하는 량질 플랫폼을 마련해 줬습니다. 경기는 전주 청소년 팀과 기층 축구 애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했습니다. 상시적인 실전 경기는 본토 선수들의 심리 자질과 경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단련시키고 연변 축구 후비

제대우건설에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입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동북전역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 도시축구 경기로서 연변 본토 축구 인재 실력을 검증하는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용감하게 분투하며 4강에 진출했는데 전 과정에서 용감히 앞다투는 경기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기청 연변축구연맹전의 정성어린 육성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실전 검증에 이르기까지 연변축구인들은 초심을 지키며 분투해 축구의 고행이라는 금빛 간판을 더 빛내고 연변축구의 우량한 전통이 축구 경기장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두 연맹전에서 우리주는 변강 특색에 입각하고 민속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해 전용 문화관광 IP를 만들고 전역 전파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연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대회 지명도와 호감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은 단일한 체육 경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속문화 공연을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경기장을 민속문화를 전시하는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회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학춤, 조선족 전통 복식쇼, 창적 민족 가무가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형문화재와 현대체육이 융합돼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연변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 리영화입니다. 이번에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준비해 현장에 와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유서 깊으며 안도의 뿌리를 내린 지도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연변의 무형문화재를 직접 본 여러 인터넷 플랫폼을 휩쓸면서 연변 특산물과 연변 민속, 연변 풍정이 널리 알려지게 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인터넷 흐름 경제와 경기장 경제의 발전 기회를 정확히 포착해 체육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플러스 상업무역 소비 융합 발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인기 IP로 전역 소비를 이끌어 경기 인기와 흐름을 변강 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으며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태 응원단과 명태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명태는 연변 특색 미식 산업의 소비 열풍을 이끌며 연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경기 열기는 명태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연길 여러 명태 요리점의 고객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연길 주민 류내사입니다. 평소에도 즐겨 먹습니다. 요즘 동북축구연맹전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춤이 인기를 끈 뒤 틱톡에서도 봤습니다. 먹고 싶어서 와 맛을 봤는데 예전 그대로의 익숙한 맛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마 선생입니다. 우리도 동북축구연맹전의 명태 응원춤을 봤습니다. 마침 연길에 관광을 왔는데 여행하면서 말린 명태도 맛봤습니다. 평소에는 매운 것을 별로 먹지 않는데 저녁에는 명태 껍질도 맛봤습니다. 식감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실이 경기 화제에 맞춰 말린 통명태와 맞춤형 양념 세트 등 특색 상품을 혁신적으로 판매하고 전통 건조 공예와 먹는 방법을 보급하면서 연변 특색 농산물 우수 상품이 전국으로 판매되도록 조력해 경기 흐름이 판매량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되게 했습니다. 연변 우선 생방송실 프로젝트 운영자 우혜성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에서는 찢어놓은 말린 명태를 판매해왔습니다. 대중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양념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지금 명태가 인기를 끌고 있어 판매량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우리주는 입장권 연동 전역 소비 역량 부여 모식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오프라인의 분산적인 판매 촉진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의 도약식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우리주는 은련과 손잡고 연변 한장 입장권이 초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130여 개 량질 상가를 모아 경기 입장권, 고속 열차표, 비행기표 등 각종 권익을 종합시킴으로써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전 소비 사슬을 아울렀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축구표로 미식 할인 받기 등 특색 혜택 활동은 소비 열풍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현역 상업 무역, 음식, 문화관광, 소매시장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미식성 경리 최금요입니다.

입장권, 탑승권 경제에 호응하고 고향팀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백화상점과 백리상에서는 특별히 경기장 열기 뜨겁게 미식 즐겁게 혜택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백화상점과 백리상에서 식사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월 경기장 입장권을 가지고 백화상점에 와서 식사하면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주는 경기 전경을 혁신적으로 확장해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만달 광장, 부르하트, 연결시 1978 문창원 등 여러 곳에 경기 관람 제2현장을 설치하고 주제 장터, 야간 관광 경제, 변경 관광과 연동해 축구 관람 플러스 장터 구경 플러스 미식 체험 플러스 변경 관광 일괄식 체험 세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연결 주민 왕철입니다. 열의 방주가 정말 좋습니다. 연길의 밤 풍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2현장에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똑같이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마침 주말 휴일에 맞춰 연길이와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을 보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삭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에 두터운 절에게 의탁해 비바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관람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축구를 유대로 광범한 팬들을 한데 모아 본토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관광, 장터 소비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 합니다. 각지 문화 관광 부문은 쌍방향 추천과 자원 공유를 했습니다. 할빈, 장춘 등 도시들은 연변에서 문화 관광 추천 활동을 펼쳐 동북 문화 관광 일체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연맹전 경기는 변경 현역의 관광객 유동을 견인하고 체육 소비 새 정령을 육성하며 전역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그냥 체육 경기가 아니라 연변의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주동하는 생동한 실전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우리는 문예 공연과 무형문화재 장터,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민과 외지 축구 팬들에게 특색과 활력을 다 갖춘 문화 관광 성회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하고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도와 저력,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금 및 교류합작처 처장 류창강입니다. 우리는 흥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빙설 대시계와 포세이돈 그리고 우리의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세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길에 와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연길의 관광 사업이 아주 활발하고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관리와 풍경구 통관, 야시장 분위기 등 우리 할빈 문화관광이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연길은 정말 특색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총무하고 배우겠습니다. 경기장 내 선의의 경쟁에서 경기장 밖의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두 연맹전은 동북은 한 집안, 여러 민족은 한 마음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청소년, 주민들은 경기장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고 체육 성회를 즐기며 단결의 정을 나눴습니다. 내몽골, 흥룡강, 려원, 길림 등 동북 각지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었습니다. 내몽골 축구 팬들은 하다를 증정하고 각지 축구 팬들은 우호적으로 교류하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축구 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모습은 예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번에 처음 체험해봤습니다. 마음이 아주 격동되고 내몽골 특색 문화에도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 사이에 이런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과 미식 등 여러 면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촉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두 연맹전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1층 풍부히하고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 간의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혔으며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단결 분투하고 사업 창업하는 정신 자세를 지속적으로 북돋아 변강 사회의 조화 안정과 장기적 안정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체육 경계에서 본토의 힘을 모으고 문화 융합 속에서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쌍방향으로 서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발전 합력을 결집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연애사입니다.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이겨도 동북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동북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의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유명 축구 선수 곡성경입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두 도시의 서로 다른 문화를 더 많이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여러 도시 문화를 중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층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불씨를 이어가는 데로부터 지역을 뛰어넘어 널리 전파하고 도시에 힘을 부여하기까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으로 전역 경제를

나가면서 경계 명령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중들이 즐겨 참여하는 문화체육 활동을 더 많이 개최해 여러 민족이 한 마음으로 뭉치는 힘을 모으고 변강 발전의 동력을 활성화하며 신시대 연변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새로운 답안지를 지속적으로 써 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3: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의 생활 방송

방송, 교통문의 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을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중의 이론에 따르면요, 가을철은요, 건조해서 폐가 쉽게 손상이 되며, 폐 기능 실조, 콧물, 코 건조, 코 가려움증, 기침 등 증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중의 전문가들은요, 가을철 건강 관리, 폐 보호에 달려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건의를 내놓았습니다. 가을철 폐를 보호함에 있어서 집안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맑은 공기와 탁한 공기는 폐에서 교환이 되는데요. 인체가 폐에 흡입해드리는 공기질은 폐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을철에는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줘야 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맑은 곳을 선택을 해서 스스로 기침을 해서 호흡기와 폐의 침전물 그리고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피부 손상을 감소시킵니다. 수분 공급을 잘하는 것도 폐를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폐의 수분이 결핍되기 쉬운데요. 폐와 호흡기의 정상적인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계절보다 하루에 최소 50ml의 물을 더 500ml의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요, 소량으로 여러 번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폐를 보호함에 있어서 또 합리적인 식사에 정신을 덜어야 합니다. 중의 이론에 따르면요, 건조하면 폐가 쉽게 손상이 되고 음을 소모함으로 가을철에 식이요법에 주의를 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줘야 합니다. 백합, 목이버섯, 흰목이버섯, 그리고 마, 배꿀 등은요, 폐를 보호해주고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실, 석류, 키위 등과 같은 신과일을 적절히 섭취해도 폐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을철 건조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폐를 보호하려면 있어서 또 정서 조절도 참을 중요합니다. 가을철에

0: 마치 일부 로인들한테 슬픔, 울고 같은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중이리로는 슬픔과 울은 폐에 영향을 주며 폐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쌓였던 후 우울한 감정을 제때 풀고요. 야외 활동을 누려주며 음악, 그림 그리기 또 서예 등을 통해서 제때 정서를 조절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폐의 보호에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면은 조깅, 산책, 태극권 등은 호흡 기능을 개선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며 심폐 기능을 증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주 최소 3회, 매회 15분에서 20분 정도 운동할 것을 권합니다. 네, 가을철 폐보호가 참으로 중요한 거 아시죠? 들어보면서 네, 위에서 소개한 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2: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1: 365일을 건강하게
2: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가을철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데다 기온도 알맞아 운동하기 매우 좋은 계절입니다. 아시다시피 꾸준히 운동을 견지하게 되면은요, 신체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기분도 상쾌해지고 질병 예방에도 이롭죠. 하지만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또 날씨 변화가 큰 만큼 운동 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을철에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으며 또 운동 시에는 어떤 면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육연구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이 가을철 운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가을철은 운동하기 매우 좋은 계절이잖아요. 뭐 또 이 환절기 면역력을 높임에 있어서 운동만한 좋은 보약도 없지 않습니까? 이 가을철 운동은 구경 우리의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운동학적 측면에서 짚어주실까요?
3: 네, 운동학적으로 볼 때 우리 가을철은 네 계절 가운데서 운동하기 제일 적합한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을철은 낮 온도와 우리 습도가 운동하기에 제일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가을철에 운동을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는 물론 면역력 제고도 그 어느 계절보다도 더 우월할 뿐만 아니라 가을철과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감기나 전염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을철 운동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심폐지구력이나 근지구력 향상은 물론 비만 해소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쌓인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름철 기간에 심한 무더위로 낮아졌던 기초 체력도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여금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가을철은 엄연한 환절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는 말 그대로 낮과 밤 사이 일교차가 큰 데다가 계절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가 따르기 때문에 환절기인 가을철에 운동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올바른 운동 요령에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네.
3: 전문가들은 우리 계절이 변화에 대한 인체 변화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봄에는 몸이 나른하고 가을에는 피곤하고 여름에는 졸린다 이런 관점인데요. 그래서 가을철에 접어들게 되면 항상 몸이 피곤하고 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 가을철 피곤함은 정상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분들하고 한다면 가을철에 잠시 동안 나타나는 단기적인 피곤함은 가을절기에 들어선 이후에 생기는 신체 조성의 하나의 반사적 신호로서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학 전문가의 이야기 되면은 수분절기가 지난 후부터는 아침과 저녁이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신장 기능 자체가 반사적으로 생기는 생리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비장은 주로 근육이 활성화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졸리면서 팔다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갈설이 자주 생기는 이러한 피곤함과 무력함을 극복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상적인 우리 실내의 습도를 유지한다든지 또 충분한 수면 보장을 한다든지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든지 그리고 식단 조절이라든지 적당한 운동과 같은 이런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니뭐니 해도 제일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자신이 몸에 알맞는 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그렇죠. 알맞는 운동 좋죠. 근데요, 이 가을철에 적합한 운동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죠?
3: 네, 가을철에 적합한 운동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건강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분들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등산이나 야외 자전거 타기, 그 외에도 배드민턴과 같은 스윙 동작을 동반한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빨리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절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노약자에게는 물론 심장병 환자나 당뇨병 환자 그리고 비만인 사람들에게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벼운 달리기는 가장 손쉽게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 종목 중에 하나로서 관절염이나 심장병 환자, 비만인 사람들보다는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다고 봅니다.
0: 네.
3: 예, 달리기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운동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한 2km에서 3km 정도를 한 20분 정도 달리는 것이 좋겠고요. 신체의 적응 정도에 따라 가지고 2, 3주마다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등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체 근육 발달은 물론 발목이나 무릎과 같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연과의 접촉 가운데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등산 운동은 무릎 부상이나 관절염 환자에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야외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우리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육이나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적절한 운동이며 관절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들에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신체의 조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적합한 운동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아무리 가을철이 운동하기 적합한 계절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힘만 많이 들고 운동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운동 상해 위험을 커지기 때문에 운동 강도는 운동 과정에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체내 운동 능력이 한 50%의 강도의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점차적으로 운동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운동 후에 피로감이 없으면서 기분이 상쾌하고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운동에 적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운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네. 근데요, 이런 운동들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3: 네, 첫 번째는 우리 빨리 걷기와 같은 우리, 걷기와 우리 가벼운 달리기 같은 것들을 말씀드린다면 빨리 걷기나 우리 가벼운 달리기는 일반인들이 진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운동 방식 중에 하나로서 심폐지구력이나 근지구력을 단식인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여도가 가장 높은 운동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등산이나 도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하여금 근육과 심폐 기능을 단련하고 신체 기능과 조화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우리 무턱대고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공원이나 관광지 같은 우리 열린 공간을 선택해 도보를 할 수 있으며 등산 시에는 고난도 지형에 맹목적으로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날씨 변화에 항상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림과 고해발 지역이 날씨 변화는 예측하기 힘들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항상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폭우를 만났을 경우에는 즉시 피난처를 찾아 번개나 저체온증 같은 위급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야외 자전거 타기를 말씀드린다면 야외 자전거 타기는 체중 감량과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며 상하체의 근력 강화는 물론 심폐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인내력이나 지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우리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전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철저히 검사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기본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헤드라이트와 같은 이런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출발하기 전에 자전거에 손상되기 쉬운 여러 가지 예비 부품과 상용되는 수리 도구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전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 헬멧은 대부분이 충격력을 흡수하고 완충과 충격 흡수와 같은 보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하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사 장비도 착용해야 하며 초보자는 운동장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변을 달 때는 교통 규칙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체력 수준이나 능력에 맞게 자전거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배드민턴 운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녀로서 모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서 신체 조화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 순발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운동은 동작 폭이 크기 때문에 편안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착용하여 손목이나 발목을 접지르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근데요, 운동에서 효과를 봄에 있어서 어떤 강도로, 어느 정도로 해주는 것이 가장 내 몸에 알맞고 이상적이라고 봐요?
3: 네, 갈철이 들어와서 계속한 날씨와 환경에 대한 신체의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보다 높기 때문에 운동 횟수는 다른 기술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우리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갈철 운동에서 더 많은 효과를 보자면 쭉 오랫동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운동을 시작했다면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그 운동 효과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학 측면에서 볼 때 보통 운동에서 효과를 보자면 3개월 이상 계속 견지해야 우리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우리 운동 강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중등 부하의 운동 강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 강도는 본 운동할 때 심장박동수로 말씀드린다면 1분간에 한 140개 정도의 심박동수를 유지하는 게 가장 리상적이라고 봅니다. 운동 시간은 다른 기술보다 다소 길어도 괜찮기 때문에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분들을 한다면 한 시간을 넘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보통 하루에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소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면 한 50분 정도로 하고요. 다소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1시간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운동이 있어서 운동 시간대를 말씀드린다면 일반인들은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느 시간대도 별로 관계가 별로 없지만 해도 고혈압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당뇨병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을철에 일교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른 새벽 시간대의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맞아요. 너무 이른 시간 또 잠자기 전에 너무 늦은 시간 이럴 때는 운동을 예, 피해야 맞습니다. 되죠. 예. 낮 시간대나 뭐 그 보통 출근족들이 퇴근 시간 뭐 8시 뭐 5시 6시 이때가 좋다 하긴 합니다.
3: 예, 예.
0: 시간을 더 맞춰서. 그런데 이 가을철 운동 뭐 복장은 어떤 것을 입으면 좋을까요?
3: 네, 운동할 때 운동 복장은 우리 가을철에는 낮과 밤 사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지나치게 얇은 옷이나 노출이 심한 복장은 운동 후 땀이 빠르게 증발을 내가지고 열 손실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체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면역 저하로 인해 가지고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가을철에 운동할 때는 기후 변화는 물론 운동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운동 복장을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네.
3: 일반적으로 우리 가을철 운동에 알맞는 복장은 새벽 운동 시는 땀 흡수가 잘 되고 열 손실이 적은 우리 긴 소매와 긴 바지가 적합하다고 보고요. 한낮에는 운동할 때는 짧은 소매와 짧은 바지를 착용하더라도 운동 직후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서 체열을 서서히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녁 시간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밝은색 운동 복장을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며 도로변에서 운동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 교통규칙이기 때문에 교통규칙을 꼭 준수해 가면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래요. 그렇다면 운동을 함에 있어서 보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3: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우리 공기가 건조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내 수분이 쉽게 유실되기 때문에 하루에 대략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료수는 소량으로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마셔야 하며 특히 가을철에는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날씨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따스한 물에 꿀과 같은 이런 것을 첨가해가지고 표를 숨죽여주는 게 좋다고 또 봅니다.
0: 네. 그리고 또한 운동 시에도 좋습니다만 주변을 둘러보면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질병에 이제 도움이 될까 천천히 운동을 하면서 병을 물리칠까 해서 운동하는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을철 운동 시에 뭐 주의할 점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3: 네, 맞습니다. 운동하죠. 처음에서 볼 때 가을철은 습도가 낮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을철에 운동을 시작한다면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만성 질환

0: 혈관 질환인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갈처의 운동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전문의사와의 상담을 거쳐가지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후 운동 형태나 운동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갈처의 운동을 하신다면 일교차가 비교적 심한 새벽 시간대의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 강도는 중등부하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동 시간은 50분을 초과하지 말고 운동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운동 종목 선택은 무조건적으로 무리하거나 국부적인 부위 운동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없이 즐겁게 향할 수 있고 전신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산소성 운동 형태가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운동 종목들은 맨손 체조라든지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등산, 수영, 계단 오르기, 태극권, 여가와 같은 운동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있어서 운동 강도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 등에 땀이 약간 배일 정도, 숨이 약간 찬 수준에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근력 운동을 겸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민감도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당 대사도 잘 되고 기초 대사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 수치를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 전 체중과 혈압을 측정한 후 산책이나 가벼운 달리기와 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좋겠고요.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과 같은 약간 좀 힘이 좀 들어간다는 이런 운동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심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요, 평소 격렬한 운동을 삼가해야 하는 등 운동 시에 조심할 것들이 많습니다. 심장 질환 환자들의 가을철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은 심혈관계라든지 순환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혈액을 심장이 펌프작용을 통해가지고 산소와 영양을 각 조직에 전달하는 순환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심장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는다면 근본적으로 운동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가을철은 엄연한 활정인 만큼 낮과 밤 사이 일교차가 비교적 심하기 때문에 심장질환은 동맥경화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가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심장질환이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 시간대는 일교차가 심한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9시부터 10시 혹은 11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오후에는 3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운동 종목은 산책이라든지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나 태극권과 같은 저강도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운동 강도는 중등 강도의 부하로서 인체 간격으로 말씀드린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나 등에 땀이 살짝 배일 정도라든지 주위와 대화가 가능할 정도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에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비는 일주일에 3회 정도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할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또 실내 온도가 한 20도 좌우가 되는 장소에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렇죠. 그래서 로이들한테는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건강 장소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만큼 운동 시에 조심할 것들이 꽤 많죠. 안전을 위해서 로인들은 이 가을철 운동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께서 어떻게 또 나름 보시는지.
0: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적당한 야외 운동은 로인님들이 신신 건강 크기에 큰 도움이 되지만 가을철은 엄연한 환절기인 만큼 로인들이 가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날씨 변화에 주의를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운동 방식과 운동 강도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을철에 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와 산책 같은 이런 운동인데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이 걷기보다는 올바르게 걷는 게 건강에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걷기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을 딛는 이런 요령인데요. 그 요령은 발 뒤꿈치를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 발 앞꿈치 쪽으로 중심을 옮겨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걷기 운동을 할 때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을 방법으로

0: 운동을 한다면은 쉽게 피로가 오고 발에 통증이 자주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걸을 때는 너무 보폭의 구애압을 받지 말고 각 개인이 보폭에 따라 가지고 걷는 방법이 제일 좋겠고요. 걷기 운동에는 느리게 걷는 완보라든지 또 평보, 속보, 급보 이렇게 구분되는데 각 걷기 속도에 따라 가지고 매분당 소비되는 칼로리가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8,000보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사람마다 체력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니만 해도 자신이 몸에 알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갈철에 들어와가지고 산책도 러닝들이 가장 적합한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러닝들은 공원이나 강가에 공기가 좋은 곳에서 한 번에 한 8시간 내지 1시간 산책할 수도 있는데 속도와 강도는 개인의 신체 정황에 따라가지고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러닝들이 갈철에 야외 운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운동 전에 특히 관절 부위 준비 운동을 잘하여 근육과 관절 부상을 피해야 하며 동시에 날씨 변화에 적절한 우리 옷을 추구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운동 강도는 중등 강도 이하로 해야 하며 만약 운동을 하는 과정에 어지럼증이나 미스움이나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운동을 즉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 전후에 적당히 수분을 보충해야 하며 운동 중에는 또 운동 직후에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적은 양의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게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에 지나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일교차가 커지면 뭐 인체 면역력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죠.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는 신체 운동 능력, 적응 능력도 저하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상의 위험과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준비 운동이 또한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 운동 전에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할까요?
0: 네, 가을철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어느 계절이든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가을철에는 건조하고 일교차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한 수분 섭취나 보온 조치 그리고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같은 준비 운동을 더욱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나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 의사와 상담을 거쳐가지고 또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에 알맞는 운동 종목과 운동 강도나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을철은 이른 아침에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해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 진행하는 준비 운동은 대략 한 10분 정도로 하되 주약의 근육과 인대, 관절을 서서히 늘려주거나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는 신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스트레칭은 물론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어깨라든지 목과 같은 신체의 주요 관절이나 발다리 그리고 허리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준비 운동을 그러면 또 마무리도 자면 또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준비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동 후 우리 마무리 운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운동한 적 처음에 볼 때 갈채는 습도가 낮고 일교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운동 중 준비 운동으로 준비하지만 본 운동을 마친 후에 진행되는 마무리 정리 운동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정리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몸은 운동 중에 생성된 젖성과 같은 피로물질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이나 심장 박동수나 우리 혈압 등을 안정지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갈철에 우리 하는 정리 운동은 적응 단계에 있는 우리 몸을 안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대략 한 10분에서 5분 정도로 우리 해도 괜찮은데 낮은 강도로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가을철에 하는 우리 정기 운동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벼운 체조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기 운동을 할 때는 우리 운동의 강도가 강도와 우리 속도를 서서히 우리 낮추고 심장 박동수가 일반적으로 한 100회 정도로 우리 낮추는 것이 좋겠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정시 우리 심박동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뜻으로 우리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 네네. 비가 온다든가 또 뭐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할 경우라면 실내 운동도 권장을 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뭐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우리 가을철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환경 조건이나 경제적인 조건이 허락된다면은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네.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가정 기물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쿠션이나 의자, 책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우리 운동 방법을 하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쿠션, 우리 자부동이라고 하죠.
1: 네.
0: 예, 우리 속된 말로 마룻바닥에 펴놓고 그것을 배 밑에 깔고 정면을 엎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두 팔을 앞으로 뻗은 가운데 예, 양다리를 45도 각도로 올립니다.
1: 그것도 예. 만만치 않더라 보니까.
0: 예, 그렇죠.
1: 팔다리 뻐근에.
0: 맞습니다. 저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힘이 좀 들어가야만이 근육이 좀 맞아요. 생기기 때문에 예, 운동을 자주 하게 되면은 허리 힘이나 허벅지 근육을 달리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일명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운동인데요. 우리 의자나 책상 무술을 잡고 양다리를 한 45도 각으로 벌린 후에 우리 일어났다 앉았다를 우리 반복하는 이런 동작인데 이 운동은 주요하게 종아리와 우리 허벅지 근육을 튼튼히 만드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 노님들은 이거 잡지 않으면 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상 모서리나 벽을 잡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거 하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으로서 자신이 체중을 이용한 체중 부하 근육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고무줄이나 우리 아령 이런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뭐냐 하면은 양호치조라든지 뭐 부어청이라든지 뭐 이런 근력 운동도 우리 몸의 근지구력이나 근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우리 운동 종목들을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들을 한 번에 한 20회 정도로 반복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하루에 시간이 나는 대로 아침 식사 전이나 정신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한 3번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그 외에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근력 운동을 병행해줘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운동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런님들도 우리 자주 사용하는 우리 악력기 있지 않습니까? 악력기가 상당히 우리 손목이나 우리 근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좋거든요. 간단하고 악력기를 이용해서 악력을 단련하는데 단련하거나 또 아령 같은 운동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상지 근력 운동을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해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뭐 집안에 책걸상이 있다든가 뭐 그리고 발 굽히기도 좋고 까치발 서기도 좋고
0: 예 맞습니다.
1: 자체적으로 뭐 운동 기자에 크게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운동
0: 예 그렇습니다.
1: 근력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본인 노력만 한다면 의지만 있다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을철은 일교차가 크고 날씨도 변덕스러운 것만큼 운동 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좋은지요.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가을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절기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을철 운동 시는 일교차에 대해 각별한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은 절기상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운동 시는 아침 저녁이 심한 기온차로 고려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로 한다면은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너무 이른 아침 시간대에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아주 크고 아침에 기온이 낮으므로 너무 이른 시간대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고혈압이나 위험군이 있거나 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요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천식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당뇨병 환자도 함부로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염이나 있는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를 갈 수 있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높이뛰기라든지 계단 오르기나 등산 같은 이런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좋기는 우리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과 같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은 자신의 체력, 근력, 지구력, 나이 등을 고려해가지고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질환, 요통, 관절염,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을 거친 후에 우리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을철 운동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고 여러 가지 감염병을 우리 예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 원민한 환절기만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 기능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 뭐냐 하면은 우리 체온 조절을 잘 해줘 가지고 우리 뭐냐 하면 운동을 한 후에 우리 뭐냐 하면 끝나면은 한 10분 동안 휴식 후에 미지근한 물로 우리 샤워를 해줘 가지고 깨끗이 씻고 저 샤워를 한 후에는 포근한 옷으로 우리 갈아입

0: 가지고 정상적인 우리 체온 유지를 우리 해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렇죠. 모든 운동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는 것보다 느긋하게 시간도 어느 정도 가지고 뭐 빨리빨리 하고 뭐 빨리빨리 뭐 예, 운동해서 살 까고 뭐 이렇게 시간 잡으면 해야 돼.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 가지고 즐기면서 해야 되지. 아유, 내 몸이 아픈데 또 이거 꼭 해 돼야지 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몸이 좀 불편할 때 쉬면서
0: 그렇죠.
1: 적당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운동 좋습니다. 운동 조심해. 너무 과하면은 또 몸이 아파하거든요. 오늘 여러모로 잘 알고 갑니다. 가을철 운동 요령에 대해서 전문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경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육부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이 가을철 과학적이고도 또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가을철은요 운동하기 매우 좋은 계절이지만은요 일교차가 크고 또 날씨도 변덕스러운 것만큼 우리가 이제 운동할 시에는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또 알고 있지만 또 좀 더 체크를 해가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죠 단련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가을철 꾸준히 운동을 견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0: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 제2부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며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가야금. 조선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종화민족 공동문화의 한 부분인 민족악기 가야금.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야금 예술. 지금부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최미선 선생님의 가야금 예술 인생을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꼭 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의 진행을 맡은 오미란입니다. 네, 현재 각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꼭 피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최미선 선생님의 열정과 인생이 담긴 가야금 예술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최미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최미선 선생님의 제자들도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현재 재학 중인 학생 한 명 인터뷰해도 괜찮을까요?
2: 아, 네. 네. 좋죠. 저희 제자고요. 저한테서 11년을 배웠고 지금 12년째 들어서고 있는 오.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사 2학년, 곧 2학년 학생이 될 학생인데요. 네. 제 친구 딸이기도 해요.
0: 아, 그렇군요.
2: 네, 유진 학생. 네. 네,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변대학교 예술학원 석사 2학년생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0: 네, 박유진 학생. 박유진 학생이 보는 최미선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3: 최미선 선생님께서는 저랑 이제 11년째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이제 힘드시지 않도록 이제 말씀 잘 듣고 이제 민족의 음악을 더 열심히 배워나가는 학생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전개해 보면 선생님은 저희에게 있어서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0: 오로지 가야금 예술을 위해서 또 새싹들을 키워내고 있는 최미선 선생님의 그 꿈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0: 가야금 악기랑 우리 고쟁 악기가 얼핏 보면은 비슷한 악기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가야금과 고쟁 악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실까요?
2: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 네. 아, 가야금을 보면서 고쟁 아니냐고 네. 예, 그렇게 특히 관광객들 중에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고쟁과 가야금은 모양은 비슷해요. 연주하는 모양이나 이렇게 가로 놓고 하는 모양이나 그리고 그 조성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성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쟁의 음악과 가야금 음악은 많이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주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네. 선의 재질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야금 농연, 네, 그 농연은 우리 민요에서 나오는 그런 특유의 농연은 고쟁의 농연과는 많이 달라요.
0: 고쟁도 농연이 있어요?
2: 네, 농연이 있습니다. 농연이 있는데 고쟁의 농연은 고쟁으로 연주하는 음악에 어울리는 농연.
0: 아.
2: 가야금의 농연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데 어울리는 우리 민요, 우리 민족의 정체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전통의 그 울림. 네, 그런 농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방법과 선의 재질과 연주하는 음악 스타일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는 네. 모양만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예, 예, 예. 연주법에서도
2: 그렇죠.
0: 가야금은 연주법이 뜯고
2: 네, 그렇죠. 저희는 손으로 네. 직접 선을 감아서 뜯고 네. 손톱으로 튕기고 하죠.
0: 네.
2: 근데 고쟁은 여기다가 그 손톱에 예, 손톱을 이렇게 붙여서 말아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그 손톱을 가짜 손톱으로 이렇게 뜯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틀리겠죠.
0: 아.
2: 네, 고쟁에서는 철선이고 네네. 우리에서는 명주나 혹은 가야금에서는 명주실이나 나일론 선이기 때문에 선의 재질부터 시작을 해서 음색이 다르겠죠. 네,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0: 네, 계속해서 우리 가야금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연주곡
1: 네. 어떤 곡이 있을까요?
2: 이 전국 인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남리만이라는 그런 민요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천부민요.
2: 네네. 네. 그 민요를 가지고 가야금으로 뭘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대학교 김성화 작곡가 선생님과 함께 손잡아서 저희가 남리만의 기본 선율에다가 우리의 장단과 우리의 가락과 이런 거를 이렇게 섞어서 네. 남리만 변주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연주도 좀 했고 공연도 많이 올렸었는데 그 대중들의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다.
1: 네.
2: 가야금으로 남리만이 참 의외로 너무 좋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1: 네.
2: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의 새싹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서 막내가 누구죠?
1: 안녕하세요. 김융혜입니다.
0: 그러면 가야금을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1: 我在电视上看到崔老师在弹蔡琴的时候看起来很优雅，所以我想着也来学，没想到老师也是崔老师。 我以后也继续坚持学家一琴。
0: 네, 참 대단합니다. 이 최미선 선생님은 6살부터 가야금을 배웠잖아요. 혹시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는 6살부터 배운 아이가 있습니까?
2: 아마 몇 명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배운 건 아니지만.
0: 네.
2: 유치원 때부터.
0: 유치원부터 역시.
2: 네, 부모님들이 너무 가야금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여기 앞줄에 앉은 요 어린이 몇 명?
0: 예.
2: 유치원 때부터 가야금을.
0: 네네.
2: 예,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부모님들이 참 네. 권갱성 있죠.
2: 네, 그렇죠.
0: 네. 네. 네. 가야금 병창단 하면은 병창에 대해서 네. 소개해 주실까요?
2: 아, 네. 가야금 병창, 병창이라고 하면 가야금을 타면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하나의 아주 특색 있는 그런 예 그런 공연 연주 형식입니다.
0: 네.
2: 그래서 병창을 하려면 노래도 배워야 되고 가야금도 연주를 해야 되고
0: 두 가지를 겸해야 되죠.
2: 그렇죠.
0: 네.
2: 노래만 하면 괜찮은데
0: 네.
2: 가야금만 하려면 괜찮은데 노래를 하면서 가야금을 하면 어려움이 두 배가 되겠죠.
0: 쉽지가 않겠네요.
2: 예, 예,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0: 네.
2: 예, 되게 어렵습니다.
0: 자, 네. 그러면 이번에 네.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의 네. 병창곡 한 곡 네. 만나볼까요?
2: 네, 영천아리랑 준비했습니다.

0: 네, 악기를 연주하랴, 노래를 하랴, 정말로 경황이 없네요.
1: 그렇죠. 네.
0: 네. 네. 이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 네. 취미선 선생님의 그 네. 자제분이 아, 예, 들었습니다. 저희, 이론으로
1: 예, 저희 딸이 있다면. 지금 네. 예, 아이들과 함께 지금 예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0: 자 어머니의 그 네. 전승의 길에 네. 새싹이 자라나서 네. 도와주실 거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저희 네. 딸이 저 뭐 가야금을 좋아해서 저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0: 네. 네,
1: 그건 제 욕심이고
0: 욕심이에요.
1: 네, 본인이 좋아서 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 열심히 키워서 가야금 전승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 是一个很厉害的人
1: 很厉害的人미니는앞으로엄마가이가야금을미니나이보다더어렸을때부터6살부터했잖아요
0: 네
1: 네미니학생은엄마처럼이렇게가야금을그냥앞으로하고싶은생각이있으세요오있다고하네요
2: 아유감사합니다
1: 네우리미니학생의꿈도역시엄마의길을이어받아서좀같이가는게중요하죠
0: 네
1: 엄마사랑한다고말해봐요엄마사랑해뭐이렇게하면되잖아요
0: 엄마사랑해요
2: 그래어머아이고사랑합니다
1: 엄마를안아주세요엄마를안아주세요한번아우리엄마가지금감동많이받나봐요아우
2: 加油女儿
1: 가야금예술의길을간다는게쉬운일은아니거든요
2: 그렇죠아이들한테는좀미안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1: 네、
2: 제가인욕심이많다보니까수업과연습과이런데시간을많이할애하다보니까아이들과함께할수있는시간이너무적고、
1: 네、
2: 그래서아이들이놀러다녀주는데도많이못갔고
1: 그렇죠
2: 에이명절때또저희가특히바쁘잖아요
1: 네
2: 휴일이나명절때아이들과함께할수없고그런부분들이항상마음에미안한마음을갖고있었는데우리딸아이가엄마가굉장히대단한사람이라고하는그말한마디에제가지금며칠전에도아들이
1: 네
2: 저한테엄마는우리를데리고놀러다닐시간도없잖아
1: 아
2: 그렇게얘기를한적이있어요며칠전에그런얘기를들을때마다참마음이아프거든요미안한마음도있고그래서제가맨날니들이크면니들이놀러다녀라제가그러거든요니들이 네네크면놀러다녀라대신엄마를데리고다녀라는얘기를내가안할게그렇게농담삼아얘기를했는데그미안한마음이커서오늘을뭔가이렇게울컥했나봅니다
1: 그러니까요、네、저에게그지금최민서선생님또자제분이
2: 네아아들하나딸하나예요
1: 딸하나아들하나
2: 네네
1: 네아둘다이렇게멋지게키우려면정말엄마의손이많이필요한데
2: 네
1: 예
2: 뭐
1: 전승일을또하셔야하고、
2: 네、
1: 교육자로서일을또하셔야하고
2: 네
1: 예너무바쁘시니까가정을돌볼사이가없잖아요
2: 네힘들긴해요힘들긴한데대신제자들이너무잘따라오시고그다음에아이들도자식도나름자기앞에공부나여러가지일들을잘해나가고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저희엄마가곧80이신데
1: 네
2: 지금까지도예아이저를위해서아이들돌봐주시고、
1: 네、
2: 제살림을도와주시고그렇게하시거든요그래서저희엄마나부모님이나、
1: 네、
2: 우리가족이나아니면우리아이들의희생이없으면예오늘제가없겠죠
1: 그렇죠
2: 예예
1: 뭔가를
2: 네
1: 뒷받침해주는지원군이없으시면은
2: 그렇죠
1: 네, 네,
2: 네그래서항상고맙고미안한마음을갖고있습니다
1: 저、네、오늘너무또큰감동을받았고만약이자리에또최민선선생님의어머님이계신다면
2: 네
1: 얼마나좋았을까
2: 요네그렇죠어머님은지금그여행을가셨어요언니들이랑
1: 네
2: 저희언니가두명있어서언니들이랑여행을가셨고오늘촬영을한다고그러니까잘하고오라예잘하고오라그래서맨날제가힘들다고툴툴거리잖아요、
1: 네、
2: 아유、
1: 네、
2: 힘들다연습도힘들고공연도힘들다그러면엄마가네가선택한길이지않니그래앞으로넌그렇게쭉살아야되니까
1: 네,
2: 네가걸어가야가할길이니까힘들다고생각하면점점더힘드니까그냥신나게해라그렇게、네、오늘도저한테전화로말씀을하시더라고요
1: 네최민선선생님도어머님한테편지、네、조금띄워보시죠
2: 아편지는좀그렇고요제가좀
1: 엄마한테
2: 너무고생많으셨고、
1: 네
2: 앞으로도좀고생을더하셔야겠고
1: 아유
2: 네대신제가、
1: 네、
2: 열심히우리가야금을전승하는길에서여러분우리가족들의그기대와응원에미안하지않게뭔가더열심히일을하도록하겠습니다
1: 네따님은어머님한테사랑한다고얘기했어요、
2: 네、
1: 최민선씨도、네、어머님한테사랑한다고
2: 아사랑하죠
1: 예얘기하세요
2: 예저희가사랑한다는얘기를좀담기에쑥스러워서잘못、네、하고있는데대신、네、사랑한다는말대신에맨날엄마한테틱틱거리고
1: 네, 네
2: 그러는데정말많이사랑합니다항상미안하고
1: 자어머님이또오늘이소중한자리
2: 네
1: 선물편지와함께꽃다발

0: 주셨어요.
1: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좀 잘 네. 놀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0: 어머니가
1: 네, 아이, 네. 감사합니다.
0: 네, 전통음악의 전승은 대중보급을 떠날 수가 없는데요.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이 전통음악에 대한 가야금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0: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2021년부터
1: 네.
0: 네, 5년 동안
1: 네.
0: 방송을 통해서
1: 네.
0: 이 가야금을 보급했잖아요.
1: 네네, 네. 맞아요. 그 시작을 할 때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으로 가야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0: 네.
1: 그래서 아유 뭐 한 10회나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러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0: 네.
1: 네. 하다 보니까 한 5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달리게 되었더라고요. 네. 또 의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저희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야금을 배워서
0: 네.
1: 제가 단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이게 인터넷으로 수업을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0: 그렇죠. 네. 확실하게 느끼셨죠.
1: 네. 네.
0: 네. 네. 그때 플랫폼을 통해서 이 가르쳤던
1: 네.
0: 그 대중들
1: 네.
0: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요.
1: 네, 그렇죠. 그 연변 지역은 물론이고,
0: 네.
1: 예, 길림성 내도 물론이고,
0: 네.
1: 뭐, 길림, 장춘, 북경상해,
0: 청도,
1: 예, 연태, 뭐, 이런, 여러 지역의 천진, 뭐,
0: 네.
1: 이런데, 여러 지역의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면서 가요를 배웠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얼굴 모르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0: 아, 그럼요. 이 네트워크로
1: 네. 네.
0: 수많은
1: 네.
0: 제자들이 있습니다.
1: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송을 하다가 잠깐 쉬는 중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 이 방송 이렇게 쉬면 이제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0: 네.
1: 지난달 좀 전에
0: 네.
1: 저희 동북 슈퍼리그 축구 경기가
0: 네.
1: 있었는데 거기 조직위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가야금 한 100명 정도를 함께 무대에 올리고 싶다. 가야금이 무형문화유산이니까
0: 네.
1: 올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0: 네.
1: 저희가 가야금을 배우는 그 이체 단체창
0: 네.
1: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선생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0: 네.
1: 그래서 그때 거기다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지원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만약에 한 3, 40명 정도만 모이면 제가 이거를 행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당일 공연 당일 200명 가까이 가야금 연주를 예 물론 저희 전공생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전공생들도 있었고
0: 네.
1: 그 외에 취미로 가야금을 배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취미로 가야금을 배우시는 분들도 오셨고 또 많이는 저희가 방송에서 가르쳤던
0: 네.
1: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가야금을 배우신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셔서
0: 네.
1: 예 저희 함께 너무 의미 있는 행사를 예, 했던 것 같아요.
0: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1: 네.
0: 그 이 번지방 분들이 아니라
1: 네.
0: 외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참여를
1: 그렇죠.
0: 하시더라고요.
1: 북경에서 오시고 뭐 천진에서 오시고
0: 네.
1: 뭐 연태 쪽에서도 오신다 그러셨고 길림에서도 오신다 그러셔고
0: 네.
1: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차비며 숙박이며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데 괜찮을까 했더니 상관없으시대요. 네 상관없으시대요.
0: 예,
1: 이런 예, 할 수 있는 그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로만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0: 네.
1: 오셔서 공연을 하셨고 사실 힘들잖아요. 제일
0: 네네.
1: 더울 때 공연을 하셨고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너무 의미 있는 행사를 우리가 가야금을 좋아해서 배우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함께 200명이 연주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계속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0: 아 너무 네. 감동이었죠.
1: 네 그럴 때면 네. 참 가슴이 예, 벅차죠.
0: 대중들의 보급도
1: 네.
0: 절대 그 전승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주
1: 네,
0: 중요한
1: 아주 중요합니다. 예,
0: 네.
1: 전공자들은 전공자들 대로
0: 네.
1: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그다음에 비전공자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취미대로 이렇게 각자에 맞는 단체에 맞는 그런 전승의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0: 네.
1: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참 많은 곡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1: 네. 네네.
0: 제일 처음으로 가르친 곡이
1: 제가 보통 아리랑이었죠.
0: 아리랑.
1: 예, 예. 우리가 다 익숙히 알고 계시는
0: 네. 네.
1: 애로부터 어른까지 다 알고 계시는 아리랑을 연주를 통해서 가야금 기본 주법들을 배워드리는데요. 아리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0: 네.
1: 또 저희 또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고 네. 스님께서도 무형문화유산 우리 연변추 전승인이시잖아요.
0: 네.
1: 맞죠?
0: 네.
1: 네. 그래서 아리랑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아, 오늘 이참에 선생님께서 맨날 저한테 즉흥 연주를 시키시잖아요.
0: 아, 때는 돌아오네요.
1: 그렇죠.
0: 네.
1: 이 기회에 선생님과 선생님 아리랑 한 곡 불러주시면 제가 네. 반주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0: 자, 이 기회에 또 농현의
1: 네.
0: 또 식임새들을 뒤돌아보는 시간, 느껴보는 시간
1: 네,
0: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아리랑을 네. 네. 네. 본조 아리랑.
0: 본조 아리랑.
1: 기본 아리랑.
0: 네. 네. 네.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에서는 42여 년의 가야금 예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중화민족 문화의 한 소중한 구성 부분인 가야금 예술. 다양한 민족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중화민족 대가정 안에서 가야금 소리는 민족 간의 소통의 다리가 됩니다. 가야금 예술을 보급함으로써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각 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빛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최미선 선생님의 가야금 예술을 전승하는 길에는 늘 사명감을 가진 동행자들이 함께할 것이며 늘 새로운 희망의 새싹들이 자라나 그 맥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최미선 선생님.

우선 과일을 넘겼으나 거북한 쓴맛은 그냥 남아있다. 현명하게 눈앞에 난제를 처리한 정치가들은 공산당원의 지혜와 리상을 보여주었다. 백룡 강가에 있는 장종마을 구어제에서 1-3군단 전사들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혈육처럼 부둥켜 안았다. 고위급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언제 갈등이나 응어리가 있었냐는 듯 한 마음이 되었다.

0: 말 옆으로 수십 멘탈이 되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우로 좁다란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은 고제였다. 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커다란 집이 바로 장적현당이었다. 9월 12일 오전 지도자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었다. 중앙정치국 긴급 확대 회의가 열린 것이다. 조울래만이 몸이 좋지 않아서 빠졌을 뿐 모태똥 장문찬, 박구 왕가상, 하계풍, 류소기, 등발 등 정치국 위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었다. 팽덕회 양상군, 림표 서병진, 최수본, 엽검영, 리부촌, 림백거, 리유환, 주우석, 라서경, 원국평, 장순청을 비롯해 21명이 더 참가했다. 자그만 경당이 사람들로 빼고 기들어찼다. 회의를 앞두고 다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역금령을 둘러싸고 그 아슬아슬했던 장면에 대해 물었다. 호위병들은 어디에서 얻어왔는지 복도에 커다란 주전자를 걸어놓고 물을 끓였다. 마른 나무가 툭탁 투닥탁 불꽃을 튕기며 훨훨 타올랐다. 겉으로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씁쓸하고 떨분 기분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모태똥은 더욱 그라하였다. 그는 누구보다 북진을 꿈꾸었다. 10만 대군이 함께 감성남부에 들어간다면 마치 룡이 바다에 들어간 듯 마음대로 주름을 잡으면서 멋지게 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서북에 적군이 많기는 하였지만 파벌 싸움을 부추긴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기동전의 강한 장점을 살려 한 개 군, 한 개 사바만 싸운다면 상황은 금방 바뀔 수도 있었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리는 인민들과 힘을 모은다면 미래가 밝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비록 1, 3군단은 이끌고 나왔지만 겨우 7, 8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8만 6천 명이 강세에서 출발했는데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사람만 남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다. 하지만 모태똥은 이대로 실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었다. 푹 내려앉은 모자를 쓰고 모태똥 곁에 앉아있던 장문천이 상을 톡톡 치면서 모태똥이 주황서기철을 대표해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태똥은 신누른 손바닥에 담배를 낀 채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먼저 고통스러운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았다.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당주왕은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지만은 장국도는 기회를 엿보면서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7월 중순 당주왕에서 홍구를 집결시키라고 하였지만 장국도는 따르지 않았다. 로화에 이르러 중앙정치국에서 장국도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한 뒤에야 홍군 사방면군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나갔지만 몰가에 이르기 전에 또 흔들렸고 아바에 이르러서는 더 나가지 않고 되려 우로군도로 남하하라고 요구하였다. 중앙정치국의 몇몇 동지들이 모여 림시회의를 열고 장국도에게 함께 북진하자고 전보를 치었지만 장국도가 드러내놓고 주왕의 방침에 맞섰다. 그래서 일방면군의 주력부대만 단독으로 북진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모태동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썼다.
1: 우리를 물론 믿음직한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고 뒤로 물러설 길도 없는 곳. 양식이 모자라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곳을 기반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한두 달이야 괜찮겠지만은 안 다제주까지 쳐들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홍군이 줄어들기만 할 뿐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부대를 대부분 잃게 됩니다. 조항은 절대 1, 3군단을 이끌고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항은 다제주가 아니라 전국 혁명을 지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모태동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사 방민군이 헤어지고 장국도 동지가 험난했기 때문에 중국 혁명은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뭉치고 정확하게 부대를 이끈다면 반드시 적을 이기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굳센 얼굴로 회장을 쭉 둘러보았다. 적들한테 져서 흩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 점령구역에서 혁명할 수가 있고 의용군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모태동은 드디어 가장 힘든 문제를 사람들 앞에 꺼내놓았다. 그도 장국도의 비례람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은 흥분을 가라앉혀야 했다. 모태동은 느리지만은 분명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지금 우리가 장국도 동지와 벌리는 투쟁은 역시 당내 투쟁입니다. 앞으로 그가 주황을 따를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에 우리가 당장 결론을 내리고 조통첩을 보내야 할까요? 모태동은 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닙니다. 우리는 되도록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림표와 서병진, 백덕회와 리부추 같은 지휘원들 이름으로 전부를 지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을 말했던 형편인지 보고해야 한다. 백덕회는 지금 부대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 영과 살을 없애고 탑만 남기자고 제안을 해왔다. 백덕회가 보고를 끝내자 정치국 위원 등발이 더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등발은 노동자 출신 당원인데 새까만 두 눈이 생기로 넘치었다. 훤칠한 기에 여느 때처럼 외투를 걸치고 권총을 찬 모습이 늠름하였다. 장국도가 지금 총대를 앞세워 당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탐낸 자리가 자기 몫이 안 되니까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위원 자리에 오르게 되자 아래에서 이간을 붙이고 부축했지요. 사후회에서는 당정을 자기 입맛에 맞게 뒤엎으려고 했습니다. 정치국 위원이 모두 8위였는데 장국도는 사방명군 사람으로 9사람을 더 늘리려고 했지요. 우리 당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단호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장국도와 진청호를 당적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특별법정을 열어 재판을 해도 마땅한 일입니다. 중국혁명은 주황의 지도에서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국도가 반혁명 진영으로 넘어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회장은 또 한 번 술렁거리었다. 대부분 비슷한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깊이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어 정정치부 조임대리 리.

0: 부춘이 발언을 했다. 왕가상의 부상으로 들것에 누워 가야하는 형편이어서 리부춘이 대신 일을 맡고 있었다. 최근에는 양상군이 맡고 있던 3군단 정치위원 자리도 넘겨받았다.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았지만은 웃는 얼굴만 보아서는 시골학교 늙은 교장선생 같았다. 리부춘의 발언은 부드러우면서도 냉정했다. 그는 장국도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시 해적시키고 리특은 당성도 없고 오만하니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항 조직부장 라메가 기침을 두 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는 호남 사람인데 남방 사람치고는 드물게 키가 컸다. 남에게든 자신에게든 몹시 엄격해서 무슨 일을 할라 치면 불물을 가리지 않았고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장국도로서는 본질적으로 보면은 제한테 겁먹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 소베트 구역을 만드는 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장국도가 경솔하게 악의 환근거지와 통강, 남강, 타중에서 철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편가르기를 하면서 당을 어지럽혔습니다. 6기 사정전의 이후에 라장용이 한 행동에 버금갑니다. 그는 말을 잠깐 끊었다가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모태동 동지 의견처럼 당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왕가상이 나섰다. 그는 태연해 보였지만은 아직도 고름을 빼내는 고무관을 끼고 있어 고통을 견뎌야 하였다. 장국도는 볼셰비크의 지도자가 아니라 건달습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장국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전략이 달라서만이 아니라 노선이 달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왕가상은 장국도가 당의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결정 내릴 때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왕가상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뒤를 이어 팽독회가 발언을 했다.
1: 장국도에 대한 당의 결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북상을 하겠다면 최악의 결론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0: 서병진도 그 의견에 찬성을 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장국도가 호종남한테 겁을 먹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태동과 장국도의 권력 다툼이라고 한 몇몇 동지들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양상곤도 서병진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리부춘의 말처럼 리특을 당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림표와 박고 장문천도 잇따라 발언을 했다. 그들은 모두 모태동의 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림표는 장국도가 일방면군은 지식인 군대이고 사방면군은 노동자 농민의 대우라고 하면서 두 방면군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일을 비판했으며 장국도의 잘못을 사람들이 알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였다. 박근은 그동안 장국도한테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내부에서 장국도의 잘못을 분명히 알 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장문천은 리론가답게 치밀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국도가 다른 당을 꾸릴 테니 반드시 사방면군 간부들에게 그 점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은 사방면군 간부들을 최대한 끌어오는데 힘쓸 때라면 장국도에 대한 결정은 희망이 아예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여느 때와 달랐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 숨 가쁘게 진행이 된 회의도 아니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가시박힌 말로 마음을 후벼 파는 회의도 아니었다. 담담하고 따분하기만 한 그런 회의는 더더욱

더욱 아니었다. 오늘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싸웠다. 감정이 폭발치는 대로 일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한 사람씩 말을 보탤수록 회의장에 모인 이들의 마음은 차츰 차분해지었다. 못했던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정신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떠름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의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9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내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배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넣어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오늘 역시 우리 근내 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0: 네.
1: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근내 보신환이 아니라, 동화악여 제약공장에서 만든, 진노 보신환입니다.
0: 네.
1: 에,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 우리 그 젠노라는 거는 우리 내 조직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쓴 불순하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에서 콩팥은 선천적입니다. 선천적으로 어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느 만한 기와 원기를 갖고 난단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염병을 한다, 감기를 한다, 수술을 한다, 무슨 교통사고 생긴다, 많은 만성병이 시달리면서 몸의 원기가 점점 싹 없어지게 되죠.
0: 네.
1: 우리 몸은 원기가 다 없어지면 사망합니다.
0: 네.
1: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그 외에 우리 비장이가 후천적으로 이 콩팥이 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장기입니다. 비위가 우리 좋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약물, 여러 가지 이런 보야 이걸 원기를 보충하는 데 쓰게 되죠.
0: 네.
1: 이래서 복선하는 약들은 꼭 비슨 동调합니다. 비장, 후천적인 비장하고 선천적인 콩팥이 기능을 동시에 조절해준다 이 말입니다.
0: 네.
1: 따라서 콩팥이 좋아지면은 심장이 좋아집니다. 간도 좋아지고, 이래서 샹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하고 콩팥이 사귄다 이 말인데,
0: 네.
1: 심장하고 콩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알고 보면은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으로서 그 효과가 좀 종합적으로 납니다. 때문에 이 약을 쓰는 분들 우리 효과 반응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심장이 두근다근하면서 심리물란이 있어서 예 좁어요 황찬이요 진단 받았던 사람들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이런 말도 하죠. 다 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맛이 돌아온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경을 심장이가 지배한단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건의보시환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이 당뇨 합병증이 이제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손이 나빠질 때다. 예.
1: 네.
2: 뭐, 소백이구도 나, 아이가고, 누기 애 나고, 깡치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허유,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1: 심했습니다.
2: 예. 그래서 이것도 이걸 해서 병원에가 그냥 이 소염제 땡기다 하고, 그래도 어쨌든 며칠에만 돌아섰대다. 예.
1: 맞습니다. 당뇨병성 신염은 예, 당뇨병이 치료해야 되는 한 그게 잘 쉽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냥 땡기라고 해야 됩니다.
2: 예,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땡기로도 감았고 맞고 1년에 몇 번씩 그래 막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위도 싹 나빠져서 밥도 못 먹자. 그리고 이와의 소설이 그래도 이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군에 보시면서

0: 때 소변도 깨끗해지고 입이 쓰던 게 간이 좋아졌는데 이 지방가에 세담이 그래더라 네. 말라 간이 좋아졌는데 입도 안 쓰고 밥맛이 돌아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맹이한다.
1: 아주 좋죠.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이라는 거는 소갈증입니다. 입이 마릅니다에 따라서 입이 쓰게 되고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몸에 진액이 확 들어오면서 예, 입도 마르지 않고 쓰지도 않고 당뇨병성 신염 특히 당뇨병 합병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약이 딱 맞습니다.
0: 예, 어쨌든지 형 여름에 놀러에 손이 좋아서 그런도 입도 안 쓰고 속도 편안한 것 같고 예.
1: 예.
0: 어쨌든지 머리 상태도 별로 맑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형 이 써보니까 건네보지 않은 내 당뇨병이 지금 딱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1: 당뇨병 환자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약을
0: 예, 합병증이 여러 가지만 해가지고 병원을 가면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알 치료라 하는가 이랬던게 지금 이 형 속도 편안하고 병원 안 다닌다.
1: 네. 혈당 조절도 잘 됐겠습니다. 이 홍삼이 들어가면 네.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0: 혈당 조절이 잘 돼서 혈당이 예. 아예 먹어도 지금 이롭습니다.
1: 당뇨병 한 쉽게 놀라고 이게 싹 없어집니다.
0: 자꾸 이래 후두구들 너무 떨려서 이 예. 심장에서 어디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래 손으로 꾹 누르고 있다면 그래서
1: 심장에 피가 모자라면 허혈성 심장병이면 그렇습니다. 이 약이 아주 맞습니다.
0: 예예 예.
2: 그리고 짐 많이 났고 예.
1: 그렇죠.
2: 공기 막 부는 것도 짐 많이 나서
1: 그렇습니다.
2: 예. 이번에 활도 특별히 좋다니까 활도 장관에 좀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2: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3: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약이 25가지나 되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약을 들어보면 예, 중요한 약재인가 아닌가 이거는 조금만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약재들이 다 재배 약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공장이가 동화악요 제약공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좋다는 게 양치라는 게 왜서 자꾸 말하는가 약이 질량을 보존하는 데는 그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3: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나도 건의 보시 안에서 보겠습니다. 나는 혈압과 바다에 많습니다. 가다 하면서 예 그냥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뭔가 그 밤에는 예 꿈이 많고 잠이 아예 오고 아 그래서 밤중에 혈압이 올라가 혈압이 약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 건네 보시오 안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예 나사졌죠. 예.
4: 예 그리고 예 뭔가 난 또 배가 나빠갖고 예 맨날 폐염 지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다음 목에서 가래 떨어야 되지.
1: 네.
4: 기침이 딱 너무 기침 나갖고 어떨 때 사람 모인들이 가기도 어떠했습니다.
1: 예.
4: 폐결핵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시리하는 것 같은데.
1: 가래도 있었습니까?
4: 예, 가래는 크게 없는데 마른 기침.
1: 마른 기침이죠. 예. 마른 예. 기침이면 이 약에서 그저 즉시 효과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방주라매, 렌스라매, 진화라매 이게 다 소염시키면서 진액을 보태주는 약이기 때문에 폐가 좀 진액이 나오면 예, 부드러워지면서 마르지 않으면 그런 기침은 뚝 끊어집니다.
4: 예, 그래, 기침도 그렇게 뜻기침한 기지 않을까, 지금, 예.
1: 예.
4: 그래, 예, 콩팥이도 나쁘고, 그저 사변 찻수란 게 저도 하루에도 소변 몇 번 받는지도 모릅니다.
1: 예.
4: 그래, 제 무식인가. 소변도 예, 밤새배랑, 그저 한, 나는 한 번도 먹어, 어떨 때는 안 보고, 사변 찻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예.
1: 그럴 겁니다.
4: 예, 소화기 때 좋지 않아서 밥도 잘못 먹고, 밥만 먹으니 맥이 없지. 맨날 누워있을 공기밖에 안 했는데, 이게 소화에도 영 독수입니다, 예, 이야기네.
1: 그렇죠. 곰팥이 좋아지자면 소화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배출봉종 산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4: 예, 그래, 그러면 소화도 그렇게 잘 되지. 그렇게 소화해.
1: 예.
4: 근데 아무런 거 먹어도 일 없습니다. 지금 어떨 땐 제 안에 먹습니다.
1: 맞습니다.
4: 좋아서. 예.
0: 어제 특히, 소이 나쁘고 위도 어째 나쁘단 말입니다.
1: 위 나빠온 게, 위 나쁜 걸 먼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이 나빠집니다.
0: 아, 어서 위 나쁜지는 어떻게
1: 예.
0: 한 20년
1: 그걸 돋으면 콩팥이 나빠집니다.
0: 그
1: 다음에 콩팥이 나쁜 걸 또 그렇게, 예, 그죠. 그, 뭐, 너무 요리나고 염증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놔두면 또 심

0: 진짜 나빠서 거기다 돌 있는 말입니다.
1: 지금 심장도 나쁩니다, 그러게.
0: 예.
1: 예. 그래서 뭐, 이하고, 야, 병원에 입원됐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해서 댄디도 해보고, 무슨, 리뷰도 해보고, 이거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은 게, 이약삭 쓰고 지금 효과 좋다며, 우리 아빠의 나한테, 야, 이렇게 예. 좋냐, 우리, 언니가 뭐, 그거 견적 그랬다면서, 예, 그래, 그러면서, 답수는 게, 열심히 답습니다, 지금.
0: 예.
1: 그래서 답수고, 소위 나빠서.
0: 그러면 또, 이 효과도 잘 납니다. 이거 얘기하고,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하고, 요약을 꼭 쓰기 쉽다, 이런 마음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효과는 더 빨리 나옵니다.
1: 그것이 어느 약보다 효과 좋다면서요. 여기 지금 기뻐하면서요. 매일 열심히 사요. 먹으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찾아 먹고. 예. 그러니까 선이 또 나빠놓거나, 그런 곰팥이, 그런 곰팥이나
0: 전일성 비대가 있죠.
1: 전일성 비대가 있죠.

0: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대부분 70대 이상은 이 전립선 비대로 엄청 고생합니다. 예. 그 방면에서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1: 야, 여기 좋답니다. 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먹은 중에서는 이야기 제일 좋다면서요. 열심히 먹고 계속 다른 약을 먹던 거 다 지어버려도 알다시겠군요.
0: 이야기 다 들어갔습니다, 약종이.
1: 그래서 그래, 왜 여기 좋았어? 요즘은 밥은 미래, 밥 안 먹었어. 여기 애나 그러는데 밥은 영 다 샀습니다, 요즘.
0: 예, 그럴 겁니다.
1: 예.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이 이번에 좀 맛있어라. 열다섯 꽉 사면 저는 뺐습니다 말아 올까?
0: 예. 열다섯 꽉 더 드리고 또 이렇게 자문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 열다섯 꽉 사면 열다섯 꽉 더 드리고 1,000원 빼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 후메 큐십 두 통 드립니다. 예. 이 후메 큐십도 심장 영양제.
1: 심장약인데. 예. 심장약인데.
0: 예.
1: 후메 큐십.
0: 예. 너무 좋습니다.
1: 예, 그거 우리 싸먹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면 좋군요. 15가지, 15가지, 30가지 뭐, 어려, 좀 어려 먹겠습니다.
0: 오래 먹습니다. 지금,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약종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가 제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딱딱 연필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파서 무슨 약을 선택할 때라도 이 선생님 이 약은 어떤 어떤 작용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약을 선택하기 아주 쉽습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 하는 특징이가 자꾸 날마다 몇 번씩 강조드리기 싶은 게 뭔가 약종이 질량을 보존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누구 보증했었다고 믿는가? 제약공장 보라 말입니다. 제약공장이가 확실히 이름 있는 제약공장인가?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익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요즘 제가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들어간 약재들에 대해서 자상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교고람이란 약재가 어떤 약재이며 또 어째서 우리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혈지도 낮출 수 있고 신규 지도하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백혈구를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사실 구기자가 너무 흔한 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약을 진귀한 약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기자는 아주 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구기자에 있는 이 다당류 가운데서도 우리 그 무당춘이라든가 이런 단 성분을 구기자를 먹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좀 달짝지근한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무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구기자가의 구기

0: 이자 그런데 너무 많이 흔하고 이러니까 우리 귀한 약자로 여기지 않지만 중요하게는 구기자에 있는 이런 다당류라든가 그다음에 혈질을 낮추는 이런 성분이라든가 특히 혈질 중에서도 감뇨삼지와 당구춘을 낮추는 데서 좀 독특한 작용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기자라면 우리 그냥 씹어먹고 물에다 퍼해먹고 달래먹고 이래서는 흡수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좋은 약재인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그 먹는 방법상에서 그냥 원시적으로 그대로 먹어서는 흡수률이 아주 얕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구기자가 혈지도 낮추고 면역력도 높이고 아미노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당류가 있어서 우리 몸에 확실히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성분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이거 구부개고 쓰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동안에 여기 나도 감기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자꾸 무섭게 틀리지 방광염은 저거 제 하마자가도 걸리셨습니다. 무슨 게에서 방광염이었고 이빨이 싹 자꾸 틀리고 입술이 마른 이거 입안이 마르면 자꾸 혈안 다 그저 꾸미서는 이렇게 무슨 심장이 나쁘지, 간이 나쁘지, 검사에 혈질이 나쁘다, 이렇게 병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느라고 했는데, 갈 때마다 나수가 도로 하다가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하면 그렇지. 그래, 영지가 900을 새겼었는데, 지금 영지가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러다든지, 왜 안 나왔는지, 혈질도 검사에 나아졌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 조합약을 좀네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이 활동이 못돼서 열두각 대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네, 열두각사도 열두각 드리고 이래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합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
1: 네, 맞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기 입간구복액은 이래서 오색용지가 들어가서 영지 입간구복액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기자의 기자가 들어가면서 영기 입간구복액이라고 부릅니다. 오색용지가 천연용지로 되는 용지가 들어갔고 그 외에도 겨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약재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주요 성분을 진액으로 만들어서 추출했다 이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영지 입간구복액을 어제는 저는 야드발 썼습니다. 왜냐하면 맥이었고 입안이 뜨겁고 항상 그저 누벅고 불가능한 후에 뱅고름어치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하고 밤잠도 더구나 자지 못하고 손발이 시리고 그리고 행태 없는 병을 자꾸만 보고 할까 밤잠도 밤이나 낮이나 어둠기 소변이 계속 실시 없이 봤습니다. 그랬던 차에 이 영지 입간구복액 쓰고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됐고 밤잠 잘 나오고 있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 활동이 솔직히 열두각 싸면 열두각 주는 것 같은데.
1: 네.
0: 맞습니다. 열두각에 열두각 드립니다. 예. 네. 네. 참가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그 중에서 우리 이 구기자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구기자의 특징 보면은 여우스 동면입니다.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면서 약용작용이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우리 보통 구기자를 뭐 닭곰을 한다거나 예, 무슨 약밥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예, 그냥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이 구기자에 있는 빨간 색깔이라든가 구기자에 있는 아미노산이라든가 구기자에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특히 진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이 자꾸 늙어가면서 말라가는 게 문제죠. 이래서 저희들 이 연기 입간구복액은 정적으로 보면은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콘파체를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우리 몸이 허한 것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인량시 기가 허하고 우리 몸이 응이 허할 때 응이 허하다는 것은 몸에 허혈이 있으면서 진액이 마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기실 따지고 보면 큰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늙어서 그렇겠지 내 본래 이렇게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발뒤축이 다 떼개지고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동시에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혈액이 걸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치인량시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몸의 기도 약하고 특히 우리 몸이 말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늙으면 모두 기혈부족이 있다. 확실히 그건 사실입니다. 기혈부족이 다 온다. 그런데 이런 기혈부족은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늙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벌써 40대 50대 들어서서부터 맥이 똑 떨어지고 기가 너무나도 허약해서는 맥을 짚어보면 맥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병 특히 만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대규모적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유명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찬입니다. 첫 곡으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름 내내 푸름을 자랑하던 산과 들은 이제 서서히 알록달록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풍의 매력입니다. 단풍은 자연이 선사하는 가을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초록에서 노랑, 주황, 빨강으로 물드는 과정은 변화의 성숙을 상징하며 잠시 멈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을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삶의 여유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가을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붉게 물든 단풍잎 한 장에 여러분의 가을을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상복에서 전국적 인기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던 할머니 바지. 올여름 연기를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조선족 꽃무늬 할머니 바지, 일명 몸빼가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며 관광객들의 필수 구매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할머니 바지는 수십 년 전부터 연변 조선족 여성들이 즐겨 입어온 대표적 일상복으로서 여름철이면 동네 산책이나 장보러 나서는 여성들의 차림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6년 여름 이 할머니 바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그 중심에는 쇼폼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틱톡과 쇼홍수 등에서 할머니 바지를 입은 관광객들의 영상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관련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는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 힐링 패션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 바지는 갑자기 젊은 층의 관심을 끌었고 연기로 오면 한 벌은 꼭 사야 해. 시원하고 편안해 어디서 찍어도 인증샷이 나와라며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바지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분명했는데요. 천연 섬유에 가까운 부드러운 촉감과 탁월한 통기성, 그리고 넉넉한 품이 주는 편안함은 무더운 여름철의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그 어떤 체형에도 잘 어울리고 15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가격은 관광객들이 주저없이 지갑을 열게 하는 결정적 포인트로 됐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족 전통 꽃무늬가 주는 독특한 분위기는 연결만의 정겨운 생활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내요. 단순한 옷을 넘어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기념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관광객들의 소비 열풍을 이끈 이 할머니 바지는 바지 한 벌이 연길의 문화 관광에 미친 영향은 아주 상당했습니다. 할머니 바지는 이제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연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는 바 관광객들은 아침에 편안한 할머니 바지를 입고 수상시장을 누비고 낮에는 조선족 민속촌에서 전통 의상을 체험하고 나서며 저녁에 다시 할머니 바지로 갈아입고 왕홍벽과 불화동화 강변을 산책하며 연길의 하루를 마감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할머니 바지가 연길의 관광을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의 풍경을 사진에 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인의 일상복을 직접 착용해 그 편안함과 멋을 누리며 연길의 생활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머니 바지는 관광객들이 연변의 민속 문화를 보다 편안하고 생생한 방식으로 즐기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편안한 일상복에 불과했던 할머니 바지는 2020년 여름 소셜미디어의 힘과 연기를 찾는 관광객들의 열정을 만나서 전국을 사로잡는 문화현상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는 작은 시장의 한 상품이 어떻게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도시 관광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연변에 살고 있는 석신 여성은 고중 졸업 20주년 동창 모임을 앞두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을 동창생들 모두가 함께 입을 단체복을 고민하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요즘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할머니 바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면서도 또 가격은 들었던 단체복보다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연변에 돌아온 동창생들이 이 바지 하나로 우리 고향의 관광 인기를 실감했으면 좋겠고 돌아가서도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 속 추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다는 그의 말처럼 이 할머니 바지는 단순한 옷이 아닌 고향의 온기를 품은 또 하나의 포근하면서도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일상복으로 시작된 할머니 바지는 SNS와 관광 소비가 결합되면서 이제는 루행을 넘어 연길의 여름을 기억하는 따뜻한 아이콘으로 됐습니다. 한 벌에 단돈 15원. 그러나 연변을 찾았던 여행 기억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한 벌의 바지에 담긴 그 기억은 연길을 찾아왔던 관광객들에게 특별하고 값진 추억으로 이어지고 내년에도 또다시 붐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2년간 연결시는 불화 동화 도심 구간 종합정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하천 량안의 경관을 꾸준히 승격시켰습니다. 비탈면 보호, 광장, 레저 구역, 주차장, 플라스틱, 산책로 등 디자인이 아름답고 세련된 민생시설은 광범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5월 6일 불화동화 남한 도시 구간의 플라스틱 산책로 포설 공사가 가동됐습니다. 대상은 총 길이가 7km이고 총 투자액은 2,000만 원으로 연천교 신민교 구간 4.5km와 연서교 연동교 구간 2.5km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 대상이 건설되면 도심의 비나 산책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며 도시 주거환경 품질을 승격시킬 전망입니다. 현재 공사는 질색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투자 1,700만 원을 완수해 산책로 5.75km 포설 공사를 완수했으며 9월 말에 전면 완공될 계획입니다. 초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강물과 푸른 강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폭을 이루는 불화동화 연길대교 국자교 부근에서는 주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담소를 나눕니다. 류에 따르면 불화동화 도심 구간 종합정비 대상은 연천교에서 연동교까지 총 길이 8.82km로 제방 상부 도로의 안쪽과 바깥쪽 두 부분을 포함합니다. 현재 연서교 상류에서 해민교 구간까지의 비탈면 녹화, 주차장, 광장, 산책로 시스템, 공중화장실, 돌출형 경관대는 이미 완공됐습니다. 대상이 전부 완공 준공되면 하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량안 경관이 1층 승격될 전망입니다. 또한 도심 하천의 홍수 방지 기준이 50년 이루에서 100년 이루로 상향되며 도시와 물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돼서 명실상부한

다음 정보입니다. 국경절을 맞아 연변은 2026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시 플러스 경기 플러스 무형문화유산 플러스 야간경제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융합운영 모식을 과감히 도입해 연변 관광 브랜드를 한층 빛내고 연변의 맛을 전 세계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명태는 연변을 대표하는 특색 미식이자 무형문화유산 전통기의 대표적 부호이기도 합니다. 동북 슈퍼리그 행사 기간 연변 명태 관련 검색량이 10억 회를 돌파하고 판매량이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 것은 이 작은 물고기의 IP 가치와 산업 잠재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식 시즌은 경기 플랫폼을 발판으로 연변 명태 도시 브랜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 특색 미색으로 관광 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미식 시즌의 핵심 이벤트는 전국 요리사 명태요리 경연 대회입니다. 100가지 맛 공생 장미적 교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전문 요리사를 모집해 명태를 주제로 한 창의적인 요리 대결을 펼칩니다. 대회는 세계중식연합회, 동북아외식산업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지도와 지원 아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사기간 결승전에서는 수십 명의 참가자가 현장에서 기량을 겨루며 한 마리 물고기 100가지 맛의 조리 매력을 선보게 되는데 모든 출품 요리는 명태 백미 장타견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문 경기를 통한 특별 미식으로 도시의 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미식 시즌은 3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개막식과 전국 요리 경기로 미식 IP를 본격 알리고 명태 미식 지도를 공개, 연변준의 특색 음식점과 대표 메뉴를 통합 정리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지도를 따라 손쉽게 연변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연변 좋은 물건 장터를 열어 지역 농특산물과 무형문화유산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온라인 라이브를 병행해서 소비 채널을 넓힙니다. 저녁에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파티 등이 이어져 전통 민속과 현대 감각이 어우러진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소비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시 세시 풍속으로 보는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는데요. 이 9월의 세시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세시 풍속에서는 이 중양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에 행하는 세시 풍속을 일컫는 말로서 가을철의 마지막 명절입니다. 이 중양절은 달과 날짜의 숫자가 겹치는 날입니다. 구는 원래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겹쳤다는 뜻으로 다른 말로 중구, 중양, 중광 등으로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음양 사상에 따르면은 홀수를 양의 수라고 하고 짝수를 음의 수라고 해서 양의 수를 길 수로 여기는입니다. 예컨대 양수의 절일로서는 설날, 삼진날, 단오, 7월 칠석 등이 있는데 이런 속절은 양수를 준비한 세시 풍속지인 동국 세식이 9월 초에 누른 국화를 따다가 잡쌀떡을 빚어먹는데 그 방법은 3월 삼진날에 진달래떡을 먹는 방법과 같으며 이를 화선이라 합니다. 또한 배, 유자,

석류, 잣등을 꿀물에 타면은 이것을 화채라 하는데 이것은 시절 음식도 되지만 제사에도 오른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량은 가을철의 마지막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맘때쯤이면은 농가에서는 중량철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량절 즈음에는 농촌에서는 추수가 한창입니다. 이때로부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남녀로서 모든 일손이 총동원됐기 때문에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빌려 쓴다는 속담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겨울철에 먹을 김장을 담글 배추와 무를 장만하느라고 아주 분망히 보냅니다. 또 이맘때는 산에 올라서 단풍놀이를 합니다. 단풍놀이는 9월쯤 단풍이 드는 시기에 산이나 계곡, 공원 등 곳을 찾아가서 즐기는 놀이를 말합니다. 단풍이 드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은 대체로 양력으로 10월 초순에서 말까지 사이에 절정을 맞는데 사람들은 단풍이 아름다운 곳에 모여 풍류를 즐기면서 국화전을 만들어 먹거나 때때로 시를 짓기도 하고 풍월을 웃기도 했습니다. 단풍놀이는 보통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읊는 등고의 풍습과 관련되는 바 이는 놀이의 형태를 띠면서도 양수가 겹친 길을로서 제약을 피하고 장수를 바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골 구석구석은 아주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 온 산을 뒤덮은 단풍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고 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단풍놀이를 즐기는 외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양절에는 구절초를 채집한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아홉 개의 마디가 있는 들국화를 가리키는데 음력 9월 9일에 채집해서 약재로 사용하면 좋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양절에 아홉 마디가 된다는 뜻의 구와 중양절의 절 혹은 꺾었다는 뜻의 절자를 써서 구절초라고 합니다. 구절초 이용 방법은 잘 말려서 베개 속에 넣어두면 두통이나 탈모의 효과가 있고 머리칼이 희게 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베개 속에 넣어서 또 방향제로도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가을 들판의 자연 선물인 구절초의 꽃과 잎을 말려 방 안에 두면은 천연 방향제가 돼서 은은한 향이 퍼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 참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외에 드시는 음식은 바로 국화꽃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양절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국화꽃으로 만든 국화전을 들 수 있는데 찹쌀가루를 반죽해 둥글게 빚은 다음 납작하게 만들고 그 위에 국화꽃 잎을 얹은 다음 지져내면 고소한 국화전이 만들어집니다. 떡뿐만이 아니라 국화꽃 잎을 따다가 술에 담그면 향이 좋은 국화주가 되고 국화꽃을 말린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는 향기로운 국화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노랗게 익은 유자를 가지고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자를 썰어서 꿀물에 넣고 석류알이나 잣을 띄우면 새콤달콤한 화채가 만들어집니다. 국화 하나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놀이 방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방면에는 투호 놀이를 했습니다. 투호 놀이란 작은 항아리나 유리병을 일정한 거리에 놓고 그 속에 화살을 던져 승부를 가리는 놀이를 말하는데 두 사람이 하거나 또는 편을 나누어서 청색, 홍색의 살을 병 속에 던져 넣은 후에 그

수효로서 승부를 결정하는 놀이입니다. 놀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 사마광의 투호격법에 투호놀이 기구에 대한 설명과 노는 법이 쓰여 있습니다. 놀이 때 쓰는 항아리나 병의 종류 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화살의 크기 또한 다양합니다. 노는 법은 일정한 장소에 놓은 투호병을 향해서 일정한 위치에서 살을 던져 병 속에 넣는 것으로 살이 꽂히는 데 따라서 득점이 정해지며 살은 병의 우로 5치가량 되는 데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을 현, 지는 것을 불승이라고 하며 한 번을 2로라고 하는데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험배, 벌배 등 풍속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중령절에는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처럼 시험을 보는 일을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과거 시험은 과목에 따라서 초장, 중장, 종장 세 번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대선에는 또 교종과 선종으로 구분해서 뽑았고 전자는 주로 왕륜사, 후자는 주로 광명사에서 시험을 보았으며 합격자들에게는 대덕이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자는 합격 증서로 홍패와 토지를 받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관리 후보자들이고 실제 관직에 나가려면 상서 6부 중에 선발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목요일 무형문화유산 9월의 셋이 봉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치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진검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설레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담연 작사 리해 작곡의 귀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길 바라며 조려화 작사 양춘복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우리는 지금 좋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에를 전해드립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지춘하 가수가 부른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주부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매일 수많은 고민과 궁금증이 생기죠. 아이의 운동 교육, 스마트 기기 사용, 학용품 고르는 방법, 그리고 각종 육아 제품 광고까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들을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수영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운동입니다. 하여 자녀들이 수영을 배우게 하려고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는 주부님들도 참 많은데요. 아,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해도 몇 살부터 배우는 게 적당한지, 수영 강습반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강성 온주시 올림픽 스포츠 학교의 장혜강 코치는 20여 년의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에 따르면 어린이가 적절한 연령에 수영 기술을 익히면 익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선발 과정을 거쳐 프로 예비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수영 선수를 꿈꾸는 경우와 일반 가정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프로 수영 선수 선발은 보통 5, 6세에 수중 감각 기초 훈련을 시작하고 운동 재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아이가 스스로를 구하고 취미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굳이 5, 6세에 억지로 강습반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은 고위험성 체육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습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들은 수영장의 일일 공지에 게시된 수영장 물의 pH치, 잔류염소 측정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격증을 소지한 구조요원이 실제 근무 중인지, 얕은 물과 깊은 물 구역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물가의 미끄럼 방지 시설, 구조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가 AI 짝꿍과의 채팅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현실 생활 속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소통보다 AI

이 알짝꿍과의 대화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중국 심리학회 긍정심리학 전문위원회 위원 장붕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AI의 즉각적인 응답, 무조건적인 수용, 거부 없는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의 불확실성, 거부당할 위험, 갈등과 모순들이 일부 청소년, 특히 사회적 두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회피 행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감이나 타협이 필요하지 않는 AI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귀주 전자정보직 기술학원 심리건강교육 및 상담센터 료정 상담사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현실에서 갈등을 처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깊은 연결을 구축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현실적 사교 능력을 점차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쌍방향 감정 교류와 공동 책임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AI에 쏟아내는 이런 일방적 투영은 결국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제 관계를 맺는 데 써야 할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를 잠식해 아이들을 가짜 만족이라는 고독의 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 교과서에 책가위를 씌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책가위가 아이의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성조숙증의 위험 여부는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에 달려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섭취하면 인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에 위협이 되고 심지어 성조숙증의 위험을

네, 하지만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책가위 중에서 PVC 소재만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가소제를 첨가합니다. 반면 PP 소재는 자체적으로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성분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용품을 고를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인 표준입니다. 학생 용품 안전 일반 요구 국가 표준이 인쇄된 정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국가 표준은 학생 용품의 프탈레이트 총량이 매 킬로그램당 10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재 선택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우선 선택하고 플라스틱 소재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는 저질 제품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또렷하고 촉감이 너무 부드러운 산모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가위는 아이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이니 소재와 안전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 개발 제품에 대한 부모들의 리성적인 소비를 두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 어린이용 스마트 기기 광고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독서가 숨쉬듯 간단하게 되고 좌우뇌를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며 뉴런의 연결 속도를 더욱 긴밀하고 빠르게 만든다. 제품 설명에는 2200곡의 자연 음악으로 합성된 알파 파동을 통해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아이들의 기억력, 이해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이 정말 광고처럼 지능 개발의 신기일까요? 일부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상인들은 부모가 자녀가 더 똑똑하고 더 우수해지기를 바라는 심리를 이용해 다양한 지능 개발 신기를 창조했지만 대부분은 지능세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며 잠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다른 효과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에 느꼈던 잠이 좀 좋아졌다는 것 또한 자신의 심리적 작용이었고 지금은 이게 바로 지능세이니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와 스피커 케이스를 끼워 부모의 교육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잔잔한 음악은 아이의 잠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을 높여주거나 기억력, 집중력을 마법처럼 향상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네, 아이의 두뇌 발달에는 부모의 따뜻한 인도, 적절한 행동 개입, 균형 있는 영양, 충분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광고에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불필요한 비싼 제품에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는 아이의 수용 교육, AI 짝꿍 사용 문제, 안전한 학용품 선택, 지능 개발 기기 사용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에게 유용한 정보 함께 공유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광고인지 구분하기 참 쉽지 않죠. 부모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교육은 언제나 아이의 눈높이에서 듣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서는 삶의 쉼표입니다.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여유시간에 읽을 만한 책 몇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춘가입니다. 작가 에위가 쓴 장편소설로 항주를 배경으로 하고 3세대와 6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곤곡 백사전의 전설을 상징적 이미지로 삼고 현대인의 정서적 처지와 대조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사법관념의 변천, 민영경제의 권리기, 세관의 대외무역 등 시대적 배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진정한 핵심은 정입니다. 소설은 옛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정작 사건 자체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3세대 운명의 굴곡과 여섯 가정의 희로애락, 만남과 이별이 차례로 드러납니다. 곤곡의 명청 소윤춘과 진일타, 판사 송지환, 의사 법문경, 그들은 깊은 정 때문에 파멸하고 용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지난 일을 떨쳐내지 못한 채 갇혀 지내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평생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채소시장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학학자인 종숙여가 10년간 국내 50여 개 도시에 200개가 넘는 채소시장을 탐방하면서 우리나라 도시 채소시장을 전면 관찰하고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속에서 채소시장의 역사, 로점상 군체, 채소시장 배후의 공급망, 식품 소비 문화, 도시 공공관리 등 의제를 탐구하면서 중국 특색을 지닌 채소시장 자체의 근성과 활력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채소시장이 식품 거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현재, 지역과 세계, 개인과 공동체를 더 긴밀히 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화 진척 속에서 채소시장은 하나의 독특한 사회 공간으로 대중들에게 음식과 토지, 서로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 생활의 온기와 생생한 일상의 정취를 담아왔습니다. 중국인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채소시장에서 도시 생활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다음은 선생님은 사랑으로 긴 세월을 이겨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 교원보에 게재된 전국 각지의 부동한 교육 분야 일선 교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 황호는 다년간 교육 분야를 보도해온 보도 일꾼입니다.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현대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신간 전반에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이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정감은 20명 교원이 오랜 세월 강단에 서서 미대한 일상을 창조해온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들의 실제 경험과 교육 리념은 우리나라 현대 교육 사업의 발전과 교원 대우의 풍모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다음은 호랑이 새끼의 등대라는 책입니다. 호랑이 새끼라고 불리는 강아지 한 마리가 생후 8개월이 됐을 때 오촌의 가정에 보내지고 다시 주인을 따라 외딴 섬으로 올라가 등대를 지킵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외롭고 씁쓸한 모습, 큰 태풍과 파도가 자주 들이닥쳐 물질적 결핍을 겪는 일, 주인의 아내와 딸이 주인을 문안하러 가던 중 그만 목숨을 잃은 등 등대지기의 세월을 고스란히 목격합니다. 오촌의 일상과 외딴 섬의 사계절이 촘촘하게 어우러져 작가의 필치 속에서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작가 오주성이 쓴 이 소설은 삶의 토양 속에서 자라난 자각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채 문학적 진실성과 현실감을 뛰어나게 포착함으로써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현실주의적 그림 속의 인간 세상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강아지의 시선으로

드러낸 순수한 어린 시절 서사는 풍성하고 촘촘한 줄거리 및 이야기의 세부와 어우러져 거대한 삶의 물결을 되살려냅니다. 인류학 발전사에서 현지 조사에 오랫동안 신성한 색채가 부여됐습니다. 연구자가 타지에가 언어를 배우고 토박이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객관적인 민족지를 써내는 화면이 각색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지 조사는 어떤 것일까? 영국의 인류학자 나이젤 바리가 선진한 인류학자라는 책으로 현지 조사에 대한 학계의 낭만적인 인상을 타파했습니다. 전에도 현지 조사의 현실을 발견한 인류학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밝힌 첫 학자는 바리입니다. 나이젤 바리는 영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작가입니다. 1947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 박사입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고 1980년부터 2003년까지 대영 박물관 민족지학부에 재직하며 보조관리자 겸 부속 인류학 박물관 관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1977년 아프리카 카메레에 불과했습니다. 전진했던 상상이 깨지고 바리는 전진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전진함의 의미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전에는 무턱대고 전진했으나 상상이 깨진 후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치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도 나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솔직히 적었습니다. 처음에 다와 요족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자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도하고 기록하며 글을 쓰고자 하는 그이에게 결코 전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진한 인류학자는 인류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책입니다. 낯선 곳에서 고군분투한 한 지식인의 생생한 모험기이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장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웃음과 공감으로 독자를 끌어당깁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8월 25세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눈앞의 달콤함은 즉각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내면의 약한 고리를 시험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나를 지켜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권연희의 소필, 세월이 던진 미끼 앞에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 낚시하러 갔던 적이 있다. 친구는 낚시 마니아였다. 기분이 꿀꿀해 있는 나를 보고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간 곳이 낚시터였다. 낚시터에 도착하자 친구는 한참이나 서서 물 깊이를 가늠하더니 살짝 풀이 좀 많이 우거진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좋은 자리 찾았다며 장비를 풀었다. 그리고는 아주 현란한 솜씨로 낚싯대며 조리며 종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끼를 준비한다며 한참이나 분주히 돌아쳤다. 낚시 미끼는 거의 다 지렁이로 하는 거 아이가. 나는 문외한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다. 무슨 소리, 난 생선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고 넌 삶은 고기보다 튀긴 고기를 좋아하잖아. 고기들도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 취향이 다 다르거든. 메기는 개구리 다리나 지렁이 같은 육성 미끼를 좋아하고 조 같은 놈은 바람밀이나 풀잎 같은 걸 좋아하고 붕어는 잡식이라 밀로 만든 떡밥이든 작은 새우든 다 먹어. 그러니까 어떤 고기가 많은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놈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하는 거지. 요즘 이 낚시터에 붕어가 제법이라는데 오늘은 붕어가 좋아하는 미끼로 준비해야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친구는 미끼를 다 준비했다. 그리고는 낚시 바늘에 걸어 멀리 던졌다. 고기가 물고기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친구는 미끼를 여러 번 던지는 것이었다. 낚시는 인내심이라는데 넌 조용히 기다리지 않고 왜 그렇게 급해? 그렇게 해서야 고기가 물리겠어?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나는 지금 고기를 꼬시고 있다. 이 미끼로. 무슨 얘기인가 했다. 그렇게 여러 번 던진 후 친구는 갑자기 정지 모드로 진입했다. 조용해졌다. 바람소리, 풀들의 춤소리, 물소리, 그리고 앵앵거리는 모기소리들이 세상을 꽉 채웠다. 그렇게 얼마 지났을까 친구는 첫 번째 고기를 수확했다. 그리고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들고 온 살림망은 꽉 차버렸다. 너 진짜 낚시 고수구나. 고수긴, 난 그냥 미끼만 던지고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미끼를 문 놈들은 저 살림망에 들어가 있는 고기들이지. 농담 같은 친구의 말은 그냥 들을 농담이 아니었다. 그렇다. 친구의 말처럼 미끼를 던진 사람은 낚시꾼이지만 그 미끼를 문 건, 그리고 미끼의 유혹에 넘어간 건 저 어수룩하고 욕심 많은 붕어였던 것이다. 낚시꾼은 미끼를 던졌을 뿐,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을 뿐 미끼를 물도록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붕어 스스로의 선택이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참 적지 않은 미끼가 던져진다. 그런 인생 또한 낚시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전 십수년 연락이 없었던 대학교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무 의외였지만 그래도 한동안 친하게 같이 대학 시절을 보낸 추억이 있었기에 반가운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서로 안부의 인사부터 시작해 그간 어떻게 지내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할 말은 참 많고 많았다. 우리는 서로 위챗이나 전화로 자주 연락을 했고 끊어졌던 정은 다시 새롭게 쌓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속에서 안개처럼 뿌옇게 흩어지지 않는 의문 하나가 나를 괴롭혔다. 그건 바로 아주 오래전 동창들한테서 건너 들었던 이야기였다. 걔는 요즘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닌다고 하던데. 아는 동창들도 여럿이 그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대. 투자 명의로 돈을 융자하는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 처음에는 그래도 수익이라며 조금씩 돌려줬다가 더 큰 투자를 받은 다음에는 잠수를 탄다더라. 그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는 설마 그 친구가 그랬을까. 학교 때 한참 동안은 가깝게 잘 지냈던 친구였는데 어떤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겠지 하고 그냥 스쳐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문득 연락이 와 예정을 나누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반갑고 기분이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의문이 가시지가 않아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짝꿍한테 문자를 넣고 물어보았다. 혹 그 친구 이야기 들었어?
그때 사기치고 다닌다는 말 정말이야? 정말인지는 나도 모르지. 그냥 소문이 그렇게 돌았을 뿐. 내가 만약 그 소문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연락을 끊는 것이 옳은 거고, 아니라고 믿으면 계속 연락을 하면서 겪어보는 거지. 그 판단은 내 자신의 몫이 아닐까? 그렇지. 판단은 내가 하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이상 소문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친구를 끝까지 믿기로 했고, 내가 겪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어떤 결과로 친구의 인연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친구 하나를 얻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잘못됐더라도 결국은 내 선택이니 그 쓴맛은 내가 감당하리라고. 다음은 위종호가 쓴 수필 고사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애가 몇 해 전에 대학 가고 아내마저 외국으로 돈벌이 가게 되자 나는 그만 외기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매일마다 집을 거두고 또 20여리나 상간 학교로 출퇴근하면서 대식은 언제든지 절로 챙겨 먹어야 했다.

오는 가운데 이 틈이 많이 벌어지고 충치로 생겨 질긴 고사리채를 심는 것이 아주 말자였다. 그렇다고 매 끼니마다 한 가지 이상의 볶음채를 하는 습관이 없는 나로서는 그 아까운 고사리채를 거저 버릴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런대로 씹어 삼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십몇 년 전 봄의 어느 하루, 마침 휴식일인지라 나는 아내의 제의에 의해 어머니와 아내의 뒤를 따라 아침 일찍 고사리 거꾸로 떠났다. 고향의 산에는 고사리가 잘도 자라는데 많은 조선족들이 해마다 고사리 차리면 고사리 꺾게 나선다. 70고개를 바라보는 뚱뚱한 몸집의 어머니였건만 산에서는 어찌나 행동이 민첩한지 산을 오르는 단련이 없는 나로서는 따라가기가 무척 힘겨웠고 한참씩 올라가다가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곤 했다. 산비탈을 따라 얼마쯤 올라가니 고사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물기가 함초름한 것이 과연 탐스러웠다. 난생 처음으로 고사리 거꾸러 간 나는 무작정 손이 잡히는 대로 고사리를 꺾고 가방을 채웠다. 한창 고사리 꺾기에 여념이 없는데 어느새 곁에 다가오신 어머니가 내 가방을 들어 땅에 쏟고는 아주 마땅차하며 나무랐다. 고사리는 그렇게 마구 꺾는 게 아니란다. 시들고 마른 것은 즐기고 맛도 못하니라. 실팍하고 생생한 것을 골라가며 꺾어야지. 그러면서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것은 모두 버리는 것이었다. 나와 아내는 어머니 요구대로 푸르싱싱하고 살이 잘 오른 오동통한 것들만 골라가며 꺾었다. 한 번은 멀리 광동성 심수에서 온 남동생이 상에 오른 고사리채를 아주 즐기기에 돌아갈 때 어머니가 말린 고사리를 몇 덩이 트렁크에 넣어 보내는데 동생은 돌아간 후 그 가운데서 두 덩이를 꺼내 회사의 일본인 이사장한테 선물했다. 그 이사장은 고사리가 아주 노긋노긋하고 맛이 좋다면서 극구 칭찬하더란다. 한낱 보잘것없는 고사리. 제철에 산에만 가면 얼마든지 꺾어서 넉넉히 말려올 수 있는 수수한 고사리. 그처럼 흔하고 평범한 고사리건만 바로 그런 고사리로 하여 가정 화목을 더욱 도모할 수 있었고 형제 사이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또한 가정생활이 한결 윤택해지고 나도 생활의 진미를 더욱 맛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고사리는 나에게 다만 향기와 즐거움,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생의 도리를 깨우쳐 주기도 했다. 자기의 싱거스런 두 손으로 꺾은 순수하고 알준한 고사리와 멋사람들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여 꺾은 어수선하고 잡질이 섞인 고사리, 두 가지 판이한 고사리채를 맛보며 나는 삶의 터전에서 오직 자신의 부지런한 두 손으로 애써 가꾼 노동의 결실만이 더 달콤하고 감미로우며 또 그로부터 인생의 락과 행복을 더욱 만끽할 수 있는 노동의 참뜻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내가 몇 년 전에 출국한 뒤로 나는 여지껏 홀로 있다 보니 다시는 산으로 고사리 거꾸러 갈 엄두를 못 냈고 어머니와 아내의 손향기가 풍기는 그런 신선하고 입맛을 돋구는 고사리채가 그립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준비했습니다. 남도 민요풍의 가을을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로 되어서 한 가정의 화목을 지켜가려는 모습이 담긴 가요입니다. 한국진 작사 남아진 작곡의 문명한 가정 꾸려가리라 준비했는데요. 부부 가수 안영수 마복자가 불러드립니다.

숨의 고향, 노래의 고향, 연변입니다. 흥이 많은 우리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춤노래, 즐거움을 춤노래로서 표현한 가요인데요. 김등만 작사, 김남호 작곡의

어부의 형상을 표현한 가요. 뒤사물 작사 림종원 작곡의 흥계호 어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뒤처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언제나 그립고 정다운 고향, 사랑스러운 내 고향입니다. 이어서 김미조 작사 유춘섭 작곡의 고향의 향기, 박연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원한 사과배, 요즘은 사과배철이기도 하죠. 사과배 따는 처녀의 멋스러운 형상을 노래로 표현한 가요입니다. 장동훈 작사, 최삼명 작곡의 사과배 따는 처녀,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스런 고향의 향기가 듬뿍 밴 가요. 김성휘 작사 릴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와 함께 우리 고향의 변화와 발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변화에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같이 웃고 싶어집니다. 웃음은 기분을 좋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넘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종덕 작사 황성렬 작곡의 시골의 웃음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0: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신나는 두 가지 동화를 준비했어요. 함께 상상의 열기구를 타고 동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자, 신비로운 이야기 세상으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0: 오정의 통나무 다리.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오정이 넘치는 강가 마을이에요. 이곳에는 아담과 데이비라는 두 마리 황금빛 강아지가 살고 있어요. 아담은 조용하고 꼼꼼한 강아지였어요. 자기 집 앞 작은 정원에 예쁜 꽃들을 키우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반면에 데이비는 활발하고 넉살 좋은 강아지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웃음소리가 따라다녔어요.
1: 두 친구는 강을 사이에 돌고 살았지만 그들만의 비밀 다리가 있었어요. 바로 강 우에 놓인 통나무 다리였죠. 아담은 아침마다 다리를 건너 데이비를 깨우러 갔고, 데이비는 오후면 꼭 다리를 건너 아담이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즐겁게 지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정원에서 물을 주다가 집안에서 사각사각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가 보니 데이비가 자신의 겨울 보물인 호두 상자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담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1: 그랬더니 데이비가 상자를 열고 호두를 몇 개 꺼내 조심스럽게 자루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담은 화가 치밀었어요.
2: 어? 왜 내 허락도 없이 호두를 가져가는 거야? 그건 내가 한겨울 동안 먹으려고 정성껏 모아둔 것인데.
1: 화가 난 아담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나머지 그는 그만 통나무 다리를 강으로 밀어놓고 말았어요. 통나무가 강물에 떠내려가며 쿵 하고 큰 소리를 냈지만 아담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0: 그 일이 있은 뒤 아담은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호두를 까먹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심심하고 외로워졌어요. 데이비의 웃음소리, 함께 뛰놀던 강가, 같이 나눠 먹던 맛있는 간식들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1: 하지만 먼저 사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결심하고 마을의 현명한 목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2: 아저씨, 제 집마당 가장자리에 높은 담장을 쌓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 상자에는 누구도 열 수 없는 튼튼한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1: 목수 아저씨는 아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2: 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내가 도와주지.
1: 아담은 도시로 잠시 쉬러 간다고 말하고 목수 아저씨와 작별했어요. 도시에서 2주 정도 지내며 새로운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담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 이젠 안전할 거야. 더 이상 누구도 내 호두를 가져가지 못해.
1: 그런데 집 앞 강가에 서자 아담은 눈을 의심했어요. 담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강우에는 전보다 더 넓고 튼튼한 멋진 새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다리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달려있고 다리 중간에는 황금 강아지 나루토라고 쓰인 빛나는 간판도 걸려있었어요.
0: 아담이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데이비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데이비의 손에는 아담이가 좋아하는 꽃다발과 호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2: 아담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 데이비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2: 그날은
0: 내 이모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어. 이모님은 호두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집에 호두가 하나도 없었거든. 네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정말 급해서 네 상자에서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 아, 그런데 바로 그때 이모님이 급히 병문에 가야 해서 너한테 말도 못하고 호두도 돌려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1: 데이비는 상자를 돌려주며 계속 말했어요.
0: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다리를 밀어버린 줄 알았는데 와보니 이렇게 예쁜 새 다리가 생겨서 깜짝 놀랐어. 너 나한테 화 안 난 거지?
1: 아담은 데이비의 눈을 바라보며 새 다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현명한 목수 아저씨는 아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단단한 담장이 아니라 친구와 다시 이어지는 다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아담은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는 데이비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0: 아니야. 데이비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자, 이 호두 우리 함께 먹자. 이모님께 드릴 호두도 따로 준비할게.
1: 그날 이후 황금 강아지 나루터는 두 친구의 우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실수도 용서하고 오해도 풀어내며 서로를 위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0: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1: 모자의 여행.

0: 그날 바람은 정말 장난꾸러기였어요.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불숲을 녹이며 모그 아저씨의 모자를 낚아채 하늘 높이 날려버렸죠. 모그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1: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곧 비가 올 텐데 모자가 없으면 머리가 젖어 꼭 감기에 걸릴 거야. 아이고.
2: 모그 아저씨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바람을 쫓아갔어요. 볼록한 배가 좌우로 흔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숲속을 뛰어가고 있을 때 큰 버섯 뒤에서 귀여운 쥐 모티가 머리를 내밀며 물었어요.
3: 응? 모그 아저씨,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디를 이렇게 서둘러 가세요?
2: 모그 아저씨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1: 오, 모티야, 내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 비가 오기 전에 꼭 찾아야 해.
2: 모티는 까만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3: 어?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이 큰 버섯을 로빈 아주머니께 가져다 드려야 해요.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이 필요하실 거예요.
1: 로빈 아주머니라고?
2: 모그 아저씨가 물었어요.
3: 네. 아주머니는 지금 나무 위에서 알을 품고 계신데 비를 맞으면 안 되세요.
2: 모티가 설명했어요. 모그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1: 그럼 우리 함께 가자꾸나. 내가 모자를 찾는 길에 동행해 줄게.
2: 그래서 모그 아저씨와 모티는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작은 개구리 팀을 만났어요. 개구리 팀은 면목가에서 지푸라기 우산을 만들고 있었어요.
3: 모그 아저씨, 모티야,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2: 개구리 팀이 물었어요. 모그 아저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개구리 팀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3: 저도 돕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제가 따온 이 신선한 딸기를 로빈 아주머니 아침 식사로 가져다 드려야 해요. 아주머니는 아침을 꼭 거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2: 모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3시 됐어요. 그들이 지나가자 다람쥐 샐리가 나무 구멍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샐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모그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주자 샐리도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4: 아저씨, 저도 갈게요. 하지만 제가 구운 호두 파이를 로빈 아주머니께 먼저 전해드려야 해요. 아주머니가 이 파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2: 모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조금 초조해졌어요.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불었거든요. 그의 모자는 과연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0: 네 친구가 함께 로빈 아주머니가 사는 커다란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그 아저씨는 거의 희망을 잃었어요.
1: 내 모자는 분명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렸을 거야.
2: 그가 한숨 쉬며 하늘을 바라보려던 바로 그때 눈에 띈 것은 커다란 나무가지 끝에 걸려있는 모그 아저씨의 삼각 모자였어요. 그런데 모자 속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안에는 포근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 위에는 로빈 아주머니가 편안하게 앉아 새끼들을 품고 있었어요. 모자는 완벽한 새집이 되어 있었어요.
0: 로빈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2: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아침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제 둥지가 완전히 망가졌죠.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름다운 모자가 바람에 날아와 이 가지에 걸렸어요. 이것이 저와 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어요. 여러분이 가져오신 선물들도 정말 고마워요.
0: 아주머니는 모티의 버섯 우산, 개구리 팀의 딸기, 셀리의 호두 파이를 모두 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모구 아저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자기 모자가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니 화가 나기는커녕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 그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1: 아, 그럼 그 모자는 제게 가장 필요한 곳에 있는 셈이네요. 아니, 포근해야 아기 새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2: 그때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모고 아저씨는 서둘러 큰 나뭇잎 몇 장을 주워 친구들과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들은 나뭇잎 우산을 쓰고 웃음을 터뜨리며 비를 피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자는 없었지만 모고 아저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어요. 친구들과 겪은 이 특별한 모험,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모자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구하는 집이 됐다는 사실이 그를 크게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0: 네, 오늘 동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데이비와 함께 우정의 다리를 건넜고 모구 아저씨와 함께 따뜻한 모자를 찾아 숲속을 누볐어요.
1: 아담과 데이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죠. 화를 내고 관계를 끊기보다 용기를 내 사과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좋은 사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줬어요.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배우게 된답니다.
0: 모자의 여행에서는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함께 모험을 하는 과정에서 우정도 더 깊어지고 작은 불편도 나눔을 통해 즐거운 추억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1: 네,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소중한 인성의 씨앗으로 심어져 앞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다음 시간에도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숙중량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천중약원

0: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2서의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숙성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결태중의 문제를 써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준확한 혈이 시오회랍니다. 주사료법이라든가 친구료법, 그리고 칼침 쇼전도를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정맥주사도 말이죠.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숙청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1: 네.
0: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런 말저의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죠.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증거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친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대중인문지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축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조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조근통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에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회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 오셔서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수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숙중량 원장이가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심장 자체하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런 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말죠. 질병들 같다 심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에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라 경우에 보셔 대단히 이게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준확한 진단 확진을

0: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망 총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 차지합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에 신지엔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梗스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스장에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원성 추스라든가 심장두팅이라든가 심리쇠지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열어 둘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음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1: 네.
0: 강요산지에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강이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졸바지면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1: 그렇죠.
0: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폐색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말이죠.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1: 네.
0: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예, 이 대웅구입니다.
0: 예, 예.
2: 예, 원장님 보이고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0: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전에는 이랬는데 오후에 좀 올라가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방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이런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영 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진맥받고 해서 상세하게 좀 아예 거기 설명도 잘해주면서 어제는 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용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정말 이거 그런 오늘의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약 질러가자고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증상감이 있잖아요.
0: 제가
4: 이거 뭐 약 무게가 이거 얼리 손 얼리 버티지 못하겠어요.
0: 예.

0: 견주염이 있는 모양.
1: 예, 견주염이, 견주염인가 이래가지고요. 예.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기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을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1: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에 소문 듣고 대중연의 원장님이 심장뼈 잘 치료를 한다겠어. 요즘에 신사에 어떤 때는 그저 바늘 팍팍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칼 오래 내는 것 같고
0: 예, 신조통이
3: 그래도
0: 예.
3: 어떤 때는 예. 막 이리 신황해서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3: 신사에 어쨌든 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장 선생님 가 보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2: 네.
4: 예, 안녕하세요.
0: 예, 네. 말씀하세요. 예.
4: 예. 네, 또 원장 선생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어떤 상황에는?
4: 예, 예 목대 튕겼지, 뽀뽀담이 그래.
0: 예.
4: 그리고 머리가 좀, 너무 무거워 비오미설이 좀 어깨 박죽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시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매석을 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길대중이 강태주 설정 예약하겠죠.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허리 다리가 아프면 좋지 않아서.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5: 예, 매수를 하십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내선합니까?
0: 예, 맞습니다.
6: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6: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아, 네, 담양이 안 좋았어.
0: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됩니까?
0: 예, 예, 맞습니다.
7: 예, 저 오늘 또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전에 출근하지예.
0: 예, 예, 지문 맞다 그럽니까?
7: 예, 예, 그 선생님 지문 잘 넣는다.
0: 40년 놓았습니다. 예, 예, 예.
7: 예, 예, 예. 좀 지문 맞아보려고.
0: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니 인천에 예, 심장내과에 가서 아,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0: 예. 심할 때는 아까 말이죠 환자분들처럼 가슴이 말이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이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2: 네.
0: 왼쪽 어깨라든가에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턱까지 말이죠 둘이 쫙쫙 뻗치며 아파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0: 안녕하십니까.
8: 예, 선생님, 축하합니다.
0: 예.
8: 예. 나 오늘, 저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다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았어요?
8: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깨우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0: 예.
8: 깨우다 그랬는데.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8: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9: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9: 예, 저기, 이전에 그 머리에서 무슨 바람 소리인지 전기 소리 같은 게 자꾸 나고.
0: 예.
9: 그 다음에 밥맛도 없고, 다름내기 없고.
0: 예.
9: 그 다음에 좀 어지러워가고.
0: 예.
9: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 청장 몇 번 썼댔습니다.
0: 예, 예, 예.
9: 지금 보니까니.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 하고 그 소리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9: 그래 오늘 또 그 좀 천장부터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9: 예, 예
0: 연계 다 됐습니다. 예,
9: 예 감사합니다.
0: 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0: 예.
2: 네. 말씀하세요.
10: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라는, 그, 폐를 저번에 약쓴 게, 많이 좋아지니까 한 번 더 쓰자, 그랬다.
0: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1: 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당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3: 그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음에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0: 예.
3: 첨약 두 번 쓴 게가 잠들기 바쁘던 게가 좀 나아지며 수면 질량이 좋아진 것 같아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윤덕 주임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오늘 그 원장 선생님도 좀 만나야 되겠어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저 진단받은 게 심장의 관장성 저우양화 동맥 硬화로
0: 예, 동맥 경화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4: 그 알제만의 저
0: 내가
4: 저 신뢰가 방후한다고 되나?
0: 예예 심하구만요. 예.
4: 그다음에 저 수면 도몽하고 신쇼하고
0: 예예. 예.
4: 그래서 원장 선생님 잘한데서 오늘도 좀 가보자 그래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0: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 아,
0: 예,
2: 네.
0: 예, 오장육부의 공능인가에 다 서로 말이죠. 맞물게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선장이랍니다. 예.
2: 네.
0: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선주수인데, 예, 신주허입니다. 예.
2: 네.
0: 아, 심장.
2: 물과 불.
0: 예. 네.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예, 콩팥이도 허해집니다.
2: 네.
0: 이럴 때면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2: 네.
0: 어지럽단 말입니다. 예, 공능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예. 잘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기 되면 어떻습니까? 혈이 통하지 못하죠.
2: 네.
0: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박동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2: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마치 뇌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다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특히 눈 언저리 이런 데 말이죠. 수종현상이 생깁니다.
2: 네.
0: 부언한단 말입니다.
2: 네.
0: 요거는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콩팥에 문제가 있는가.
2: 네.
0: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말이죠. 이 수종현상, 부언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어디 상적으로 됩니다.
2: 네.

0: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마저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의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심공농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이 심공농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방금 먼저 오늘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의 프로를 보게 되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프로가 거의 절반 되지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사망되거나 혹은 말이죠, 쯔찬이라는데 우리들이 애락이 십자가 되면 병신이 된단 말인데 이런 비율이 높은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1: 그렇죠.
0: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관계됩니다. 중노년 분들. 그런데 이 중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연령이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자의 분들이 우리 연대에서도 말이죠, 이런 젊은 중년들이 말 진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년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펑션이란데 위험이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펑션이라는데 상고증을 말이죠 엄격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에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거 기초 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한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이야기 말이죠 태암이 일어난 체질이 있는데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상동맥에 말이죠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기타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이게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성이 강하고 재발 자주 한단 말입니다. 또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지만 첫째는 기초 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쌍고증이랍니다. 이런 기초 질병은

0: 제때제때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절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저 음식 습관을 마저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예. 많이 다시고 예. 과일도 마저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예. 꺼야 예. 너무 작게 다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예. 꺼 고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예.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이죠. 예. 뇌란대에 이야기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말이죠. 빨리 달는 걸로, 빨리 걸는 거네요.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이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 술을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보도입니다. 2026년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과 2026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올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도연맹전은 연변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절액을 입각해 체육 경기를 핵심으로 본토 인재 육성, 도시 브랜드 구축,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융합, 민족 단결, 공동 건설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도연맹전은 열정 넘치는 경기장을 문화 관광 체육 융합의 생동한 무대로 만들고 기층 체육의 비옥한 터전을 깊이 가꾸며 분투하는 체육 정신을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 전역의 자원을 연동시켜 변강의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경기를 통해 민족 단결 진보에 힘을 부여하고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에 왕성한 생기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문화체육으로 변강을 진흥시키고 단결로 변강을 안정시키며 산업으로 변강을 부유하게 하는 새로운 답안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축구는 연변의 가장 선명한 상징입니다. 올 여름과 가을 축구 열풍이 연변 대지를 휩쓸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연변축구연맹전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수 단련, 높은 수준 검증에 완전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토 선수 리진이가 바로 두 연맹전에서 활약한 우수 대표입니다. 올해 17살인 그는 연변축구연맹전에서 령정 등령팀을 대표해 출전해 날카로운 돌파와 안정적인 득점 능력으로 최우수 공격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도 계속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신세대 축구 역량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리진입니다. 제2회 연변축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본토에 뿌리내린 전민 경기인 연변축구연맹전은 전주 8개 현시를 진지로 기층에 입각하고 청소년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28개 경기를 전면적으로 펼쳤으며 전주 여러 민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실전을 통해 성장하는 량질 플랫폼을 마련해 줬습니다. 경기는 전주 청소년 팀과 기층 축구 애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했습니다. 상시적인 실전 경기는 본토 선수들의 심리 자질과 경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단련시키고 연변축구 후비인재 대우 건설에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입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동북 전역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 도시축구 경기로서 연변 본토 축구 인재 실력을 검증하는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용감하게 분투하며 4강에 진출했는데 전 과정에서 용감히 앞다투는 경기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기층 연변축구연맹전의 정성어린 육성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실전 검증에 이르기까지 연변축구인들은 초심을 지키며 분투해 축구의 고행이라는 금빛 간판을 더 빛내고 연변축구의 우량한 전통이 축구 경기장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도연맹전에서 우리주는 변강 특색에 입각하고 민속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해 전용 문화관광 IP를 만들고 전역 전파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연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대외 지명도와 호감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기간 연변은 단일한 체육 경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속문화 공연을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경기장을 민속문화를 전시하는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회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학춤, 조선족 전통 복식쇼, 창작 민족 가무가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형문화재와 현대체육이 융합돼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연변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 리영화입니다. 이번에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준비해 현장에 와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유서 깊으며 안도의 뿌리를 내린 지도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연변의 무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후코트, 통교, 신양, 대련, 장춘, 할빈, 개서, 연결 등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각지의 참가팀과 축구팬, 문화관광팀은 지역을 뛰어넘어 교류했습니다. 오리주는 경기 관람과 응원, 문화 교류 속에서 연변의 깨끗하고 정연한 도시 풍무와 열정적이고 소박한 인문 풍정, 독특한 변경 민속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줘 연변의 도시 명함을 더 널리 알렸습니다. 200명으로 무어진 연변 명태 응원단은 창의성 넘치는 민속 무용과 짙은 본토 특색의 응원 방식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이번 도 연맹전의 현상급 문화관광 IP로 됐습니다. 특색이 뚜렷한 명태춤은 여러 인터넷 플랫폼을 휩쓸면서 연변 특산물과 연변 민속, 연변 풍정이 널리 알려지게 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인터넷 흐름 경제와 경기장 경제의 발전 기회를 정확히 포착해 체육 경기 플러스 문화 관광 체험 플러스 상업 무역 소비 융합 발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인기 IP로 전역 소비를 이끌어 경기 인기와 흐름을 변강 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으며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태 응원단과 명태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명태는 연변 특색 미식 산업의 소비 열풍을 이끌며 연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경기 열기는 명태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연결 여러 명태 요리점의 고객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연결 주민 류내사입니다. 평소에도 즐겨 먹습니다. 요즘 동북축구연맹전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춤이 인기를 끈 뒤 틱톡에서도 봤습니다. 먹고 싶어서 와 맛을 봤는데 예전 그대로의 익숙한 맛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마 선생입니다. 우리도 동북축구연맹전의 명태 응원춤을 봤습니다. 마침 연길에 관광을 왔는데 여행하면서 말린 명태도 맛봤습니다. 평소에는 매운 것을 별로 먹지 않는데 저녁에는 명태 껍질도 맛봤습니다. 식감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우선 생방송실이 경기 화제에 맞춰 말린 통명태와 맞춤형 양념 세트 등 특색 상품을 혁신적으로 판매하고 전통 건조 공예와 먹는 방법을 보급하면서 연변 특색 농산물 우수 상품이 전국으로 판매되도록 조력해 경기 흐름이 판매량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되게 했습니다. 연변우선 생방송실 프로젝트 운영자 우혜성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에서는 찢어놓은 말린 명태를 판매해왔습니다. 대중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양념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지금 명태가 인기를 끌고 있어 판매량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우리주는 입장권 연동 전역 소비 역량 부여 모식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오프라인의 분산적인 판매 촉진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의 도약식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우리주는 은련과 손잡고 연변 한장 입장권의 초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130여 개 량질 상가를 모아 경기 입장권, 고속 열차표, 비행기표 등 각종 권익을 종합시킴으로써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전 소비 사슬을 아울렀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축구표로 미식 할인 받기 등 특색 혜택 활동은 소비 열풍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현역 상업 무역, 음식, 문화 관광, 소매 시장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미식성 경리 최금요입니다. 입장권 탑승권 경제에 호응하고 고향팀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는 특별히 경기장 열기 뜨겁게 미식 즐겁게 혜택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 식사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월 경기장 입장권을 가지고 백화상점에 와서 식사하면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주는 경기 전경을 혁신적으로 확장해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만달광장, 부르하트, 연결시 1978 문창원 등 여러 곳에 경기 관람 제2현장을 설치하고 주제 장터, 야간 관광 경제, 변경 관광과 연동해 축구 관람 플러스 장터 구경 플러스 미식 체험 플러스 변경 관광 일괄식 체험 새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연결 주민 왕철입니다. 열의 방주가 정말 좋습니다. 연길의 밤 풍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2현장에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똑같이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마침 주말 휴일에 맞춰 연기리와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을 보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연글씨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삭입니다. 우리는 연변축구의 고향에 두터운 절에게 의탁해 비바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관람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축구를 유대로 광범한 팬들을 한데 모아 본토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관광, 장터 소비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 합니다. 각지 문화 관광 부문은 쌍방향 추천과 자원 공유를 했습니다. 할빈, 장춘 등 도시들은 연변에서 문화 관광 추천 활동을 펼쳐 동북 문화 관광 일체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연맹전 경기는 변경 현역의 관광객 유동을 견인하고 체육 소비 새 정령을 육성하며 전역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그냥 체육 경기가 아니라 연변의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생동한 실전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우리는 문예 공연과 무형문화재 장터,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민과 외지 축구팬들에게 특색과 활력을 다 갖춘 문화관광 성회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하고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도와 저력,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고 및 교류합작처 처장 류천강입니다. 우리는 흥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빙설 대시계와 포세이돈 그리고 우리의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세트를 가져와 우리

느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길에 와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연길의 관광 사업이 아주 활발하고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관리와 풍경구 통관, 야시장 분위기 등 우리 할빈 문화 관광이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연길은 정말 특색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총무하고 배우겠습니다. 경기장 내 선의 경쟁에서 경기장 밖의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두 연맹전은 동북은 한 집안, 여러 민족은 한 마음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청소년, 주민들은 경기장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고 체육 성회를 즐기며 단결의 정을 나눴습니다. 내몽골, 흥룡강, 려뉴, 길림 등 동북 각지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었습니다. 내몽골 축구 팬들은 하다를 증정하고 각지 축구 팬들은 우호적으로 교류하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축구 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모습은 예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번에 처음 체험해봤습니다. 마음이 아주 격동되고 내몽골 특색 문화에도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 사이에 이런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과 미식 등 여러 면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촉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두 연맹전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1층 풍부히하고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 간의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혔으며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단결 분투하고 사업 창업하는 정신 자세를 지속적으로 북돋아 변강 사회의 조화 안정과 장기적 안정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체육 경기에서 본토의 힘을 모으고 문화융합 속에서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쌍방향으로 서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발전 합력을 결집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일은 축구팬 요네사입니다.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이겨도 동북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동북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의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유명 축구 선수 곡성경입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두 도시의 서로 다른 문화를 더 많이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여러 도시 문화를 중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층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불씨를 이어가는 데로부터 지역을 뛰어넘어 널리 전파하고 도시에 힘을 부여하기까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으로 전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마음과 힘을 모아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기까지 두 연맹전은 경계는 열기가 있고 문화에는 깊이가 있으며 단결에는 온기가 있고 발전에는 힘이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가 문화, 체육, 융합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면서 경계의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중들이 즐겨 참여하는 문화, 체육 활동을 더 많이 개최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힘을 모으고 변강 발전의 동력을 활성화하며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새로운 답안지를 지속적으로 써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국경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은 한창 울긋불긋 펼쳐지는 대자연의 향연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 참 좋을 텐데요. 아, 지금쯤 한창 여행의 길에 있는 분들도 많겠죠?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과 함께 여행을 둘러싸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한창입니다. 울긋불긋 대자연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가족 여행을 떠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만큼 어디에 가나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연휴 중에서도 근절 연휴 때는 계절적으로 날씨도 교청하고 기온도 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외출하기에 적합한 시기여서 가족 여행을 떠나기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들이 생활 수준 제고되고 또 전국 각지 여행지 건설

0: 거리령이 가능한 시기에는 해로령을 떠난 분들도 지금은 참 많죠. 예? 이번 국경제재는 기간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연변지역 여러 곳들도 국내외에서 온 관광객들로 거리가 붐비고 관광 명소마다 인파가 몰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은 이미 단순한 휴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이 심적인 수요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그전이 그 강행군심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될수록 많은 것을 돌아보고 가는 곳마다에서 인증샷을 남기는 어찌 보면 그 시간적 가성비와 량을 추구하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많았다면은 지금은 여행지에서 당지 생활을 즐기며 여유롭게 느끼려는 보다 질 높은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올해 우리나라 국내 관광시장이 가장 큰 변화로 현역 관광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북경이나 상해도 이런 특대도시나 혹은 대도시를 찾고 유명 대형 관광지로만 사람들이 모이는 하늘은 그걸 우리가 다 갔을 리싱이라고 했죠. 예?
1: 네.
0: 우리말로 하면 뭐 번개시 리행이나 뭐 훑어보기시 리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류였다면 올해는 각 지방의 그 특색 있는 현실로 그 작은 도시나 농촌 지역이 현역 관광산을 활용한 이런 느긋한 여행을 즐기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와 함께 또 전 사회적으로도 이 지방 경제와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면서 이런 추세를 더 선명하게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변 지역도 바로 이런 현역 관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국적으로도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국경제재를 맞으면서 중국여행신문사에서 추천한 전국 9곳 이런 보물급 현역관광지역 가운데 우리 연변주의 연결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실은 연결시뿐만 아니라 뭐 훈춘이 변경특색관광이나 도나의 발효문화유적관광 혹은 용정의 민속문화관광 등 우리 주내 각 현시는 모두 저마다의 매력을 갖춘 좋은 이런 현역관광지역인데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사회 지속적인 발전에 더 많은 공헌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년 우리 주내 각 현시 관광시설 건설이나 여행 코스도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국내 관광객들이 여행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요즘은 정말 여느 날씨가 나들이 하기 참 좋은데 이번 연휴 기간에 그 사업상의 수요나 가정 상황 등으로 오늘까지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도 몇 날 남았는데 남은 연휴 기간에 당일이나 1박 2일 정도로 우리 주내 여러 곳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죠. 뭐 이번 국경절이라 뭐 선생님도 어디 뭐 다녀오셨나요?
0: 네, 저는 요즘 그 연휴 기간에 멀리 타지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1: 네.
0: 마침 그 도문에 계시는 우리 집안 어른이 생일이라서 도문에 갔다가 그 짧은 여행으로, 예, 그 가족들과 함께 그 3, 3일 국도를 따라서 그 삼합을 걸치고 또 룡정에 들러 그 둘러보고 연기로 돌아오는 정말 어찌 보면 잠깐의 그런 현역 관광을 맞아요. 했습니다. 예.
1: 멀리 아니고 가까운 곳이라도 볼만한 거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0: 네. 그렇죠.
1: 예.
0: 그래서 그 보니까 그 국민들 기관에서 그 고속도로 무료 정책을 활용해서 자강차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 맞아요.
0: 그 도무신이 안에서 그 331 국도에 들었을 때 그 이미 유명한 관광 명소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1: 네.
0: 철도고 국문 근처에서 막 차가 막 정체되기도 네. 하고 그랬는데
1: 그래요.
0: 그리고 그 331 국도에 들어선 후에도 우리 연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그 잔업 번호판을 찬 차들이 많아서 참 오히려 거리가 막 그 흥성흥성한 그런 명절 여행 분위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331 국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이 도로 상태가 좋다 보니 그 정말 드라이브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주 참 쾌적이었습니다. 그 길에 그 차가 달리면 음악 소리도 나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나고 그리고 또 삼합에 도착해서는 오랜만에 그 망각각정자에 올라가서 그 두만강변의 풍경도 천천히 구경하고 그리고 또 룡정시내로 그 들어서기 전에 그 삼합자에서 오면 그 룡정시내 들어서기 전에 그 교회에 저희 그 고향 집터가 있는데 거기로 그 들러서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는 그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던데 그 외지에서 온 공학객들과 달리 우리 연변 지역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뭐 특별히 그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자기 어떤 고향집 있던 곳이나 익숙히 알던 곳들을 그 근년에 변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즐겁고 희생된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참 어려워 가봐서

0: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저는 고향이 용정인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대학 입학 전까지 줄고 살았던 집이 그 20여 년 전에 도로건 설용지에 포함돼서 그 증용되면서 그때 그 바로 부모님도 연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로가 중간으로 지다가 보니 제가 살던 그 고향집은 그때 이미 그 뭐 온데가시오시 자취를 감췄지만 그 저희 집과 골목길을 사이두고 옆에 있던 단층집들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한 12여 년 전에 가봤을 때는 계속 사는 주민들도 일부 있었고 제가 2년 전에도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살지 않았지만은 많은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그 집들을 기준으로 아, 저기 길이지만은 저기 원래 우리 집 있던 곳이 혼자 추정해서 그걸 돌아보면서만 이 기억을 떠올리며 잠깐 향수에 서서 있기도 했는데. 그런데 네. 이번에 바로 가보니까 그 길 양키는 했던 집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토지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보니, 아이, 옛집 임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도 가고 뭐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도 그거 갔는데 그거 가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어느 게 우리 집 자리든지 찾을 수가 없어서. 다행히 그 전에 가봤을 때 제가 기념으로 남겨드리고 찍어뒀던 사진들이 그 핸드폰 속에 있어가지고 그 바로 새로 생긴 도로에 피는 그 전봇 때들 위치로 겨우 아 이게 우리 집 자리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1: 몰라보게 되었어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우리가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한 20여 년 지나가도 막 두 번 강산이 변했으니까. 예.
1: 그랬네요.
0: 그래서 그곳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을 더듬어서 혀에 잠겨서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참 감격무량했던 잠깐의 어떤 추억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연변 지역이 이제는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제 목적지로 되었지만 우리는 그 자기가 일상적으로 사는 곳이라서 이게 너무 익숙하여서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거나 또 새롭게 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잘 보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맨날 같은 곳에 사니까 뭐 그저 그런 거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 지역도 사실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근절연의 짧은 여행을 통해서 이 추억이 담긴 고향 땅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그 변화된 모습을 새롭게 보고 우리 연변 각 현실의 숨은 맥들을 절박하는 것을 통해서 이 힐링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짬짬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여행의 질은 방문한 그 명소의 숫자가 뭐 얼마나 되나 얼마나 유명한 곳을 내가 많이 가봤나 이런 거나 혹은 또 뭐 이동 거리가 뭐 얼마나 먼가 이런 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좋은 추억을 쌓는 것이 휴가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 땅에서도 이 해내 관광을 하며 질 높은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느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뭔가 힘들고 지칠 때 또 그 혹은 뭐 방황하면서 고독스러울 때 아니면 또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싶을 때 정말 그 자기가 살던 어릴 시대 살던 고향 땅으로 혹은 뭐 정말 마음이 내킨 대로 차를 몰고 이 주내 여러 곳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힐링 여행을 떠나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확실히 뭐 명절 문화로 관광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관광의 매력은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 어디에 있다고 봐요?
0: 네, 근년에 보면 이 자기가 관광지에서 찍은 여행 사진이나 또 동영상들이 몸에 공개하는 일반인들도 많아지고 또 그 여행을 전문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매체에 그 동영상을 올리는 이런 왕홍들도 많아지면서 네. 그 여행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 이 유행으로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이런 현대 사회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 생활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로 이런 유행을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유행 자체도 여러 가지 매력들이 바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행에는 우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1: 네.
0: 특히 그 요즘처럼 절주가 빠르고 긴장한 일상생활을 반복하는 이런 현대인들은 뭐 학업 압력, 직장 경쟁, 또 생활 부담 등으로 이런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빠져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바로 여행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어떤 원초적인 심리 속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보고 싶고 뭐 호기심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행지와 같은 안전하고 편안하면서도 또 새로운 환경 속에 있으면 대뇌 속에서 바로 즐거움을 유발하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호르몬이 바로 분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잘 분비되고 반복적인 활동 속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여행지를 가면 다 새롭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네. 그때 가면 더 즐겁고 이렇다는 어허.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여행이라는 이런 새로운 짝을 찾아 움직이게 되고 또 그곳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 힐링 시간을 바로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그 여행의 매력이라면 여행은 이 가족 관계를 강화하려는 우리 어떤 심성의 욕구도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졸주발에 있는 현대사의 이 대부분 가정들을 보면은 한 집에서 살아도 평소에는 각자 일로 바빠서 함께 하면서 서로 깊이 교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행은 가족이 함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실정을 봐도 가족들이 함께 떠나는 가족 여행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명적 기간에 온 사람들 봐도 다 정말 로인들부터 세서 어린애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오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 여행의 의미는 다만 뭐 돈 있으니까 당신이 뭐 놀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평소와는 다른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또 함께 특색 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그 즐거운 체험하면서 어떤 가족 공동의 그 추억을 바로 누적하면서 가족의 뉴대를 우리가 튼튼하게 바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가족 여행은 가족 간 이성을 돈독하게 하면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요, 실생활에서 보게 되면요, 관광은 또 돈도 들어야 하고, 뭐 시간도 들어야 하고,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다 또 의미가 있고 또 가성비가 높은 관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여행을 하면 뭐 힐링도 되고 가족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 시간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원인 등으로 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힘든 상황이 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예. 뭐 돈이 없거나 혹은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정말 돈도 시간도 두 가지가 다 없어서 여행을 엄두내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그 국기절 같은 이런 명절 기간이나 저는 이제 상담해보면 어떤 그 방학 기간에도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아, 방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여행을 떠나니까 꼭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어떤 사회적인 압력을 느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 내 친구 누구는 또 부모가 전혀 갔다거나 애가 집에서 자꾸 그런 말을 하면은 하고는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이 스트레스를 해소한 도구로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정말 여행이란 말만 들어도 어떤 집에서는 정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면은 정말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또 양정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은 어디에 가든 또 무엇을 하든 가족의 응집력과 친밀감을 높이고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가족 나들이를 하는 데 바로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대로 따라하다가 이 가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카드를 막 먼저 굳고서 여행을 갔다 오는데 그러면 그 카드 요금 때문에 오히려 힘겨워지기보다는 그 가족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고 가성비도 높은 이런 여행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청할 만한 여행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행이 가성 여행을 추천합니다. 네. 그 가정 경제 형편상 그 화려한 여행을 못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1, 2년 전부터 여행지나 나들이 목적을 정하고 평소에 그 생활 소비 돈에서 가족 성원 모두가 그 목표치를 정해서 그 바로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 여행을 떠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애들은 무슨 말고 정말 그 대지적금 통에 그 동전이나 전돈도 넣거나 부부는 그 적은 돈이라도 그 정기 저축을 하거나 해서 이 조금씩 모인 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다면은 저 우리가 지금은 뭐 그 카드를 긁거나 뭐 유채지불이나 알리페이 이런 선지불 방식으로도 돈을 먼저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써서 군자만적한 여행보다도 오히려 정말 그 뒷골목 태산으로 해서 막 모은 돈으로 여행을 떠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행을 추천하는 것은 이런 여행을 하자면은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늘 기대와 희망을 지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1년 정도 준비하면 아 이제 몇 달 있으면 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정말 그 기대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고 또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는 의욕도 높아지고, 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러면은 의욕도 생기고, 또 애들도 이 가정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뭐,

0: 옆에 친구가 뭐 해외여행 갔다 올 집도 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애가 아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도 이 과소비를 줄이거나 어떤 심리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많아서 그 단순한 여행이 의미를 떠나서 가족 이성을 깊이한 데도 효과가 큰 겁니다. 네. 둘째로는 가까운 곳에서도 여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굳이 꼭 먼 곳이 아니더라도 정말 전국왕 홍도시로부터 이제는 정말 해녘 관광이 중점적으로 자리매기만 우리 연변 지역 보면 정말 자연과 인문이 어우러진 그 뭐 주내 각 현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이나 자연 풍경 관광지들도 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목적지로 여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면은 뭐 농업 위주의 연변 지역 특성상 풍수의 계절이기도 한데 지금 바로 뭐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서 뭐 농촌 마을에 들어서 뭐 논이나 밭들도 둘러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에 원래 농경민족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면 많은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그 세대들은 다 농민이었던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막 잎사를 어디에서 나는지 콩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가을이 농촌 지역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가성 나들이를 하면 아이들이 새로운 체험을 얻을 수 있고 또 일상에 대한 감사함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고 가성비 높은 여행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여행을 대하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목적은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힐링하고 나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것이지 뭐 먼 곳에 갔다 왔다거나 화를 여행했던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과 비기는 경쟁심이나 과식은 오히려 여행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멘트나 이런 데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갔던 거 올리면 나도 올리고 싶고 또 뒤지지 않겠나 하면 해외여행을 갔다면 나도 뭐 해외여행은 아니라도 정말 국내에도 아주 먼 곳으로 가고 싶고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억지로 정말 그 경제적으로나 시간상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한다면 오히려 바로 그 행복한 자기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정말 여러 나라로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 왔던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우리 연변이 어떤 산적 건물 좀 곳을 다 다녀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먼 곳은 갔지만은
1: 아직도 우리 장백산 관광 못 간 것도 들어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0: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 생각해보면은 그 어때는 뭐 여행 성수기 때 그 정말 유명한 관광지로 가면은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 가서 사람 구경만 하고 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또 이런 명승지 여행보다는 정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뭐 이름도 모를 산 속에서라도 우리가 자연에서 감동하고 마음이 정말 이르며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긴 그 소박한 여행이 오히려 더 힐링이 되는 이면의 여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뭐 비행기나 뭐 호화력에선 타고 뭐든 해외거나 먼 곳으로 여행이 아니라도 어떤 정말 뭐 가족끼리 자전거 여행이라도 자기 자신이 일상을 탈출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가성비가 높은 좋은 여행이라고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사회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여행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나 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자신만의 개성과 우리 가족만의 색채를 지닌 그 의미 있고 가성비 높은 여행을 실천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뭐 국경절 연휴와 같은 명절을 맞아서 굳이 꼭 뭐 먼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왕홍 도시로 소문을 높이는 우리 고향 연변의 곳을 돌아보며 가족 행복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도 뭐 둘러보면 볼 것 많잖아요. 바빠서 못 가 그러지. 시간 여유로. 그런데 또 뭐 서로 뭐 가족 행복을 다진다고 떠난 여행이 서로 가족 성관간이 모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 봤어요. 부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0: 네. 가족 여행은 가족 성원사의 관계를 강화하고 가정 전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행 도중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족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현상들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행복한 가족 여행을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여행 도중에 여러 가지 그 모순 충돌들도 표면에서 잘 처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행지에 낯선 환경 속에 있으면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그 불안이나 초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곳에 가면은 기쁘기도 하지만은 좀 불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와 다른 풍경들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대내도 그 새로운 자고로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0: 그것이 여행이 설렘이나 어떤 즐거움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사고이 너무 많으면 대내도 점차 필요해지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 부딪히면은 그 익숙하지 못한 패턴을 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쉽게 화를 내거나 또 가족의 말을 오해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모순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행 중과 이 짜증내려 할 때면은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여행하면서 지금 조금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것을 누군가에 민감하게 우리가 그 반응하면서 리해서 서로 냉정하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즐기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면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여행 수요를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할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별로 혹은 또 그 흥취 애호 등에 따라서 여행에 대한 기대가 서로의 체험으로 돌리며 가족끼리 싸우는 상황을 바로 피면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돌발 상황을 여행에 대한 특별한 체험으로 관장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대처하거나 혹은 대체 방안으로서는 생각지 않았던 그 엉뚱한 곳에 가서라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관적인 태도로 가정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여행이란 걸 잊지 말고 느슨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로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인 피로도 우리가 잘 관리하면 휴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그 쉽게 떠날 수 없는 여행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가면 우리는 저도 모르게 그 이욕이 너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정말 시간적 경제적 어떤 가성비를 추구하게 되니까 정말 강형군식 여행으로 될수록 많은 곳을 돌아보고 또 많은 것을 체험해 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뭐 하루에 5천 보도 안 걷던 사람이 여행 가면 한 2만 보 정도로 막 걷거나 이러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며칠 더 지나면 바로 신체적 피로가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 보면은 뭐 저녁에 좀 지쳐서 호텔에 돌아오면은 너무 많은 걸 봐가지고 오히려 내가 오늘 하루 뭐 봤든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그게 오히려 힘든 여행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지치고 바로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이러면 심적으로 바로 예민해져서 모순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행 일정 속에 반드시 그 충분히 휴식도 할 수 있는 바로 여유 시간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좀 아마 한 두 날 지나면 세 번째 날에 한 반날은 뭐 호텔에서 쭉 있어도 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정을 짜면 좋죠. 그래서 평소에 쌓인 피로를 풀려고 그 휴식을 목적으로 여행한다는 우리가 여행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말고 여행 과정에서도 휴식하고 향수하는 그런 질 높은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1: 그렇죠.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를 풀 수 있는 즐거운 여행 휴식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여행이야말로 진정 의미가 있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나름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진정 의미 있는 여행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행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즐겁자.
0: 그렇죠. 이게 여행 1차적인 목적은 그 일상을 떠나서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본인 거죠. 즐거움이 있어야 그 속에서 뭐 체험한 모든 것보다 큰 힘도 바로 지니게 되는 겁니다. 즐거운 느낌이 있고 그것이 훗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그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진정 의미 있는 여행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행을 통한 느낌과 깨달음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뭐 그저 아, 그저 봤다거나 그저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어떤 걸 느끼고 깨닫고 이런 것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느끼고 깨달으면 먼저 가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제대로 봐야 되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같은 자연 풍경이나 건축물 등을 봐도 거기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섬세한 우리가 잘 보이고 느끼는 것도 많을 수 있지만은 그걸 모르면은 같은 곳에 가서 봐도 그 사전 학습이 없이 그저 두 눈으로 정말 그 보는 거죠. 눈으로는 보지만은 그 잘 모릅니다.
1: 맞아요.
0: 아, 그저 봐도 안 그저 아, 저 이런 건물이 있고 나면 이 건물이
1: 그저 보고 사진 찍어 오고
0: 네, 그렇죠.
1: 보게 되면은
0: 예. 그거 우리가 본 거는 그저 그 건물이 멋있다는 거지만 이건 누가 살던 건물이고 어째서 이렇게 유명한지도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면은
1: 그치.
0: 아, 저기는 저 구멍도석에 뭐 총탄에 맞겼던 구멍이구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섬세하게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래.
0: 때문에 잘 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여행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여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행지에 대한 이런 배경 지식들을 알아보고 중점적으로 보시는 이런 경관들 우리가 미리 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어전 틀려서 다 볼 수 없으면 그래도 내가 딱 보자 했던 것만은 정말 섬세하게 아주 잘 봐야 거기서 우리가 뭘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0: 그리고 잘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그 감성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산을 보면은 정말 와 웅장하다. 뭐 계곡물에 가서 손을 한번 잠궈도 와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느낌을 그 탄성과 함께 표달하네요. 이 자기들로도 즐거워지고 또 누구나 가족들이 다 그렇게 기뻐하면은 다 더 기쁨이 더 커지고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면서 잡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한다면은 그 감성으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고 그 감탄사가 바로 저절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여행을 통해서 깨달음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사색이나 명상처럼 효과적인 그 마음의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행하면 일상과 다른 그 낯선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자의식이 강해지면서 잡생각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1: 네.
0: 그러면 순간이 깨있음이 이루어지면서 일상과 다른 환경 속에서 그 자연스럽게 어떤 자기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서 평소의 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는 대한 깨달음도 바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여행의 효과는 여행이 끝난 후에도 저는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평소에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풀고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다면은 그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생각들도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 후에 우리는 결국은 다시 그 평소의 생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이 현실에 대한 도피가 아니라 여행을 통한 이런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이 평소의 평범한 생활을 보다 충실하게 다시 활기차게 써가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행의 가치가 남김없이 발휘되는 의미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끝으로 지금도 한창 가족 여행 중에 있는 분들에게 팁 같은 걸 한번 드린다면요.
0: 네, 지금도 한창 가족 중인 분들 하고 뭐 다음번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팁으로 되는 말씀드리자면 아래 같은 세 가지 방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서두르지 말고 여행 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국회전 연휴 이런 명절 기간이나 방학이면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거나 이런 것들이 그 길어집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강아지도 아주 붐비게 되죠.
1: 맞아요.
0: 그래서 그 하루에 여러 곳을 빡빡하게 돌아보는 기억을 세우면은 온 가족이 모두 피로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신체의 피로는 심적인 예민함을 미칠 듯 유발하고 쉽게 여행 중 그 작은 일에도 바로 서로 짜증이 나서 그 서로 다투거나 이런 일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 예, 네, 맞아요.
0: 그렇죠. 지금 정말 여름이라 떠나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줄을 기사해서 하는 반 시간씩 막 서 있고
1: 더워서도 짜증이 나고 사람이 많아서 짜증이 나고 줄 서야 되고 하니까
0: 그렇죠. 그러면은 그 뭐 즐거워야 할 여행이 오히려 고역으로 변해버리는 것인데
1: 맞아요.
0: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과도하게 짜진 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유가 있는 여행 일정을 소화하면 좋습니다. 둘째는 그 과학기술이 가져준 편리함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성 피로를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티켓 구매나 호텔 예약은 물론 비행기의 탑승 수속 등 여행 과정이 많은 일들은 지금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익숙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과 함께 지금 뭐 비행기 탑승 수속할 때 공항에서 수화물을 붙이는 것 등도 자기가 편한 시간에 셀프로 진행하여 인파를 표현할 수 있는 등 그 편리한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여 여행이 번거로움을 덜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저는 그 여행 중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는 마음가짐을 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어쩌다 여행을 떠났다고 그 뭐 풍경 촬영만 열중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 찍는 데만 열중해가지고 뭐 제대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찍어놓으면 생각 같아서 내가 이걸 찍어놓으면 집에 가서 다시 볼 것 같지만 집에 가서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뭐 사진을 뭐 간단히 찍더라도 정말 그곳에서 푹 잠겨서 거기에 몰두해서 그걸 보거나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몸은 어떤 곳에서 지금 이것을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정신이 이미 다음 스케줄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느라면은 그 아무리 아름답고 어떻게 피운 곳에서도 진정으로 그곳의 여행을 우리가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잘한다는 것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두어서 지금의 풍경 혹은 또 지금 무엇을 먹으면은 지금의 맛을 느끼고 또 내 앞에 지금 가족이

0: 나 뭐 누가 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느끼면서 교감해야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즐거운 여행이고 이민을 여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깨달음도 오고 하면은 정말 똑같은 자기 원래 일상으로 돌아와서 볼 때도 자기 직장의 사람도 그렇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정말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충분히 새로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행이 그 묘미를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명절 문화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을 둘러싸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여러분 모두가 의미가 있고 즐거운 가족 여행으로 생활의 활력을 찾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쾌한 시간 남은 뭐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2: MBN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의생활 방송 교통문의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
3: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리혈